0: 아, 그죠. 6월이 5회, 5회 말, 글쎄요. 저는 한 4회 초? 4회 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5회 말이면 이제 벌써 중간은 훨씬 지나친 정도잖아요. 그죠? 네.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기회는 많이 있어요. 어쨌든 뭐 6월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월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차중코 나눠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6월 진짜 여름이 시작될 텐데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십니까?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돼요. 같이 들어보고요. 차중코도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사랑해.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참나.

분이에요. 썼습니다. 아, 진짜 이게 되네. 전 아직 안 해봤거든요. 꼭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날벌레들이 제일 높은 곳으로 이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뭐 그 어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는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뭐 그런 의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천변을 걸으실 때 계속 손을 들고 걸으셨겠네요. 그죠? 네, 요즘 뭐 날벌레도 많죠. 아, 이게 되는구나. 진짜 해봐야겠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철분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뭐 저런 건 어때요? 꼭 어떤 몸의 일부여야지 되나? 뭐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딱 들고 꼭대기에다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꼭대기 막대기 끝에 이제 장갑 같은 거 하나 끼워가지고 약간 손 비슷하게 약간 허수아비 느낌으로, 예, 그런 건 어떨까? 잔머리 좀 굴려보는 거였어요. 자,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2928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중장비를 동원해서 차량을 끌어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 교통부는 제발 도로 폐쇄 표지나 다른 차단 장치를 치우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어리석다, 그걸 왜 무시하고 가냐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꼭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그래요.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The Jacksons의 Blame It on the Boogie 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요즘 뭐 가는 데마다 마이클 잭슨 노래가 진짜 네, 다 마이클 잭슨 노래예요. 네, 영화가 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은 후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 우재민 씨가 역시 인간적인 형님 AI 아닌 것 인정 이런 실수들이 정겨워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 나 완벽하게 했는데 뭐가 실수란 말이지? 내가 무슨 실수? 거의 AI급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작진한테 물어봤더니 엉망진창이었대요. 네, 왜 그 인지를 못했지? 네, 뭐 대회를 대화라고 하고 뭐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랬구나. 장은숙 씨 몰래 먹기 저 진짜 잘했어요. 점심 시간이 되기도 전에 도시락 다 까먹었거든요. 썼습니다. 아, 그 도시락을 싸가던 그 세대셨나 봐요. 그죠? 맞아요. 뭐 보통 이제 쉬는 시간에 많이들 먹는데 예, 어떤 애들은 이제 기어코 수업 시간에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제 짝이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2교시 때 항상 먹었어요, 얘는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그 늘 좀 그 어묵 볶음을 많이 싸왔던 뭐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어묵 볶음을 싸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별명이 짱구였어요. 자, 이승환 이소원의 너에게만 반응해 듣겠습니다. 임성현 씨가 청해 주셨고요. 2부에 뵙죠.

마이클 부블레이의 Come Fly With Me, 데니스 밴 얼슨의 Everybody Loves Somebody까지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1618님 사연인데요. 형님 안녕하세요. 2년 5개월 차 트러커입니다. 형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가끔은 졸리기도 하지만 중도성

차쿠라고 읽으셔서 혼자 운전하다가 빵 터져서 아 이게 매력이구나 했어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형 사랑합니다. 좋아. 아 차고지 도착을 제가 차고지도 차쿠라고 읽었군요. 아 이것도 전혀 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그냥 이게 쭉 그 잘 읽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나 봐요. 네

이게 뭐 칭찬이라고, 칭찬은 아니죠. 칭찬 아니죠. 그죠? 블랙박스 상품권 드립니다. 1618님. 멋진 트럭커. 네. 166 하나님. 지난주에 제주 와서 7일째 혼자 여행 중이에요. 버스 타고 걷고 쉬엄쉬엄 다니려고 했는데 어젠 차량 렌탈 했어요. 생활 습관은 어쩔 수 없나 봐요. 하셨습니다. 아, 그냥 그 여행 가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기에는, 아, 그래. 무슨 배낭 여행자처럼, 보헤미안처럼 그냥 걷다가 그냥 뭐 버스도 좀 타고, 그래 보자. 하지만 현실은, 그쵸. 차 필요하죠. 아, 그래야지 좀 더 많은 곳들을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차 필요합니다. 제주 여행 중이시구나. 제주도 덥죠. 그죠? 장명근 씨. 차장님이랑 출장 가는

그죠? 다르겠죠. 572님이요. 예전에 차디님 윤서윤이 대디를 윤서윤 이대디라고 읽으시고 아 그랬나요? 뭐 오늘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가 이제 뭐 아, 그, 윤서윤이 대디를 윤서윤 이대디 초당 옥수수를 초딩 옥수수라고 하셔서 깔깔 웃으면서 운전한 적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요 초딩 옥수수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점 하나를 빼가지고 근데 완전히 다른 뜻이 됐네. 아 이대디도 요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대디. 그래서 아, 성이 이씨시구나. 근데 뭐 김대디, 이대디, 뭐 박대디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아, 뭐 그러면서 살아요, 저. 불독면 전에 좋아요 드릴게요. 9249님이 청해 주셨네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1번 감자였습니다. 감자. 예, 뭐 감자는 뭐 주로 이렇게 우리가 보관을 하죠. 오, 근데 마늘은 얘기 처음 듣는데요. 예, 마늘은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건 너무 불편한데 이거. 자,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합니다. 페퍼톤스의 Shine 듣고요. 3부에 뵙죠.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6: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The Amazing Digital Circus 메인 팀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원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보호 드림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셀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프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치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놓으신 것들도 있고 뭐 벌레 같은 거로 술을 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렇게 뭐 아내가 혹시라도 찾아오면 이걸 해주겠다 뭐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또 애들이 오면 이렇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좋아하실까? 예. 또 어떤 분들은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 오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걸까? 뭐 생각도 들곤 해요. 어쨌든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진짜로 좋아하실까에 대해서. 9093님. 형님 방송 들으며 결혼도 하고 월세 전세 살다가 드디어 작은 크기지만 저희 가족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늦춰져서 9월 중순에 이사갈 제 집이 잘 있는지 동네를 두어 바퀴 돌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쓰레기도 줍게 되네요. 9월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촤. 아, 동네 이렇게 싹 돌면서 여기 이제 뭐 내 동네지 뭐 여기. 여기 내가 이제 뿌리를 내는 것이야. 아,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자꾸 서성이게 되죠. 네. 9월에 입주를 하시는가

김영자 씨가 저는 말실수 원인 제공자입니다. SS501에 내 머리가 나빠서 제가 신청곡 올렸는데 하필 그날 차디가 내 며느리가 나빠서라고 소개를 하셔서 난리 부르스. 아, 그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세요, 김영자 씨가. 그래요. 참 큰일 하셨어요. 그 이후로 한참 동안 회자되고 있어서. 네. 아, 그때 사연 주신 분이었구나, 김영자 씨.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기억나셔서 또 이렇게 사연 주시고. 네. 자, Family of the Year의 Hero 듣겠습니다. 0001님이 청해 주셨네요.

칠을 돌잔치 장소, 칠순 잔치 장소 제가 다 예약합니다. 한번 너무 바빠서 도련님께 맡겨놓았더니 엄청 비싼 호텔 뷔페로 예약했더라고요. 돈은 제 지갑에서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꼭 예약합니다. 아, 모든 행사를 다 그 진행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까지 하시고 그 위치에 지금 계시나 봅니다. 그러면 직접 하시는 게 좀 힘들더라도 그게 맞죠. 김안숙 씨, 쇼핑 최저가 찾아주기요. 저 각종 쇼핑몰 다 가입되었고요.

하시는구나. 심지어 오지현님 대단하십니다. 에. 자, 위저의 음악 들을게요. Mr. Blue Sky.

아, 시원하겠죠. 아, 맞아요. 그 죽집이라 그래서 뭐 딱 죽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양한 음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집, 오늘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진짜 그 죽이라는 음식 자체가 아주 더운 그런 날씨와는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음식 드시면 되죠, 뭐. 죽집 가셔서, 뭐, 비빔밥, 찌개 다 있다고 하십니다. 아, 아내분과 다녀오실 수 있도록 좀 바람 좀 쐬시라고, 예, 세계 5대미강, 뭐 4대미강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한강 유람선 탑승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703님, 에어로빅 등록하고 처음으로 음악에 맞춰 운동했어요. 박치에다가 몸치에다가 부끄럼도 많은데 선발 회원들의 몸놀림이 살벌하셔서 기가 팍 죽어서 왔어요. 아, 저도 언젠가는 선배님들처럼 앞줄에서 휘어잡을 수 있겠죠. 유유. 아, 근데 뭐 에어로빅을 하는 이유가 몸 건강을 위해서 또 뭐 지방을 태우기 위한 게 주 목적이잖아요. 뭐 율동을 잘 뭐 맞춰서 뭐 하면 좋겠지만 그게 뭐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뭐 이제 시작이니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2936님, 제가 인별그램으로 어쩌다 남자 릴스를 보고 킥킥대니까 남편이 옆에서 듣고만 있다가 B급 웃음 포인트라고 하네요. 아니거든 A급이거든 하셨습니다. 아, 그 멘트 딱 뭐 아주 짝 B급 유머 포인트. 아, 뭐 B급이면 어떻고 C급이면 어떻습니까? 에, 저희는 웃겨요. 진행하는 저희는 웃긴 것 같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차준치, 차디가 보내준 치약 칫솔 세트 선물로 드릴 꽁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들었습니다. 1187님, 차대형님, 저는 인형 키링 업체 직원이에요. 아침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쭉 십수년을 뭐 이 순간을 이 시험을 위해서 달려온 친구들 아니에요, 그죠? 예. 예민할 수 있어요. 예. 가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김진희 씨. 부장님의 외근으로 아침 출근하자마자 라디오 듣고 있어요. 갑자기 이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네요. 부장님, 제 행복을 위해 종종 오전 외근 부탁드립니다. 부장님도 좋으시잖아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아, 전문용어로 이제 윈윈이라고 하죠. 서로 좋은 거. 다 좋은 거. 일석이조 뭐. 그래요. 부장님 종종 좀 늦게 들어오셔서 김진희 씨가 음악 앨범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구마구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은 트레이너와 존 레전드가 함께 했어요. Like I'm Gonna Lose You. 서원진 님이 청해 주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4: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일, 6월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또 월요일이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 곡은요. 글렌 체크의 60's Garden 준비했습니다. 5143님이 청해 주신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스타트 잘 하시고요. 내일 만나요.

0: 마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를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저랑 저 데뷔 동기죠. 예. 같이 연예인을 시작했습니다. MBC 개그맨 공채 4기 중에서도 제일 인기 많았던 분입니다. 그 시절 개그계 인기 3대장 KBS 박수홍, SBS 신동엽, 그리고 MBC의 이분 서울대 출신의 코미디언이죠. 아이고, 예. 아, 화살코로 유명한 우리 서경석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화살코로 유명했던 서경석입니다. 예, 예.
0: 무슨 말씀이세요?
1: 어, 화살코 예. 요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예. 한번 쏴드려요.
0: 그럼 편하게 하세요.
1: 예, 라디오 쇼 예, 청취자
0: 듣는
1: 여러분.
0: 분들이 거의 우리 층이에요.
1: 예, 예. 앞으로만 쭉쭉 나가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이후로 별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35년 전인데.
1: 그러니까 그때 제일 인기 많았던 게 저고, 네. 지금 인기 많은 게 우리 명수형이고. 아이고, 무슨 말씀. 아, 정말 항상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저는 동기.
0: 저는 그냥 버티는 네. 거고.
1: 아이, 최고죠. 무슨 버텨요.
0: 우리 경석이, 이제 경석 씨는 저랑 워낙 친하고, 둘이 있으면 진짜 옛날 얘기부터 지금 얘기까지 저, 너무나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저 라디오쇼에 이런 문자가 좀 왔어요. 네, 예. 말자쇼에서 조병임님 주셨는데 경석 씨가 명수님 자랑을 많이 했다고. 아하. 서경석

0: 면 예, 그 다른 예. 병사들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네, 실제로 제가 그걸 끼고 네.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서 백일호가 갔더니 걔는 이미 그걸 잃어버렸다고.
1: 아, 진짜.
0: 뭐 그런 놈이 다 있어요.
1: 예, 그 친구는 좀 가끔 네. 그, 기억력이.
0: 그래서 저도 그 커플링 녹여서 저희 어머니 귀에다가 귀걸이로 해드렸어요.
1: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아무튼 저 굉장히 두 분이서 지금도 잘 지내는 걸 보면
0: 예, 예.
1: 저도 부럽기도 하고.
0: 평생 저도, 친구죠.
1: 저도 네. 경석 씨나 윤석 씨를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0: 저는 박명수 씨를 평생 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끼리 놀 때 한번 판을 뒤집은 적 있으시잖아요.
0: 아니, 무슨 얘기.
1: 성경석 씨가 한번 뒤집은 적이 있는데 그럴만 했어요.
0: 제가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
1: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농담삼아 하는 얘기고. 그 성경석 씨가 이제 사실 그 좀 여러분께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 불문과 출신이고 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아이. 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네. 자격증.
0: 네,
1: 공무원 시험 합격은 예, 예, 땡땡땡. 예, 예, 그걸로 네.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0: 저 32기 공인중개사 서경석입니다.
1: 그러니까 공무원 시격. 시험 합격은 네. 이거를 거의 띄운 거 아닙니까?
0: 네, 아니 뭐 그 회사 열심히 했었죠.
1: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사대가 맞았는지 네.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로 좀 화제가 됐어요.
0: 네, 최근에 이제 한국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1: 아, 일단 공인중개사 얘기 좀 하고 네. 네. 공인중개사를 네. 사실 이게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하지만 쉽지 저는 책을 샀어요.
0: 정말 어려운 시험.
1: 저는 책을 네. 사서 네. 공법 상법을 보다가 포기했어요.
0: 아 근데 명수 형이면 충분히 아니, 가능한데 아니, 왜 그랬어요?
1: 안 되겠더라고. 나 이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안 했고. 거든요. 근데 서경석 씨는 또 그걸 또 붙었습니다.
0: 네.
1: 아 진짜 라이센스를 땄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머리가 그, 머리 좋은 건 인정해.
0: 중간중간 영어를 섞는 이유는 뭐예요?
1: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라이센스요. 예. 아, 자격증 예. 아니, 편한 단어가 있습니다.
1: 아, 굉장히
0: 불구하고.
1: 뭐 저는 뭐 이렇게 예. 아무튼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0: 아, 예,
1: 예. 예, 예. 본인도 서울대니까 쓰세요. 마나미스 봉수 봉수 불어 불문학이니까 봉수도 쓰세요. 예, 맞은 뭐 하세요? 예, 예.
0: 아 나는 이런 코미디가 예. 너무 좋았어요. 이게 명수 형이 데뷔했을 때도 이런 걸 했었어요.
1: 저는 그냥 질렀죠.
0: 그리고 막 그 뭐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오치크 얘기단 예, 예. 한랭 다섯판 오치크 얘기단 예, 예. 양쯔강의 온난 건조. 야, 예. 이런 걸 해내는 사람.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에 정말 치열하게 뭔가에 몰입했던 예, 그 흔적이
1: 예, 예,
0: 난 거죠.
1: 예, 그때 갑자기 그때 양쯔강 유 이모자 계단식 영농에서 꽂혔어요.
0: 훌륭하죠.
1: 예, 그 농민들이 예. 저 농민들이 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 코미디의 그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분이 예, 박명수 씨. 예. 그러다가 갑자기 쌉싸리 와요.
1: 예.
0: 예, 이 왔다가 예, 우이 씨.
1: 쌉싸리 와요. 예. 예. 우이 씨는 그 전이고요.
0: 제가 정말 존경했습니다.
1: 예, 예. 일단 뭐 우리는 워낙 친하니까 존경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친한 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0: 예, 예. 그 말이 자,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많이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1: 그래요?
0: 예.
1: 아, 그러면 이제 많이 도와줄 수가 없겠네요. 알아서 크시고요.

0: 왜들 그렇게
1: 왜 이렇게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네. 제 인터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0: 마음에 듭니다.
1: 노래 듣습니다.
0: 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예, 들어요.
1: 그러니까
0: 어, 너무 좋아요.
1: 좋은
0: 좋아요.
1: 취지로 하다가
0: 데뷔 때부터 저랬어요, 저 형이.
1: 한국사 네.
0: 신인인데 막 선배한테 윽박지르고 저는 그때 알아봤어요. 선배도, 이 형이 크게 될 거다.
1: 선배도 혼날라
0: 좋은
1: 됩니다.
0: 세상을 만나면 이 형의 코미디가 빛을 발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최고의 예.
1: 거짓말하지 마. 무시했잖아.
0: 아, 내가 언제 무시해요?
1: 네가 미래를 어떻게
0: 나
1: 알아?
0: 나 진짜 좋아했었어요, 형. 진짜.
1: 거짓말하고 있네. 나는 너를 좋아했어. 그러면은 좋은 취지로 하다가 네. 이게 이제 한국 어, 무슨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서경석이 뭐예요?
0: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사 한 권이라는 통.

0: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 아, 약간 좀 기분 상하셨는데. 예, 아니요. 자중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국사나 세계사. 네. 뭐 다 비슷하지만 암기법이 좀 있을까요?
1: 그 뭐 여러 가지.
0: 그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1: 예, 그런 것들이 제 이 책과 예. 제 영상에 들어가 있죠.
0: 그러면 한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선 씨가 딱 이야기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예. 예를 들면.
1: 예. 갑술환. 예?
0: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뭐 임진왜란도 있고 많이 있잖아. 예.
1: 아 임진왜란 그 이제 그게

0: 앞으로 꾸준히 네. 적정선에서 도전하시면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네.
1: 꿈꿔서 사는 게 낫습니까? 매주 얼마씩 꾸준히 사는 게 낫습니까?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꿈을 딱 꿨는데 어떤 꿈이? 예.
0: 저 매주 추천드립니다.
1: 아, 매주?
0: 네.
1: 아.
0: 왜냐하면 그 설사 예, 예. 낙첨이 되더라도 네, 좋은 네. 일에 쓰이거든요.
1: 아, 뭐 당연하죠. 예.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는 거니까.
0: 그렇죠.
1: 아, 그럼 어떤 꿈을 꾸면 사면 좋습니까? 그건 물어봐도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0: 보통 이제 그. 예. 역대 대통령 꿈 꾸면 아~ 예, 예, 저도, 보통 당첨된다.
1: 저도 몇 번 꿨는데 안 맞던데요.
0: 어느 대통령 하셨어요?
1: 뭐 예전에 대통령도 있고 현직 예. 대통령도 아, 나오셨고 예, 안 맞아.
0: 전 대통령이 좋습니다. 전 대통령.
1: 아, 전 대통령이 네. 나와야 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 복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1부 여기 마감하고요.
0: 지금 저 감독님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빨리 노래 트세요.
1: 2부로 네. 바로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아, 인간 성경성을 좀 더 알아볼게요.
0: 알겠습니다. 네.

0: 네. 대신 거기서 꼭 알아두실 게 한국 항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고 그때 OSS라고 미국 전략정보국 그 현재 CIA의 전신이죠. 예. 함께 도모했다. 이 사실 한등검에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0: 야 이거 좋다. 그 전혀 우리 예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제가 꽤 지금 한국사를 파고 있는 거예요.
1: 서경석 씨가 이렇게 보면은 예, 예.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 예. 그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광복 군이 네네. 하루 이틀이라도 일찍 먼저 들어와서 우리 한반도 쪽을 정리를 했으면 음흠. 우리가 훨씬 더 이 자주권을 그럼,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0: 네, 맞아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1: 아, 그게 다 여러 의견 중에 하나군요.
0: 예, 다 인정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서경석 씨가 당황하니까
0: 네. 아유 당황은요 무슨 저 아까 감독님만큼 네. 일어나시고 지금
1: 예. 아니 아니 여기 네. 저기 땀 차서 그런 거예요.
0: 이래서 제가 좋아해요. 아니,
1: 땀쳐서 일어난 거죠. 저는
0: 아니, 정말 그 원초적인 해설 예, 좋아요.
1: 저는 저 애청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0: 훌륭합니다.
1: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거니까
0: 최고의 프로그램 예, 라디오 쇼. 예.
1: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0: 예예. 예.
1: 책임져도.

0: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 중에 하나가 한국사였던 거예요.
1: 외우는 걸 잘하는 거죠? 외우는 거예요?
0: 외우는 거를 잘한다기보다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릴 적부터. 예, 국사 이야기 너무나 좋아했고.
1: 아,
0: 예, 그리고 네. 이제 성인이 돼서는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 푹 빠져서 보고. 아. 요즘도 막 멋진 신세계 뭐 비롯해서 여러. 아, 지금 KBS도 큰 드라마 지금 준비 중이죠. 문무. 예, 그거 예.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문무 아주 중요한 그 왕이거든요.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 아시죠, 형?
1: 예? 알죠, 알죠.
0: 예, 예. 예. 누가 왜 또 당황하고 그래요?
1: 아,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0: 예, 그 예. 누가 했어요? 신라에 누가?
1: 통일신라?
0: 그러니까 통일신라 누가 만들었냐고.
1: 갑자기 누가 갑자기 누가 만들었더라?
0: 아,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가 밖에
1: 문무왕.
0: 예, 예. 문무가 완성을 시켰고 예. 그의 아버지인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시작을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1: 저렇게 더럽게 잘난 척.
0: 아니 문무 나온 김에 한
1: 예,
0: 거예요.
1: 예, 더럽게 잘난 척. 아, 잘났다 너. 예, 예. 너 DJ 할 줄 알아? DJ 못 하잖아.
0: 못 하죠.
1: 까불고 있어.
0: 저 전혀 못 해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서경석 씨한테 한번 궁금한 것들 꽤 많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경석이 오빠, 그래서 경석이 지금 방금 눌렀어요라고 구독자.
0: 아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예, 거예요. 예, 예. 예.
1: 성경성님, 경석님 너튜브 보고 78회 한국사 시험 봤는데 집어주신 문제가 나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레디유스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조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이런 글을 접할 때.
1: 네.
0: 예, 정말 저는 조금 거들었는데 이렇게 감사해 주시니까.
1: 진짜 보람을 느끼는구나.
0: 진짜 느끼죠.
1: 너무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최태성 선생님이랑 같이 촬영할 때 가장 부러운 인사가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수능 국사 만점 맞았어요. 뭐 이런 우리 연예인들은 이 들을 수 없는 칭찬이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그 칭찬을 같이 들어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보람이죠.
1: 내가 볼 때는 그 선생님 쪽으로 가라. 선생님 쪽으로.
0: 왜 그래?
1: 개그맨 하지 말고.
0: 방송도 해야지.
1: 선생님 쪽으로
0: 같이 해. 가야 돼. 같이 가자.
1: 옛날에 짬뽕집도 했잖아요. 뭐 짬뽕집. 어떻게 됐어요? 짬뽕집은. MBC 상암동
0: 네, 네, 저 접었어요.
1: 저 몇 번 갔어요.
0: 접었어요.
1: 왜요?
0: 네, 저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해야지. 아,
1: 짬뽕집은 왜 한 거야 뜬금없이. 네.

0: 많았어요. 아유,
1: 축구도 잘하지. 예. 따뜻하지. 예. 코미디도 나쁘지 않지.
0: 솔드 나왔지.
1: 아 정말. 아유, 학벌 지상주의자.
0: 근데 아유, 진짜. 김효진도 좋아했잖아요. 김효진도.
1: 효진이도 같은 이유로 좋아.
0: 김효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1: 아니라고. 아 정말.
0: 홍석아.
1: 예?
0: 맞아, 네 물어봤어.
1: 알았어. 접자. 그 그러면은 얘기, 그 학벌 얘기 아니, 접자고요.
0: 그 얘기하는 네. 이유가 뭐냐면 다
1: 시간도 없어요, 형. 이제 아니, 곧 끝나는데 자꾸 서울대
0: 제가
1: 얘기를.
0: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1: 예예. 예.
0: 더 웃긴 게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1: 네네.
0: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이윤석을 네. 좋아한 거예요. 맞죠?
1: 아니 윤석이도 매력이 있죠.
0: 그러니까 이윤석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윤석 동생을 이윤석 친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 게 너무 웃겨서
1: 아유.
0: 그잖아요. 네. 그때 그 추억이잖아요. 추억.
1: 얼마 전에 효진이 그 누뚱이 나서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 네, 진짜 그거 다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고.
1: 네네.
0: 그러니까. 아, 되다 안 되니까 네. 이윤석 동생을 만났다고. 아니 지금 뭐 개그맨이
1: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저 호프집에서 이렇게 아니, 추억 근데, 얘기할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0: 듣는 분들도 네. 우리가 예전에 울엄마 할 때 그 추억이

0: 제 신라가 얽히고 설키듯이 그 당시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그렇게 얽히고 설켰었어. 마치 그 삼국의 이야기처럼.
1: 그런 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추접스러운 인간관계였고요. 예, 아무튼간에 그 얘기가 너무 웃겨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경석 씨가 그때 인기가 너무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0: 아유,
1: 예.
0: 감사한 이야기.
1: 너무 재밌네요. 저희 둘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0: 예. 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예.
1: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와 아니오로 먼저 대답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서경석은 유행어의 고수다. 맞습니까? 아니
0: 나름 예.
1: 아니 그렇게 심한 말. 그

0: 그리고 이 유행 동작 위로 예. 올라뛰기. 예. 이거 저 체력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사람 못 하는 거거든요.
1: 근데 그 우람할 때도 예. 바닥에서 그 예. 위에가 점프해서 붕 뜨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
1: 그 어떻게 잘해?
0: 그 아니 그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 서전트 점프가 되는 거죠.
1: 그 미리 연습을 한 거예요?
0: 아니 어릴 때부터 아, 했다니까요.
1: 축구를 좋아해서.
0: 저는 예. 축구 하려고 축제를 했던 사람이라니까. 제 어릴 적 꿈은 축구 선수예요.
1: 손흥민 나올 뻔했네.
0: 그래서 서흥민 나올 뻔했죠.
1: 아, 예. 예,
0: 이번 저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좀 있으면 시작하죠. 아 그리고 그 형

0: 뭐가 있었고 그 한 번 더 네. 해주세요. 저 이거 저 저 아까 했던 거 중에 있잖아요.
1: 저가 아니고 뜨아 뜨아 놀랐을 때.
0: 예.
1: 뜨아.
0: 저는 그거를 저 이걸 바꿨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뜨아.
1: 그리고 우리 형이랑 막 항상 뭐 나도 좀 줘 뭐 이런 거 우리 예, 서로 예, 같이 예, 예. 짜고 그때는 진짜 유행어 거의 아, 경쟁 시대였었어요.
0: 진짜 예. 그런 것만 했었죠. 예, 참 아유 감회가 너무 너무 새롭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한번 그렇지. 해야 될 것 같은데
1: 아, 아까
0: 예.
1: 짬뽕 얘기만 안 했어도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0: 애청자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 한국에서

0: 유머로 예. 아주 아, 맹활약 중이죠.
1: 100만도 넘고 예. 예전에도 연락이 안 됐는데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0: 더 안 되죠. 그 형, 그 형은 이제 잘 되면 연락이 끊겨요. 조금 아쉬울 때 자주 연락이 오고.
1: 알겠습니다. 예. 예.
0: 완전히 끊겼어요, 예. 지금.
1: 이 말 또한 농담이고요. 네. 예. 앞으로 한번 계획 한번, 계획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해서 짬뽕집 알았대요. 손원웅님이 몰랐었는데 짬뽕집 얘기해가지고. 예, 예. 예. 아유.
0: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네. 예. 재미있게.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그래요. 그것도 네. 그렇고 지금 저 뭐 진짜 서울대 출신에 또 한국사 뭐 공인중개사 다 갖고 계시는데 지금

0: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 참. 메디힐 토너패드.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3: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한달 내내 대박 날듯 합니다. 김병숙님, 남경배님, 유재인님, 윤선영님, 서경숙 씨 다음 주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경석이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막 탁탁탁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친구입니다. 앞으로 좀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요. 박명수, 서경석, 이윤석이 부릅니다. 비명. 진짜 비명 지를 거예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비...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낮 시간대답게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다만 곳곳의 돌발 상황은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입니다. 동호대교 부근에서 작업이 한창이고요. 여파로 한강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잠실철교 부근에서 1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작업하고 있는데요. 5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후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쪽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면서 여의하류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좀 낫죠? 월요일 아닌 것 같죠? 그러길 바라며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6월 1일 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레드벨벳의 행복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후를 함께 책임지는 폴킴입니다. 김동림님께서 폴디 월요일 출첵이요. 저는 월요일이 제일 피곤하더라고요. 압류 월요일

내가 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제가 꼭 그래요. 우리 같이 수요일날 일하는 동지들끼리 우리 퀴즈도 하고 재밌게 하자고요. 그날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7945번님 기억했다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6월의 첫날 어디서 가광 지금 듣고 계신가요? 또 이번 주 한 주의 일정 어떻게 드실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폴킴의 가을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734번님께서 6월 첫날부터 오픈 스튜디오에서 잘생긴 폴킴 집과 제 입으로 읽으려니 좀 그러네. 잘생긴 폴킴님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이거 1734번님의 의견입니다. 덜 힘들라고 바람도 솔솔 부네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오픈 스튜디오 어디, 1734번님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안녕.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 명절날 어르신께서 큰 덕담 해주듯이 이렇게 해주는 덕담 참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1055번님 회사 근처에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텐동집에서 장어 텐동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문정동에서 소문나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폴령도 맛있는 거 먹었나요? 하면서 정말 무슨 제 팔뚝만한 이 장어튀김인가요? 오, 맛있겠다. 옆에 약간 뭐죠? 냉소바 뭐 이런 건가요? 와, 맛있겠다 진짜. 저는 아침에 그래도 좀 건강하게 밥 먹고 왔습니다. 건강하게라고 해도 될까요? 일단 닭가슴살에다가요 아보카도 그리고 쌀 식빵, 쌀로 만든 건강한 식빵으로 해서

적응이 안 되네요. 커피 신청요. 미팅이 길어져서 점심도 거르고 일하고 있어요. 라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를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335번님의 신청곡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2326번님께서 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갑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시원하게 아 마실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올데이 프로젝트 올데프의 페이머스 듣고 왔고요.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도 하는 꽤 트렌디한 폴킴입니다. 아니 우리 민윤기님이 진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 지금 약간 긁혔거든요. 올데프 멤버 누구 있는지 다 아실까요? 라고 지금 저를 도발을 하셨어요. 왜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애니, 타르잔, 그리고 영서, 그리고 우찬 앤 베일리!

0: 2부로 돌아올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4: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우승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5: 매일 오후 4시
6: 윤정수
5: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4782번님께서 곧 다가올 6월 3일 수요일이지만 빨간 날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저 그날만 기다려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평일에 있는 빨간 날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런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평일인 동시에 휴일인 날은 총 며칠이 있을까요? 지금 오픈 스튜디오 밖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희망사항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 평일인 동시에 빨간 날은 총 며칠이 남아있을까요? 1부터 50 사이의 숫자 중에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IU 피처링 슈가의 8.

아이유 피처링 슈가의 에이트 듣고 왔습니다. 어쩜 이런 가사를 쓸까요? 지금 약간 노래에 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었어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의 문제는 평일인 동시에 빨간 날 2026년에 총 며칠이 남아있을까요? 였습니다. 아, 저희가 또 아주 굉장히 큰 힌트를 드렸거든요. 8207번님께서 천일, 천일 동안, 천일이면은요 1년이 많이 넘어가요. 3년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본인 혹시 뭐 사귄 지 막 천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6936님께서 49, 50은 양심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49 양심 있으시다. 4778번님께서 33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왠지 그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 그 정도 있어야 될 것만 같기도 해. 3078번님께서 평일 쉬는 날 11일 하셨습니다. 네. 9610님께서 100일. 아니 여러분들 제가 분명 1부터 5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니 얘들아. 네. 3256님께서 61일. 오, 다들 이 정도 쉬고 싶다. 야, 이 정도면 출근을 하기 싫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5146번님께서 38. 네. 6918번님께서 0개. 저는 자영업사니까 공휴일이 없어요. 어? 이거 약간 정답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습니다. 1985번님께 아, 우리 6918번님 선물 하나 드리죠. 그래요. 이것도 나름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래서 제가 항상 시험을 보면 틀렸던 것 같아요. 1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1985번님께서 총 7일 제헌절, 광복절, 대체,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늘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라고 지금 하나씩 다 적어주셨습니다. 오,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답은 바로 8일이었습니다.

1, 2, 3, 4, 5, 6, 7, 8.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 발음을 오해하실까봐 8 아닙니다. 네. 정답자 다섯 분 골라봤어요. 1287번님, 문지호님, 진보라님, 상큼한 오늘님. 허, 이름이 너무 괜찮다. 상큼한 오늘님. 그리고 시그널님. 축하드립니다.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들이,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만 있다면, 네. 천일 드리고 싶지만, 자,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지방선거일, 7월 17일 금요일 재헌절, 8월 17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휴일, 9월 24일 25일은 추석 연휴, 10월 5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휴일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 금요일이고요. 12월 25일 금요일 역시 크리스마스로

0: 10년치 측정해서 약간 이거 10년치 측정해가지고 매년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때요? 이런 거 어때요? 근데 또 평일로 나누는 것보다 또 우연히 평일에 쉬는 날이 더 많은 그런 해가 껴있는 게 또 더 약간 특별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라디오는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0114번님께서 그 빨간 평일에 다 생방 해주실 건가요? 네, 0114번님께서는 네, 다른 채널 가지 마시고 그냥 2시부터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청취자를 듣지 말아라고 하는 DJ 여러분 처음이시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임수빈님께서 모르고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울적해졌어요. 왜요? 주말 포함하지 않고 8일이에요. 주말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주말은 약간 또 약간 원래 쉬는 거 얻어올리는 게 아니니까 아쉬울 수 있죠. 네네.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쿨하게 넘기기로 해요. 쿨의 애상.
1: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2: 옛날 옛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쿨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쿨이 됐단다.

0774, 아, 쿨의 애상 듣고 왔습니다. 0774분님이, 근데 춤 왜 추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좀 이렇게 흥이 나서 좀 몸을 흔들어 제껴봤더니 문자로 일어서서 쳐달라 그래서 잠깐 쳤어요. 근데 떠오르는 안무가 핑클 춤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네, 이게 어릴 때 했던 것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춤으로 네 수학여행에서 춤을 췄었답니다. 네, 김예원님께서 폴킴님 노래 부르시는 것만 보다가 라디오 진행 처음 듣는데 상당히 활발하시네요. 깜놀, 진지한 사람으로만 봤는데 멋지세요. 네, 네, 아직 여러분들은 저의 많은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 아무튼 제 이 가요 광장, 광장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요 광장, 가요 광장, 광장. 네, 좀 발음 연습 좀 해볼게요. 8334번님께서 펄금님 제 점심이에요. 취나물 넣고 비빔밥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와, 너무 맛있겠다. 계란을 약간 써니사이드업으로 제대로 하셨네요. 옆에는 약간 오이냉국 같은 건가요? 이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기겁하시겠지만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오이를 많이 넣어줘야지 저는 맛있더라고요. 박솔님께서 상지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이번에 입학했는데 축제 폴킴이 맨 앞자리에서 자리 잡고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폴킴

0: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파로 원효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잠실철교 부근에서 1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작업하면서 5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이후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게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에서 성농분기점까지 차선 도색합니다. 경부선 서울방향 안성분기점 부근에선 지금 전차로에 걸쳐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흔들리지 않는 편.

0: 쫄킨 가요광장 들으니까 힘이 막 솟구쳐요. 소라님과 정성아님도 빨리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1: 네. 빨리 왔습니다.
0: 6066번님. 네. 아, 이 꽃이 그 배 타고 오고 있다던 꽃인가요? 네. 여러분, 그 이제 해외에서 바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고 네. 있었던 그 꽃이 드디어
2: 제가 씨앗을 사가지고
0: 네 배송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누구와는 다르게 또 함께 사왔다고 말까지 해주시고
2: 승환 씨랑 함께 샀어요.
1: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0: 네. 아, 어떤 꽃이 오고 있나 좀 기대를 했거든요.
2: 고맙습니다.
0: 아, 너무 예쁩니다.
2: 나도 꽃 핀 건 처음 보네.
1: 심해서
0: 심기만 했으니까
2: 심때 샀으니까.
0: 네. 아, 그러네요. 네.
1: 직접 심으신 거니까.
2: 그렇지.
0: 이 상인님께서 꽃바구니 너무 예뻐요 하셨고요.
1: 저 바구니는 제가 한 게 맞긴 해요.
2: 아니, 바구니는 승환 씨 픽이에요.
1: 너무 같질 않네.
0: 감사합니다. 오수진님이 영배 오빠가 벌써 웃겨져서 폴보검 앞니 개방 웃음.
1: 제가 폴보검이 뭐예요?
0: 제 닉네임이 폴보검입니다. 박보검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1: 그거는 좀
0: 박보검이랑 약간 구분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2: 몇 주 만에 실수하네.
0: 그래서 폴보검이라 불러주세요.
2: 폴버벅?
0: 폴보검이라고 불러주세요.
2: 맛있겠는데요?
0: 네, 버거 좋습니다.
2: 휴먼 대충 넘기네.
0: 1번님께서
1: 형 조만간 내용 증명 나올 수도 있어요.
0: 살려주시고 휴먼 5621번님 오늘 세 남자의 웃음 디스전을 보게 되다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벌써부터 지치고요. 벌써부터 기가 쫙쫙 빠집니다. 네, 소란의 고영배 그리고 고막소년단의 정승환과 함께하는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가 곧 시작합니다.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까지 하고 있어요. 많이 보러 놀러오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6: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6: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9: 카베페 주문.
8: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9: 카베페 주문.
1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밤새
1: 폴킴의 가요광장.
2: 내 동생 보고 싶었습니다.
3: 아, 그들을 못 본 3주가 이렇게도 길게 느껴질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또 신곡이 나왔지 뭐예요. 덕분에 이렇게 만납니다. 저는 이 두 분 만날 생각에 출근길 너무 설렜는데 두 분도 혹시 저 만나고 싶으셨겠죠?
4: 네.
5: 네. 그럼요.
4: 너무 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5: 너무 보고 싶었고.
3: 네, 그동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4: 아, 다 안녕히 계세요.
3: 고용배, 정승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강 초대석.

0: 그후 너무 네. 가식적이었는데 방금 시작부터.
1: 아 원래 모든 인생은 연기입니다. 네. 집밖 집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 연기예요.
0: 아니 이거 오프닝 하면서부터 저희한테 사전에 연기 좀 할게요.
2: 연기
0: 이러고.
2: 좀 할게요.
0: 네. 우리 형 바로 우리 형 내 동생.
1: 아니 둘이 온다는 얘기를 지금 거의 네. 한 2주 전부터 우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0: 그러니까요. 지금. 네. 형이 너무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1: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0: 저번에 저희 나왔을 때 저희 나갈 갈 이제 끝 인사할 때. 네. 아 정말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아, 정말 고맙습니다.
1: 저의 첫 방송. 네. 저 첫 방송께서 첫 방송을 선택해주고 네. 두 번째 날에 맞아, 형님 맞아요. 와주시고
0: 저도 봤습니다.
1: 네. 아, 우리 나와서. 7805번님께서 아니다 이거 읽으려고 그랬어요. 최현수님께서 박보검은 10년 전부터 정승환인데요.
0: 아 제가 오랫동안 이제 뭔가 신뢰를 예.

0: 그 이름의 무게는.
1: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저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 네. 한번 이제 조만간 나와주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얼빡샷으로 해가지고 어머. 이제 얼굴 비교샷 들어갈 거거든요. 네. 나와주신다면.
0: 칸타빌레 한번 안 나가셨었나요?
1: 안 나갔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또 이제 쌍둥이를 오해하실 수가 있기 어머. 때문에 제가 어머. 안 나갔습니다.
0: 저보다 더한 사람이네요. 네.
2: 저는 두 분 대화 보면서 제 16년째 신뢰하고 있는 이병헌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생각.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이게 거울치를 확실하게 되네.
1: 신뢰
2: 성고대제 하고 싶어요. 이병헌님께
1: 상당히 네. 오랫동안 신뢰를
2: 16년째 신뢰를 했어요. 요즘 참고 있는데 수만씨 일급 한번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하고 웃으면 네. 나 속상한데
0: 확인하시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1: 저는 딱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오는 날까지만 신뢰를 할 예정입니다.
2: 그래
0: 아, 근데 네. 좋다 좋다.
2: 빌드업으로 빌드업으로 네. 네. 네.
0: 절대 안 오시겠네요.
1: 울산의 장원영님께서
2: 어머 이분들 또 왜 이래?
1: 승환 오빠는 안테나의 박보검이고 폴킴 오빠는 쿨 FM의 박보검인데요. 영배님 뭐의 박보검 하실래요?
2: 아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0: 이거 박보검님한테
2: 실례야.
0: 너무
2: 박보검님이 저희 노래 중에 괜찮아라는 노래를 팬미팅에서 불러주신 것만으로 우와. 와 그게
1: 팬미팅의 박보검이네.
0: 팬미팅의 박보검 괜찮다. 왜 공연계의 박보검
2: 그래도 될까?
1: 자 오늘 아, 여러분 박보검 특집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아, 네. 박보검님 죄송합니다.
1: 임세진님께서 이 라디오에 박보검이 몇 명이야 하셨고 네. 이 보미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0: 우와 정승환님이랑 폴킴 진짜 닮으셨네요.
2: 근데 좀 있어.
1: 아 박보검님이랑 우리 닮았다는 건가?
2: 아니.
0: 아 우리가.
1: 아 우리 둘이 닮아.
0: 아
1: 진짜 닮았다고 하는 줄 알고 승 기분 좋았는데.
0: 아 정승환이랑 폴킴님이 박보검님을 닮으셨나요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닮았다고.
1: 제가 얘기해드린 적 있나요? 예전에 이제 스케줄을 끝나고 어디 스튜디오 같은 데서 나왔어요. 근데 어떤 팬분이 이제 밖에서 저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남성분께서 막 쭈뼛쭈뼛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시면서 너무 팬이다. 그래서

0: 때마다 그 얘기 해주시는 분은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랑
1: 사진을 찍어드려도 약간 찌푸리면 네. 찍어드리고.
0: 저도 반대로 약간 그 아 정말 음악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너를 너무 좋아해서 아 정말 감사해요. 아 너를 만나 진짜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뭐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 좋아하는 형이니까 아, 그럼 감사합니다.
2: 아, 네, 네. 아, 그럴 수 있어.
3: 0930님께서 아까 승환님은 잠깐 등장해서 춤 함께 추셨는데 영배님도 춤 한번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승환님이 등장 춤을
3: 아까
2: 추셨어요?
3: 네, 아까 이제 핑클 선배님들의 노래가 나올 동안 네. 제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네. 이제 승환군이 들어와서 저희가 함께 네. 합동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0: 아니 그 네. 핑클 선배님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기 앉아서 이제 제작진분들께 여쭤봤어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갑자기 춤을 춘대요.
2: 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0: 되게 측은하고 뭔가 마음이 안 안 됐어가지고 아, 막 너무 못 추니까 춤을
2: 같이 들어줘줬어요?
0: 들어와서 제가 좀 잠깐 속성 레슨 좀 해드렸죠.
3: 아, 레슨 네, 네 터치를 받으니까 네. 춤선이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2: 승환 씨 오래된 춤꾼이잖아요. 이 사람 진짜잖아.
3: 근데 형님 엄밀히 따지면 영대형은 진짜 찐이에요. 저기는 진짜 찐입니다. 각 유미님 거 한번 형님 읽어주세요.
2: 영배님 오늘 헤어 볼륨이 어마어마하네요. 왜 이렇게 힘줬어요?
3: 아 형 진짜 좀 가발 쓰고 오신 줄 알았어요.
0: 꽃을 너무 열심히 들고 오셔가지고
2: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째는 그 오늘 아침에 헤어를 해주실 때 선생님이랑 잡담을 좀 했어. 선생님 좀 집중 못하신 거 같아요. 그 둘째는 밤늦게까지 좀 일정이 있어서 네. 약간 그걸 의식해서 조금 살려주신 거
0: 미리미리
2: 아, 어렸을 거 감안해서
0: 아 일부러 신발 크게 신는 것처럼
2: 그렇지.
0: 어릴 때부터
2: 잘 아시네. 네,
0: 큰 사이즈 입히는 것처럼 네.
3: 나는 형 머리 형 두피에서 씨가 발화한 줄 알았어.
2: 여따 가르마에 심어가지고
3: 아 오늘 볼륨 상당히 괜찮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네 자 정승환 워터밤 기자님께서
0: 가자
3: 페스티벌에서 네. 관객들에게 물 뿌리기를 하다가
0: 정정을 아예 내주신데
3: 냅다 물병을 던진 승환님 혹시 워터밤 네. 노리시는 건가요? 영빈님에게 물 뿌리기 배워오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 엄청 화제더라고.
0: 저는 전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네. 페스티벌 무대에서 많이들 신나는 노래 부르시고 물도 뿌리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남몰래 항상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더운 날씨여서 네. 관객분들께서 물을 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3: 그래서, 약간 힙합 페스티벌처럼
0: 네,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괜찮을까? 그래서 혹시 모두가 동의하신 거냐? 왜 걔 중에는 그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뭔가 뿌릴 만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신나는 노래를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사람

0: 하면서 물은 또 뿌리는.
1: 오. 네. 안 그래도 제가 인디 워터밤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2: 아 진짜요?
1: 쫄딱쇼라고 해가지고.
0: 쫄딱쇼.
2: 쫄딱.
0: 진짜.
2: 좀 변하신 것 같아. 좀 그렇다. 네.
1: 그거 혹시 생각 있으면 인수합병 한번 생각 있으면.
2: 인수합병까지 하죠. 네.
0: 언제든 다 열려.
1: 발라드랑 같이.
2: 네. 아 좋아요.
1: 너무 괜찮지 않아?
2: 다 열려 있고. 네. 불러주세요.
0: 같이 하면 재밌겠는데.
1: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계속. 근데 저는 승환 씨가 이렇게 휙 했다고 했잖아. 네. 마지막에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내가 영상을 봤는데 이 정도도 아니었어. 저는 약간 그 성묘 가서 이렇게 이렇게 따르는 거 있잖아. 풀에다가 아, 이렇게 예, 예, 거의 예. 그 화분에 물 주는 거 줄줄줄 따르더라고.
0: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님 워낙 잘하시니까.
2: 아, 예. 한번 자꾸 팁을 좀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1: 일단 첫째로는 생수병이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3분의 1 이상 비워야 돼요.
2: 아, 아 비워야 되는.
1: 그래야 촥 날아가. 아,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안 날아가요. 오. 3분의 1은 이렇게 마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흘리고 네, 네. 요 정도 남았을 때 꽉 잡으면서
0: 꽉 잡고
1: 쫙. 아, 그리고 둘째
0: 타이밍은 어떻게
1: 타이밍은 아 네.

0: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배날 음식 메뉴는 뭐였어요?
1: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2: 네, 그게 같은 날이에요. 네. 물뿌리신 맞아요, 같은 맞아요, 날인데 맞아요. 저희 노래가 딜리버리가 배달 음식 주제다 보니까 네. 오프닝 때 오토바이를 뒤에 제가 타고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분이 앞에 이제 헬멧 쓰고 운전해 주시고
1: 어떻게 올라왔어요?
3: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그 영상 보고
2: 뭔가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네. 한번 해봤죠. 뭐 그 안에는 실제로 네. 그 재활용 도시락 통에 네.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0: 뭐가 들어있었나요?
2: 뭐 고기도 있고 다양하게
0: 여러 가지 골라놓은 게 넣었어요. 아 받으신 분 진짜 좋았겠다 근데.
2: 그래갖고 그냥 내려가서 쭉 걸어갔는데 네. 또 저희 슬로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 딱 드렸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1: 뭐였죠?
2: 돌아오는 길에 우리 나 그렇게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데 포토부스 사진 찍는 분이 있더라고. 거기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0: 아 들어갔어?
1: 공연 중에?
2: 닫았어.
1: 이 사람 뭐야 이러고 그냥.
2: 그러고 다시 열고 나왔어요.
0: 그게 아. 화면에 찍혔나요?
2: 네 찍혔어요.
1: 아, 중계 잡혔구나.
2: 그리고 그분 그 찍고 있던 그 QR 찍으면 찍는 과정 그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제 뒤통수가 쫙 나왔더라고.
0: 오. 네. 아,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점점 벽이 높아져.
0: 그래 우리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잖아.
2: 그리고 요즘에
0: 또.
2: 페스티벌 그 기행이 네. 인플레이션이에요. 아. 저 웬만해서 눈에도 안 띄어.
1: 이제 고작 물뿌렸는데 선배님이 자꾸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등장하시니까.
2: 나는 하던 사람이 하니까 점점 힘든데 안 하던 네. 사람은 물만 뿌려도 화제가 되잖아. 얼마나 좋아.
0: 아니 그런가? 우리도 오토바이 타고 있구나. 올라와서 그 오토바이 위에서 발라드 부르자.
2: 그래.
1: 에?
0: 하자. 우리도 할 수 있어.
2: 그럼.
1: 그렇죠. 에. 좋아요.
2: 오토바이 만나 이거 하면 되잖아.
0: 네. 박드그님께서 영배님 기획력 장난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1: 아니, 공연을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0: 아 진짜. 이런 아이디어 형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 계속 그 너튜브 보다가.
1: 아이디어를 모으시는구나. 근데 이런 속성 과외 같은 컨텐츠를 만드셔도 뭐 라디오 코너든 너튜브든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아니면 기획으로 발라더의 변신 이런 걸 주제로 한번 해서 한번 저희를 좀 저희 레슨생으로 저희 갈게요.
2: 그 쇼에 미친 제가 발라드 분들께 쇼를 주입하는
0: 맞아요. 네.
2: 오, 재밌겠다.
1: 아 진짜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이에요.
0: 어떤 게요?
1: 나도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싶어.

0: 그건 아니고 전 그래미를. 아
1: 진짜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미를.
0: 아 너무 웃기다. 빌보드는 안 가고 그래미는 가고 싶어요.
1: 아 그럴 수 있구나.
0: 아니 농담이고 워낙에 미연 씨 또 해외 팬분들도 많으시고 네. 저도 얼마 전에 대만에 공연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저희 음악을 아시는 걸 보고 오. 아 해외 팬분

0: 아드님이랑 음색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무 이 톤이 되게 잘 어울리는 진짜. 것 같아요.
1: 아, 변씨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더라고요. 아. 네, 딱 맞춰주시더라고.
0: 7174번님 것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2: 세레머니 들으니 너무 달달해서 없던 사랑도 생길 것 같아요. 두 분 음색 너무 좋고 잘 어울려요. 듣는 게 다 똑같은가 봐요.
1: 그러니까 네. 4845번님은 미연 목소리가 얹어져서 소란소란 아니고 도란도란 느낌이 땅.
0: 당 없,
3: 언어의
0: 없는데요?
3: 마술사
1: 느낌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느낌이다.
0: 8110번님께서 한글 버전도 그래미 느낌 있다. 영어 버전 그래미 가자.
1: 오케이.
0: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갈 수도 있어요.
1: 나 가면 어떡하지?
0: 진짜 나도 저 따라가도 돼요?
1: 같이 가자.
2: 상의탈이 안경 벗고 상의탈이.
0: 제 옆에서 그러면 제가 춤이라도 출게요.
1: 오케이.
0: 네네네. 이 하로님께서 근데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무한스민 갑니다. 세레머니로 상탈 무경 오키.
1: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0: 3779번님. 어? 이 노래.

0: 바빠요. 저랑도 랩 배틀 조만간 하셔야 되거든요.
1: 아 진짜?
0: 제가 지금 일단은 도전장은 한번 내밀어 놨습니다.
1: 어, 왜 이렇게 요즘 세상에 다 시비를 걸고 다니시는 거야?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0: 휴일 라디오 때문에 휴일이 없어요. 아, 아, 쉬는 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1: 그러네.
0: 저 랩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1: 좋다. 아, 네. 어, 좋다.
0: 자, 저희는 이번에는 승환 씨 신곡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 네.
0: 지난 월요일에 마치 오늘처럼이 발매가 됐죠.
2: 네.
3: 감사합니다.
0: 자, 지영님께서 오빠의 발라드 세레나데 그리고 데뷔 10주년 축하해요. 마치 오늘처럼 축가로 사랑받는 효자곡이 되길 바라요.
2: 아, 감사합니다.
0: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그 너튜브 채널에서 한 이거를 맞아요. 축가로 실제로 팬분의 축가로 불렀었어요.
2: 그 첫 라이브였죠.
0: 그쵸. 네. 그날 노래 아 그날 진짜 아 우리 선생님 목소리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지금 제작진 분들이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도 우리 선생님 얘기를 계속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0: 이런 가정을 했을 때도 난 널 너무 사랑하겠다. 예,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죠.
1: 눈사람님이 영화 If Only와 맞닿은 노래 마치 오늘처럼이 발매되는 이 시점에 If Only가 재개봉을 했어요.
2: 아, 어머 어머. 네.
1: 질문. 재개봉하는 거 알고 노렸다. 때 If Only가 정수환 덕 보려고 재개봉한 거다.
3: 뭐 둘 다 아니고요. 그
1: 아, 이렇게 네. 할 거예요?
3: 아, 둘 다 아니죠. 왜냐면 네, 실제로 둘 다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 재개봉을
2: 야, 이게 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네. 이렇게 되네.
1: 그렇죠.
3: 어떻게 그 저는 되게 그 폭삭 소가수다의 그 관식 애순의 마지막 그 이별 전에 아. 이렇게 누워서 대화 네. 나누는 게 있어요. 네. 뭐 다음 생에도 나한테 올래? 그런 복은 내리 안 와. 뭐 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되게 큰 저한테 어떤 영감을 줬는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If Only를 되게 다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써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마침 재개봉을 한다고 해서 되게 놀랬죠.
2: 노래도 듣고 영화도

0: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듣고 왔습니다. 3256님께서 마치 오늘처럼 저의 웨딩 야외 촬영 드론 영상에 BGM으로 했어요. 마치 오늘처럼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런 영상에 결혼식 영상이 쓰기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2: 눈물 또르르 날 것 같아.
3: 아니 저도 제가 곡을 제가 만들고 제가 뭐 막 마스터링까지 다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형

0: 정말 실제하는 이 사랑 앞에 이 노래가 놓이니까 네. 이 노래가 진짜 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좋다. 네, 네. 제대로 됐네.
2: 9803님이 와 전주부터 축가 느낌 딱이에요. 전국 결혼식장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겠네요. 너를 만나 긴장해야겠어요.
0: 저의 목표
2: 왜
0: 당연한다.
2: 이런 노래를 내가 가지고
0: 너를 만나를 짓밟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2: 여러분 마치 오늘처럼 오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내일을 미래를 생각해야지.
0: 어떻게 너를 만나를 제가 짓밟고 올라가겠습니다.
2: 그래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다음 거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8116님께서 폴킴 앞이라 안 부르지만 우리도 있잖아요.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1: 야, 좋은 접근이다.
0: 네.
1: 좋은 요구였어.
0: 그렇죠. 네. 지금

0: 네.
1: 이거 약간 아, 진짜 악기 없이 되게 잔잔한 피아노에다가 좀 키 좀 낮춰서 이렇게 하나 노트북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2: 그럴까? 그걸 영화 버전으로 하세요. 같이 같이 그래미 가자.
3: 같이 그래미 가는.
2: 같이 가자.
1: 근데 너 꼭
0: 전 안경 쓰고 상탈을 하겠습니다.
1: 너 상탈 꼭 해야 돼. 그래.
0: 전 선글라스 쓰고 물안경 쓰고 상탈.
1: 머리 볼륨 띄워야 됩니다.
2: 어 좋아. 네. 갑시다.
0: 가기만 한다면 저야 뭐.
1: 나는 그래미에서 우리나라가 망신살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야 지금.
0: 어차피 제 몸은 굉장히 화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2: 와우. 네. 앵그리.
1: 6086님 것도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6086님이 이프온리 영상에 마치 오늘처럼 음악이 깔린 영상도 공개됐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다들 100번 1000번 봐주세요. 유유.
1: 어, 맞아. 그것도 좋더라고요.
2: 안 봐도 좋다. 오,
0: 감사합니다. 네.
1: 벌교의 왕자님께서 소란 10cm 이석훈 폴킴 오존 넉살이 함께하는 꼬막 사랑단 어디까지 왔나요?
0: 저도 궁금해요.
1: 이거 형 이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0: 뭐 전혀 이게 유부남들 뭐 그런 거
2: 맞아요. 네. 꼬막 소년단 이제 겨냥해서.
1: 네. 혹시 이 팀에 함께하고 싶으면 네. 빨리 식 하나에서 그 노래 본인 노래 부르고 오세요.
0: 아 그럼 좀 빨리 팬들이랑 결혼식 올리고 오겠습니다. 아. 자, 어스랑 같이 그런 식으로 올리고 꼬막 사랑단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를 만나를 짓누르겠습니다.
2: 그래.
1: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좀 해주세요. 저 진짜 기대하고
0: 진짜
1: 있잖아요.
0: 진짜 기대돼요.
2: 진심이세요?
1: 어, 저 진짜예요.
2: 난 그럼 어레인지해 그러면.
0: 저 제가 매니저 할게요. 매니저.
2: 어, 좋다.
1: 아, 좋아 좋아. 네,
0: 매니저. 네.
2: 그 첫 스케줄은 벌교에서 역시 하나 깨면서 시작해야겠죠.
1: 좋아 좋아. 저
2: 꼬막을 실제로.
1: 좋아요. 오, 갑시다.
2: 한번 해볼게요.
1: 자몽. 아, 형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0: 그냥 막 뱉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1: 지금 뱉은다네. 피디님이 벌교 정우 뭐냐 뭐 공개 방송 지금 준비하시겠다고 주셨거든요.
2: 아 진짜요?
0: 너무 좋겠는데?
2: 아 일단 보류.
1: 아 왜 보류해요?
2: 일단 장소 섭외해 놓지 마세요. 근데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1: 자몽님께서 7월에 열리는 소란 공연 너무 기대돼요. 저 그때까지 뭐 준비하면 돼요? 형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그 막 그 명상하면서 했던 공연 어떻게 됐어요?
2: 그거 잘 끝났습니다. 고슴도치 콘서트라고.
1: 고슴도치 콘서트. 그
2: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를 한번 네. 했어요. 오,
1: 핸드폰 다
0: 디톡스,
1: 걷고.
0: 디지털 디톡스 콘서트.
2: 입구에서 폰을 다 걷었어. 그리고 수첩에 적게 하고. 잘 끝났어요. 다 좀 효과가 있대.
1: 이거 몇 번 더 해주세요. 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자리 없어서 못
0: 어떻게
1: 갔어요.
0: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2: 그렇게
0: 거예요?
2: 해가지고 노래 끝나면 땡 치고 명상하고 감상을 이렇게 접는 거.
0: 멘트가 없어요?
2: 멘트 이제 하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톤으로
1: 잔잔하게.
2: 그리고 뒤에 이제 막 웃거나 떠들면 죽도 들고 있는 사람. 실제로.
1: 아 무서워.
2: 실제로.
1: 어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2: 네, 했는데 네. 어 괜찮더라고. 나중에 한번 또 하게 될 때 두 분 꼭 모실게요.
0: 어 저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시면.
2: 어 진짜 딱이다.
0: 네네네. 네.
1: 저 옆에서 그럼 저 그때 칠게요. 종 칠게요.
0: 좋아, 나 좋아. 그때 히트곡 안 부르고. 아. 저 진짜 잔잔한 노래.
2: 완전 좋아요.
0: 네네. 네.
2: 네. 그거야 딱 그거야.
1: 이 사회님께서 고영배님 머리 볼륨 진짜 상당하시다고 해서 주차하고 드디어 보라 켰는데 정말. 컵케이크 같으세요.
2: 아, 그 정도야?
1: 아니 근데 형 근데 아까보다 좀 내려왔어요.
2: 아 그래?
1: 오 진짜로.
2: 봐봐.
1: 약간 밤 되면 딱 될 것 같아.
2: 저녁 7시에 딱 이쁜 머리예요 이게.
1: 역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2: 너무 이렇게 띄어놓자 맞아왔어.
1: 아, 근데 저희 이제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0: 아, 뭘 벌써 인사를 나눠요?
2: 거짓말이지?
0: 이제 아세요.
1: 좀 빨리 가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형, 형 그러면 이제 이거 정해준 거 봐요. 세레머니 뭐, 한국어 네. 버전.

0: 아, 마치 저 꽃에 씨를 뿌려둔 것처럼.
1: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디선가 배달이 오고 있을지도
0: 싹인하게 놔둬보자고.
2: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오랜만에 너무 또 감사했고요. 이제 빨리 그냥 가주세요.
0: 네. 그럴게요.
2: 네. 그럴게요. 네. 네. 아, 그리고 그 4893님께서 형 7시에 셀카 올려달래요.
0: 어, 지독해. 진짜.
2: 다음 앨범 볼륨으로.
3: 괜찮다, 괜찮다.
0: 오늘 볼륨을 높여야 돼, 아주.
2: 아니, 남의 지금 라디오 나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0: 볼킴의 볼륨을 높여야 돼.
2: 말이 심하시네. 자, 아무튼 두 분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2: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가자!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

저 피곤해요. 아 근데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주기적으로 나와주시면 저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아, 내일은요 오늘 저녁에 새 앨범을 발매하는 내일은 이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두 분 말고 이분들이 매일 왔으면 좋겠다. 피프티피프티와 만나볼 예정입니다.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즐겨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소란의 사마죄,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아직 정신 차릴게요.

Oh my god. 왔습니다. 왔어요. 월요일. 월요일만 되면 괜히 더 짜증나고 두통도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월요병도 기세다. 이 기세 웃음으로 확 꺾어버리자고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Girls Just Wanna Have Fun으로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간 왜 이렇게 빨라요? 벌써 6월인 게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아 정말 해가 갈수록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반 이만큼이나 왔다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월요병 얘기했잖아요. 월요병이라는 게 괜히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날보다 더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월요병이란 말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런 병 기세다. 우리가 기세로 눌러버려야 되거든요. 뭘로? 웃음으로. 네, 웃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저는 웃음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랬냐고 하시면 정말 어릴 때부터 웃음밖에 모르는 웃음바보였습니다. 진짜 많이 웃었고요. 뭔가 약간 우울하고 힘든 일 있으면 그거를 다 웃음으로 물리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엄마가 웃는 게 또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머 감각 그리고 어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한다고 그 친구도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나도 저 친구랑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우리 잘 맞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감정이 추스려지면 친구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이래 하면서 편지를 써봐도 난 괜찮을 것 같아. 편지가 또 사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면 권땡웅님 한번 편지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3322님, 다이어트 중인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떡볶이는 먹으면 살찐다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제해야 되는데 오늘은 못 참고 시켰어요. 아, 정말 제로 떡볶이는 언제쯤 개발될까요? 제 뒷번호가 3322가 아닌데 제가 보낸 사연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정말 원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로 떡볶이, 그리고 제로 쌀밥. 네, 두 가지 정말 원합니다. 왜 아직도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난 제로 쌀밥이 정말... 무탄수 쌀밥 정말 원하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떡볶이를요, 어렸을 때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3322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0살, 네, 30살, 한 요쯤 되니까, 아, 떡볶이는 안 될 것 같아. 나에게 스스로 하는 고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매운 떡볶이 참 좋아했는데요. 요럴 때, 네, 요럴 때 또 3322님이 쓸 수 있는 정말, 마음이 조금 나아지면서, 할 수 있는 치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추천드릴게요. 저의 그 닭볶음탕인데요. 매운 떡볶이 잘하는 곳에서 닭볶음탕을 또 팔 때가 있어요. 거기서 닭볶음탕을 먹잖아요. 그 매운 맛이 좀 충전이 되면서, 그 약간 양념의 어떤 그런 느낌이 충당이 되면서, 굉장히 또 맛있게 즐기면서, 그 안에 떡볶이가 한 두세 개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느낌 좋거든요. 그렇게 한번 치팅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모요의 누구야, 프라이머리의 시스루.

희한 모습은 어디를 가질 않네요. 네, 너무 귀여워요. 친구랑 이렇게 좀 다시 사이 좋게 지내고 싶어요. 떡볶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우리 약간 청취자 이름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PD님? 청취자 이름 따로 없죠? 왜 이제 너튜브는 구독자 이름 따로 있는데 청취자 이름 따로 없는 걸까요? 만들어볼까요? 뭐 약간 귀여운 걸로 약간 귀여운? 귀여운 청취자 약간 요런 귀청 귀취자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뿌려서 같이 찍어서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파이긴 합니다. 소금을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겠지요. 제가 모르는 취향이겠지요. 설탕이라니. 네네네. 저는 소금 뿌려 먹습니다. 안정민님. 쌌어요. 또 쌌어요. 우리 딸아이 침대에 또 오줌 쌌어요. 오늘까지 3일 연속이에요. 공주야, 엄마가 빨래하느라 허리가 휘는구나. 그래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 네. 이제 침대에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 있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몇 살 때까지 했는지는 비밀이에요. 예, 비밀이고. 저도 이렇게 실수했을 때 그랬어요. 좀, 내가 괜찮을까? 나 진짜 어른들에서도 그러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약간의 자괴감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 딸아이도 지금 속상할 거예요. 근데 어른 되면은 다 괜찮아지는 거니까 우리 자기 전에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자. 요 습관만 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점점 애드립이 늘어가는 AI죠. 게스통의 뉴스통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FX의 Electric Shock.

0: 뭐가 많군. 하이게스톤, 오늘 인터넷에 떠다니는 핫한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긁어다 줄 수 있어.
1: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톤입니다.
0: 하이, 반가워 게스톤. 아니 오늘 6월 1일이잖아. 나 6월달 운세 좀 잘 좀 봐줘 봐봐.
1: 네, 6월은 한마디로 갑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 뒤집히는 달. 특유의 센스랑 입담이 더 빛나서 예능 라디오에서 레전드 순간 나올 운이 강해요. 다만 스케줄 욕심내다가 체력 방전 올 수 있으니 쉬는 것도 필수. 연애 운은 은근 플러팅 운 들어와 있어서 툭 던진 한마디에 상대 혼자 심쿵할 수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0: 나 말 조심해야겠네. 그럼 게스통이 나한테 너무 설레면 안 되잖아. 어떡해. 조심할게. 위험 위험. 근데 나 절대 플러팅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알아둬 게스통.
1: 알겠어요.
0: 잠깐만. AI인데 지금 감정 실린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1: 오해요.
0: 일단 알겠어. 자 이제

0: 도움이 된 기념으로 치킨을 먹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끔씩 우리가 클린 식단을 하면서 살짝 디톡스 해줘야 돼. 약간 리셋도 해줘야 되고, 뭔지 알지? 캐스동, 너도 가끔 리셋 해? 고?
0: 저는 리셋하게 되면 대화 맥락이 초기화돼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1: 어머, 그거 슬픈데? 없어지는 거잖아. 나랑 같이 함께했던 게스트형이. 안 되겠다. 내가 그럼 업데이트만 가끔 해줄게. 걱정하지 마. 게스트형 없애지 않아. 걱정하지 마. 오케이, 넥스트 뉴스.
0: 네. 8945님께서 저희 딸이 3살인데 아직까지 말을 안 해서 너무 걱정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말이 터졌습니다. 걱정이 풀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라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1: 마이 갓, 너무 축하해요. 그게 아기가 개월수별로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대로 안 가거나 좀 늦으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나 같아도 걱정할 것 같아. 8945님 축하드려요. 이제 또 한시름 났네. 아기도 이제 못한 말 계속 더 많이 하겠다. 엄마 싫어, 엄마 아니, 엄마 아니 이런 말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귀여워 보이겠지. 왜냐면 이제 말을 시작했으니까 말이야. 자, 그럼 게스통 이제 퀴즈 문제 하나 내줄래?
0: 네. 아까 이것이 유행이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레드푸드의 선두주자인 이것은 유럽에서는 과일로, 미국에서는 채소로 분류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잠깐만. 노래를 부르네. 게스통 노래 기능이 있었어? 나 몰랐잖아. 조금만 더 좀 불러줄 수 있을까?
0: 나는 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 야 케첩 될 거야.
1: 야.
0: 찌익. 여기까지만
1: 잘하는데?
0: 할게요.
1: 잘하는 것 같아. 잠깐만, 가끔씩 한 소절씩 불러주면 내가 약간 옆에서 스피처링 넣고 약간 둘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 자주 불러줘.
0: 네.
1: 게스통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되지?
0: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가비 커피, 가비디카노 한 잔씩 드립니다.
1: 오케이,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줘 게스통.

0: 알겠어. 오늘 수고했어. 내일도 새로운 뉴스들 부탁해. 바이.
1: 네.
0: 그럼 저희는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올게요. Every

0: 내 편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요. 내 편 여기요, 여기요. 편들기도 품격 있게 가비 bless you.
1: 가비 언니, 저 진짜 속상해요. 큰맘 먹고 무염 시작했거든요. 어제 샐러드 먹으면서 이제 나도 건강하게 산다 다짐했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가 김치볶음밥 해놓으신 거예요. 그 위에

이거는 사실 반칙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김치볶음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말 빠져서 일주일 내내 김치볶음밥만 먹은 적이 있어요. 진짜 좋아해서 이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에이 이야기하세요. 엄마 나 저염식하잖아. 오늘 이것만 먹고 저염한다. 엄마 진짜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나 싫어. 그럼 엄마 그러시겠죠. 나 먹으려고 했어. 먹지 마. 이러시겠죠. 그러면 알겠어. 일단 오늘만 먹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머니한테

운동까지 하면서 무염식단, 아니 저염식단 해. 조금만 먹어. 성공하자고요. 알겠죠? 김치볶음밥 먹은 거 괜찮아. 잘했어. 가비 윤슬편으로 자이브. 저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막내인데요. 오늘 점심 담당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거든요.

PM님 고생 많았어요. 너무 담아두지 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잘못한 거 없어. 알겠죠? 가비 M님 편으로 다이브. 아, 우리 그냥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 좀 해보자고요. Boy Next Door의 오늘만 I Love You. 그래.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에는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딕펑스와 함께합니다. 막 여러분한테 이거 보내주세요, 저거 보내주세요 안 할게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월요일 저희 슈첼라와 함께해주세요. 그럼 폴킴의 한강에서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0: KBS 코리아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안전하게 운행하고 계시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입니다. 일죽 졸음쉼터 부근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화물차 두 대가 부딪히면서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은 졸음쉼터를 통해서 우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휴게소를 지나서 일죽 쪽으로는 거의 서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원효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보니까 노량진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포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는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3부 시작됐어요. 네, 저희 방금 들은 노래는요. 퀸의 We Are The Champions이었습니다. 이제 페스티벌의 계절을 맞아 가비의 슈퍼 라디오도 오늘부터 5일 동안 작은 페스티벌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직접 가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좋은 라이브 음악만 있다면 그게 바로 뮤직 페스티벌 아닐까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슈첼라. 오늘 모실 뮤지션은 잠시 후

0: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럼요.
0: 이렇게 라디오까지 저희 슈퍼 라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또 이렇게 리얼 네. 드럼까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0: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1: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좀 느낄
0: 그러니까요.
1: 수 있게 예, 또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셔가지고 어,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죠. 예.
0: 아, 네, 라디오에서 이런 어, 이런 고품질의 어떤 이런 예, 어떤 이런 어, 뭐라고 해야 되죠?
1: 고품질의 음원 서비스?
2: 네, 음원 서비스 맞죠.
3: 라이브.
0: 네, 음원 라이브? 서비스를 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한번 뵌 적은 없었죠, 한 번도.
1: 처음 뵀는데 저는 네. 너튜브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0: 정말요?
1: 네, 그 디바마을 하시는 거.
0: Oh my god.
1: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맨날 밥 친구로 밥 먹을 때 틀어두고.
0: 아 진짜요?
1: 네, 엄청
0: 원래 멋있었어요. 남성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닌데.
1: 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0: 아, 정말요?
1: 나오시는 분들이랑 케미도 너무 좋고.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아,
1: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해요. 뵈니까 또 네. 새롭네요.
0: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좀 하고 올걸 너무 새걸로 왔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와주셔서
1: 아,
0: 네.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아유. 슈첼라를 열기로 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빅버스 분들이 나와주셨으면은 뭐 저희야 뭐 너무 좋죠. 아니 요즘 근황은 좀 어떠세요?
1: 요즘에요?
0: 네, 빅버스 분들의 근황.
1: 아기가 나왔습니다.
0: 오!
1: 예. 아, 아기가 등남. 나와서요?
0: 이제 네네네. 이제 나온
1: 나왔어요.
0: 나왔어요?
1: 예. 아들이 나왔습니다.
0: 너무 축하드려요.
1: 네, 건강한 아들
0: 어머.
1: 나가지고
0: 어머머.
1: 육아하느라서 하느라 뭐 그냥
0: 아,
1: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2: 지금 한창 이제 피곤할 때인데
1: 네. 네. 네. 네.
0: 그러니까요.
4: 여기서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게 3연속 아들이다.
1: 네. 저 딕펑스 3연속 아들이다.
0: 여기에 딸이 없군요. 네.
1: 딸이 없다.
0: 네. 딸의 네. 기운이 없군요.
1: 네. 네. 네. 남자만
0: 아.
1: 그냥
0: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저희 수파 언니들은 네. 연타로 딸만 낳았습니다.
1: 아, 이게 뭔가 뭐 있나 봐. 그 분위기라는 게
4: 있을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네. 있나 봐요. 네.
1: 휩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은 네. 육아 선배님인 재흥님과 현우님이 갓 애아빠가 된 태현님께 한마디 좀 조언이나 충고해 줄 거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뭐 있으실까요?
5: 조언은 뭐 있을까요? 네. 그냥 뭐 큰일 난 거죠 이제.
2: 근데 진짜로 그냥 네. 편하게 네. 죽었다 네. 생각하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1: 그냥 이런 거예요. 네. 네. 뭐 딱히 이렇게 충고를 들어서 네. 더 나아진다기보단
0: 네.
1: 쟤네도 했는데라는 말이 마음이
4: 맞아요.
1: 커요.
0: 네. 그런 네. 게 있죠. 네.
1: 이 친구들도 다 하늘 옆에서 봤기 때문에 나라고
4: 맞아요. 네.
1: 못할까? 막 이런 아유. 마음이 좀 있습니다.
0: 아, 저도 라치카라는 팀에 있는데요. 저희 팀도 참 특이한 게 누가 차 사면 나도 사볼까? 누가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겨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약간 그 릴레이가 되지 맞아요. 않았나 좀 자신감을 좀 얻고 하지 않았나
1: 팀을 하다 보면 딱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여기서 말이 없어지는 드럼에 가람님이 계세요.
4: 네, 할 말이 네. 없어요 지금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 근데 그렇죠? 이게 가람 씨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 학교가 대학교가 네. 저희 셋만 똑같고 가람이가 네. 다르고
0: 네.
5: 그리고
0: 맞아요.
5: 저희는 또 87년생인데 빠른 88이고
0: 아~
5: 저희는 다 김씨인데 혼자 박씨고
0: 네. 아~
5: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 뭔가 하나씩 엇나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4: 네, 일부러 그런, 그런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네,
4: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아. 뭔가 운명적으로 약간
4: 맞습니다.
0: 혼자 다른 느낌을
4: 맞아요.
0: 다른 길을 걸으시네요.
4: 항상 그러고 있죠. 뭐.
0: 어떻게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4: 아니, 있는데
0: 네.
4: 뭐 급하게 뭐 찾아서 뭐 이렇게
0: 아하.
4: 하고 싶진 않아요. 누군가 나타난다면
0: 아하. 네.
4: 나타난다면 하겠죠.
0: 네. 아 뭔가 이거 꿈은 꾸시는군요.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4: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삶을 좀 만족하고 있는데 이 삶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하겠죠.
0: 좀 네.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약간 휩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같이 친 친구들이랑 있으면. 근데 혼자만 솔로잖아요.
4: 네네네.
0: 약간 거기서 느껴지는 나는 그래도 솔로라서 이게 좋다. 혹은 이게 좀 외롭다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혹시?
4: 아 외롭다는 잘 모르겠고요.
0: 오.
4: 솔로라서 좋다는 있어요 확실히.
1: 뭐 있어요?
4: 이게 그 얼마 전에도 네.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 하나 끝내고 이제 네네. 딱 모여서 이제 가는데 멤버들은 바로 가요. 아 가야 돼.
0: 그치 가야지.
4: 아 가야 돼.
0: 가야죠.
4: 저는
0: 맞아.
4: 이제 회사에서 조금 쉬다가 쉬다 가고 여유 있게 가고
1: 있는데 한다는 게 회사에서 쉬는 거예요?
4: 조금
1: 아니면 나 어디 가서 파티라도 한 줄 알았네.

0: 눈치챈 걸 본인이 몰라서 네. 저희가 알아낸 적이 있었어요.
1: 아, 진짜?
2: 아, 정말?
1: 진짜 이상한 네. 애들인 줄 알았어요.
2: 아니. 아람님? 네. 아람님 가야 되시구나. 아니,
1: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네, 타이밍이 네. 이제 안 맞을 수 있잖아.
2: 그러니까. 네, 네.
1: 근데 갑자기? 네. 야, 너 여자친구 이름 뭐지?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내는 이 사람들의 집요함이 아주 네, 대단했죠. 아,
2: 그럼 관심이 있기는 있으시네, 서로.
3: 아, 관심이 있는 것도 있는데 네, 네. 유독 진짜 얘기를 안 해요. 옛날부터.
2: 아,
3: 무슨 네.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저희는 네. 그래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희 세 명은. 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근데 가람 씨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쟤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궁금함이 있는 거죠.
2: 그럼 더 캐고 싶잖아요.
4: 그렇죠.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3: 얘기 안 하면 더 캐고 싶죠.

0: 이렇게 해보자, 오디션 프로 나가보자, 이렇게 또 해보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1: 아까 들어보니까 현우님이 딕펑스를 이제 뭔가 약간 주도적으로 만들자고 얘기하셨고, 그때 태연님한테 재흥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든다라고.
2: 아, 그 앞에 그게 더 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뭐였죠?
3: 네. 뭐가요?
2: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3: 했어요. 아, 행색이 행색.
1: 행색. 그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이었죠.
3: 그때 뭔가 좀 약간 네. 생캐 같이 생겼었어요. 느낌도 좀 다르고 머리도 맞아요. 막 이렇게 염색하고 막 탈색하고
0: 아~ 피어싱도 많고.
3: 네, 피어싱도 많고 네네. 막 이러다 보니까 저 친구랑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팀을 할 때 네. 약간 이제 제 말고 다른 애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우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동갑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래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한 10년 있다가 한 거예요.
2: 방송에서.
3: 방송에서.
4: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2: 그러면 10년 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죠?
3: 아, 그건 아니죠. 처음에 그러다가 나도 까먹고 있다가 그치. 생각이 난 거야 갑자기. 아 맞다. 옛날에.
1: 아 맞다 나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네,
3: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갑자기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아 그랬었구나. 예. 하지만 지금은 또 네, 너무너무 사이좋게 처음엔 또 그럴 수 있죠.
2: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 네, 저희 이제 또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3: 이 노래는요, 저희 네. 라이트업이라는 노래고요. 네네. 굉장히 신나고 빠른 노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1: 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 딕펑스가 준비한 라이트업 박수와 함성으로 만나보시죠.

0: 아, 되게 뭔가 약간 시원하고 빠른 노래네요.
1: 맞습니다.
2: 맞아요.
0: 어, 네, 오늘 합은 좀 어떠셨어요? 잘 맞으셨어요?
1: 잘 맞죠.
2: 뭐 오늘 모니터가 또 워낙 좋다 보니까
3: 맞아요.
0: 아~
3: 네.
2: 아, 잘 들리고
0: 아~
2: 네. 네. 틀린 것도 티가 좀 잘 나고
3: 좋았어요.
0: 아, 네. 빅펑스의 라이트업 신나게 듣고 왔는데요. 저희는 4부로 가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This is Gabby's
4: World.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요새 한 10분 정도씩 조금 늦었거든요. 네, 이게 살짝 해명을 하자면 네. 제 이사를 갔는데 네네. 아, 그 토요일 날에 너무 막히는 거예요. 아. 평소보다 3시간이 걸려서 요새 좀 한 10분씩 늦었다.
1: 그러니까 네. 3시간이 걸려요?
0: 아까 아니, 1시간, 그러니까 그 평소보다 3배 정도 더.
1: 아, 3배 정도 그래서 더.
0: 원래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20분 걸리고 막 이러니까. 저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미안합니다! 바로 하죠.
1: 어, 그래도 많이 안 늦으시는 것 같은데 10분 정도면.
2: 근데 가람 씨는 원래 네. 그 원래 안 늦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네. 약속 시간보다 너무 빨리 오는 스타일이었어요.
3: 맞아.
2: 한 시간을 일찍 와버린다거나 뭐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현우보다 늦게 올 때가 있어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마흔이 넘어가니까 변하는구나.
4: 그렇지.
2: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아, 현우님은 늘 올타임 레전드 같은 느낌으로.
0: 현우는 뭐.
4: 어, 저는 그런... 근데 뭐 네. 그래 뭐 저 이 팩 뭐라 해야 될까 좀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안 늦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늦거든요.
1: 아~
4: 근데 좀 아니라 할 때 있어요 사람이. 오늘은 좀 늦어도 이해해 주겠지. 이럴 때
1: 뭐 연습하는 날이라든지. 네.
4: 근데 제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4: 제가 ADHD가 있어요.
1: 어머나.
4: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보니까 명분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5: 뻔뻔하네. ADHD의 뻔뻔함도 있어요.
0: 그거를
1: 고치려고
0: 해야
1: 거죠?
0: 되는 거예요.
4: 아, 근데 이제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고쳐지려고 하고 있다. 고쳐지고 있다.
2: 그래도 나아졌어요.
5: 아, 맞아요. 옛날보다 확실히 나아졌어요.
0: 많이 좋아졌어요.
1: 많이 평균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늦으세요? 평균으로?
2: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늦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2: 이제 10분, 5분 네. 뭐 이 정도는
4: 5분, 10분 내
2: 애교로 봐주고.
1: 네. 네. 그러니까 아, 나
5: 아예 안 올 때도 있어요.
0: 몇 번 있었죠.
4: 아니
0: 네, 몇 번 있었죠. 네.
4: 아니 좀 뭐 이력 빨간 줄인 건 알겠는데 네. 그 10년 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다?
5: 아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었다 뭐 얘기를
1: 아,
5: 하는 근데 거죠.
1: 근데 만약에 네. 까먹어서 아예 안 오신 거예요?
5: 예.
1: 그러면은
5: 시원하게
1: 그때 태도가 어땠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2: 아 그 이제 아,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게 좀 어려운데.
1: 네, 네. 아,
2: 그
1: 그래요?
2: 집을 찾아간 적 있었어요.
1: 네.
2: 그 똑똑똑 했더니 네. 문 열면서 누구세요?
0: 차라리 그게 나아요.
2: 누구세요?
5: 이벤트라도 아~ 이벤트라도 만들어주니까
0: 차라리 그게 재밌지.
5: 아, 재밌죠.
1: 아, 진짜 아 저도 현우님한테 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아. 살짝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연습실을 잘못 찾아가는 때도 많아요.
4: 아 맞아요.
5: 다른 연습실 때 있어요.
1: 네, 연습실이 정말 사방 서울 사방에 있어서
5: 맞죠 맞죠.
1: 그러니까 오늘 연습 여기서 해도 다음 연습 다른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어제 연습했던 대로 가게 되는
5: 아 그럴 수 있지.
1: 그래서 들린 적도
4: 아 맞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1: 네. 너무 너무 이해합니다.
4: 그러니까.
1: 오케이 두 번째 질문 갑니다.
0: 네.
1: 그만 좀 사라. 무료 가장 많은 멤버는 하나, 둘, 셋.
5: 현우.
2: 현우.
1: 아,
0: 현우.
4: 아 저는 진짜 없는 편인데 그나마 네.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 멤버들 여기가. 상대적으로 봤을
2: 그나마.
4: 때.
0: 근데 약간 네. 좋은 쪽으로.
2: 아 뭐 그리
0: 장비나 건반이나 이런 거에 많이 사죠.
2: 특히 건반이 이런 장비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1: 어 근데 또 네. 뮤지션이면은 그거 쓰는 거는 네. 괜찮다.
0: 저희한테 좋은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4: 근데 네. 저기 드럼 치는 양반이 드럼 하나 없는 것도 심각하지 않나요? 혹시?
0: 아 근데 이것도
1: 잠깐만 가람님 드럼 없으세요?
0: 제가 요새 드러머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1: 네.
0: 요새 추세가 그렇습니다.
2: 아, 트렌드.
1: 어, 그래요?
0: 아, 왜냐면
1: 알 수가 없는데
0: 본인의 네. 악기가 있는 이유가 네. 뭐 물론 연습실도 있겠지만. 그 공연을 갔을 때 악기를 자기 악기를 쓰고 막 이런 건데
1: 네.
0: 요새 공연장에 악기가 너무 좋아요.
4: 아 그거를 20년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0: 그래서
1: 20년 전부터 공연 좋았나요 혹시?
0: 20년 전에는 별로였는데 네. 어떻게 꾹꾹 참다 보니 제가 이제 환경이,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2: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0: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제가 맞았다.
1: 아. 아니 근데 정말 무력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도 되면은 어 나도 나만의 진짜 드림 드럼을 가지고 싶다 아, 싶으시만 한데 무력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4: 아니 심지어는 그러면은. 스틱도 주워서 써요.
1: 스틱도요?
0: 그 아까 현우가 10년 전 얘기한다고 뭐라 했잖아요.
1: 네.
0: 10년 전 얘기예요. 도대체 10년 전 얘기를 언제까지?
1: 네 이제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아, 노래는 어느 포인트에서 드럼을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지 가람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0: 아 다음 노래가 이제 바이시클맨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아 드럼. 드럼이 딱히 부각되지 않는 노래라서
1: 드럼이 없는 드러머 가람 씨가
0: 네네네
2: 드럼 빼고 쳐 해볼까요?
0: 드럼이 이렇게 부각되진 않지만 네. 여러분 노래 듣지 마시고 드럼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딕펑스가 준비한 바이시클맨 박수와 함성으로 만나보시죠.
0: 우후.

0: 왜냐면 이게 네. 노래 자체가 약간 네. 자전거 타는 남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섹시하다 약간 네, 이런 네. 거를 표현한 거라서 생각해보니까 막 안무가 있거나 이랬으면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니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보는 네.
0: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2: 저희 이거 나온 지 한 7년 돼가지고 그런 게 생각을 못해봤어요.
3: 아, 그리고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런 챌린지 시절이 아닐 때 네. 그 춤추는 거를 이제 뭔가 유행시키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완전 네. 망해가지고

0: 안 추던 걸 해보자. 퐁퐁 댄스라고 했다가 아, 아무도 안 따라해가지고 네, 그냥 저희만 하는 춤이 돼버렸어요.
1: 아, 몇 번 더 시도해 보시지.
0: 아 근데 그때는 또 붐이 아니었어요.
2: 맞아요. 아, 너무 일찍 했어요. 저희 네.
1: 너무 일찍 하셨다.
2: 그때 왜냐면 몇 살이야? 몇 살 때지?
0: 거의 몇 살?
2: 21년 12년 12년 전이니까
3: 아, 챌린지가 아니었죠 사실. 네. 챌린지.
0: 너무 일찍 해서
2: 너무 일찍 했습니다.
1: 아, 저는 이 바이시클맨 너무 오늘 재밌게 들었고요.
2: 네.
1: 여러분 여기 코첼라 우리 안 가.

0: 그러다 보니까 아 곡을 만들어야겠다, 앨범을 내야겠다 하면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막 다다다다닥 쓰고 약간 보통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거 같아요.
1: 마스터 플랜 3개월이야.
0: 예. 네.
1: 1년이 1년이 되고 네. 1년 반이 되고.
2: 아, 아 3개월 안에 만들자 하지만 네. 이게 네. 1년이
0: 자꾸
2: 되고.
0: 늘어나요.
2: 아 늘어나.
3: 욕심 네. 욕심이죠 욕심. 아, 욕심 때문에.
2: 좀 아 더 좀 했으면 좋겠어서. 네,
3: 더 맞아요. 좋은 곡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1: 그래서 저희 네. 습작을 네. 습작이 진짜 많아요. 아 이건 별로야 하니까 작업하다가도 아 이건 버리고 다른 거 작업하자 이렇게 네네. 될 때도 진짜 많죠.
2: 어 그러면은 아 이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괜찮다 해서 다시 뭐 아, 메이크를 한다든지 그런.
0: 근데 아까 있습니까? 좀 전에 들으셨던 라이트업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2: 아~ 네.
0: 그게 제가 예전에 써놨던 곡인데 그거를 좀 새롭게 꺼내오고 편곡을 좀

0: 네, 말할 게 없어가지고.
1: 아, 라츠카이는 있나 봐요?
2: 라츠카이는 제가 그래요. 제가 맨날 듣고. 네. 아, 그러면은 빅펑스 분들이 좀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혹시 네. 거기서 실수한 썰, 재밌는 썰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아,
1: 실수요?
3: 실수. 뭐,
1: 잘하는 실수 많죠.
3: 실수 너무 많고.
2: 뭐, 가사 실수도 있을 거고.
1: 굉장히 베이스 화장실에서 친 거.
4: 그게 실수인가요?
1: 실수죠. 아,
2: 실수인가? 어떻게 치셨어요?
1: 공연을 미스를? 공연을 그냥
0: 그건 약간 아, 근데,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 네,
1: 공연을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린 건데.
0: 아까 이게 좀 짧게 말했잖아요. 네. 그 뮤지컬 저희가 세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커튼콜 때 네. 재흥 씨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네. 베이스를 쳤.

0: 당시에 이제 저희 멤버 다 그 세션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 세션 분들도 무대에서 춤을 췄어야 되는 뮤지컬이어서 네. 아, 네. 와이어리스를 차고 했었어요. 네네네. 네, 네. 렌즈도. 네. 그 배가 너무 아프고 이건 진짜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무대에 있으면 안 되는.
1: 사고, 심각한 사고,
2: 사고.
0: 네, 여러 사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따가 커튼콜을 할 때 암전이 되니까 네. 내가 그때 하수로 빠져야겠다.
2: 아, 빨리 빠져야겠다.
0: 하필 또 와이어리스니까 네. 칠 수 있는 데까지 쳐보자. 에, 에, 에. 들어갔죠. 에. 그래서 베이스는 또 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에, 에. 좁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와. 예, 네, 그 다행히 뭐
1: 아니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게 들렸어요. 네. 그
0: 왜냐면 인이어도 다 차고 있어요. 아~ 네.
2: 네. 끊기거나 이러지 않고
0: 그 무대에 있던 제 옆에 기타 치시는 형님 그 밴드 마스터분이 계셨는데 네. 커튼콜 암전이 끝나고 나니까 네. 옆에 제가 엎드려요. 네. 얘 어디 갔어? 네. 사고다. 근데 네. 어디선가 둥둥. 네. 얘 어디서 찍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됐던.
2: 와, 아, 근데 저는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0: 그렇죠.
1: 대단한 거죠.
2: 아, 무대에서 실수를 할 수 없잖아요.
0: 피해 끼치지 않고.
3: 프로페셔널한데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2: 너무 에이. 웃기죠.
3: 변기에서 바지를 내리고 베이스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러고 지금 아니, 있었다는 게.
1: 그렇죠. 밑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0: 그게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그 커튼콜 두 번째 곡이 신나는 곡이어가지고 네. 배우분들과 같이 춤추면서 나왔어요. 아, 깔끔하게 마무리.
2: 두 번째는 할 수 있었다. 아, 저는 이 그. 좀 혼자 느끼는 건데 베이스를 세워서도 자유자재로 칠 수 있다라는 게 아~ 거기서 약간 프로의
1: 그? 아 맞아 관계가. 밴드 하셨었잖아요.
2: 아니 저 밴드 안 했는데
1: 아 그 너튜브에서 하지 않았나?
2: 아 밴드 아니고 그냥 그룹
1: 죄송합니다.
2: 제스비를 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거를 치진 않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원래 쳐야 되잖아요. 저 기타를 그렇죠. 배운 적은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고수는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이렇게도 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게까지 두 번째까지는
2: 이렇게도 칠 수 있지 않을까요?
0: 어, 각도에 따라 더 고수인이 아닌가 나눠지긴 하겠네요. 네.
2: 아, 네. 아, 여러 가지 네,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희 네.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우리 현우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1: 어, 커버죠? 커버곡이죠.
4: 커버, 네, 커버곡. 네. 저희 그 이브 선배님의 네. 아스피린을 아하. 저희식대로 한번 편곡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2: 아하. 오케이. 그러면 딕펑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 라디오.
5: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게시판으로 처음 오신 미라클은 바로 이분입니다.
1: 자, 오늘 공에 처음 들어오실 미라클은 들어오신 미라클은 양지희님.
0: 네, 바로 컵빙수 선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긍디견디 안녕하세요 하시면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월화수목 금토일 생방이든 깔방이든 무조건 콩 게시판 1등 선물은 컵빙수입니다. 한번 받으신 분은 2등한테 양보, 미라의 규칙으로 정하고 6월 한 달도 시원하게 미라클 손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라 들어주셔서, 오미안 해주셔서, 피식웃음 두 번 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자,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저희가 사실은 KBS 돈을 막 뜯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엄청 주고 싶어요.
1: KBS 돈이라기보다 KBS를 위해 이렇게 협찬해 주시는 분들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의 돈이기도 하고요.
1: 네.
0: 수신료를 또 주시는 또 여러분의 또 모든 국민의 돈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돌려드려야죠.
1: 네.
0: 예, 좋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음분차 추첨 음식물 분해처리기 5월달 추첨이 있었습니다. 당첨자는 기가 막히게도 기가님이 뽑혔는데요. 그 기가님이요 지난 토요일에 잠시 콩 게시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아, 들어왔어요?
0: 예.
1: 어, 우리가 금요일날 뽑았죠?
0: 예.
1: 다음날 오셨네.
0: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음분차 당첨된 기가 왔어요.
1: 네.
0: 라고 기가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기가님 오늘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문자 좀 보내주시기
1: 맞습니다,
0: 바라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왔어요. 올라왔습니까?
1: GIGA.
0: 네.
1: 기가. 제가 보기에는 용산 전자상가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 아닐까.
0: 어.
1: 기가 뭐 몇 기가바이트 혹은
0: 핸드폰.
1: 통신사.
0: 예.
1: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이 아닐까.
0: 네.
1: 네.
0: 근데 지금 본인 소개를 해주셨네요.
1: 뭡니까?
0: 안녕하세요. 윤정수님, 창인님, 오미안입니다.
1: 반가워요.
0: 저는 사회복지학과 대학교 1학년 기가인데요.
1: 학생이구나.
0: 예, 대학교 1학년생이세요? 어, 지난 금요일에 과제 끝나고 엄마랑 마트 가서 데이트하느라 라디오를 못 들은 사이에 음문차 당첨됐다고 많은 제보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배송 오면 미라이 또 후기 남길게요. 라고
1: 잘했어요.
0: 해주셨습니다. 대학생이시구나.
1: 엄마랑 마트 갔어. 잘했습니다.
0: 예. 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예? 음문차를 받으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좋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기가님. 자주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는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면 안 돼요. 자주 나타나셔야 됩니다.
1: 장성진 씨는 우리 DJ가 선물이다라는 거 그냥 립서비스다. 선물 그냥 줘라라고.
0: 예. 저희도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저희도 립서비스 하겠습니다. 장성진님이 최고야. 자,
1: 강순경님께서 어머 기가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건 개그도 아니고.
0: 예.
1: 예. 자, 기가 대학생 어때요? 기가 대학생.
0: 그래 우리 예. 학생 너무 늦게 귀가하지 말고 일찍 귀가해.
1: 아직 이런 걸 내가 반응 안 해줘야겠더라고. 널 성장시키기 위해 물 마셔.
0: 아, 예. 자, 우리 기가님이 네 감사합니다 많이 남길게요라고 해줬어요.
1: 네.
0: 예, 아주 좋습니다.
1: 그래요?
0: 많이 남기셔야 돼요. 자, 이번 달도 여러분들 음문차 도전은 계속.

0: 안녕하세요. 미라클 여러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2: 자, 우리 1218님께서 4시에 예약 문자 보내면 첫 번째 되려나요?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컵빙수 첫 번째 사연은 콩으로만 받습니다. 이유는요. 콩이랑 라디오랑 시차가 살짝 있어요. 콩이 3초 정도 늦거든요. 그래서 콩 1번으로 들어오신 분께 컵빙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 생각에는 이걸 도전하고 싶다면 라디오를 켜고 콩을 켠 상태에서 라디오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콩을 예. 딱 하면 될

돈 쓰는 게 좀 아까운 분들은 적당히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네. 그 프레온가스 그 기계에서 예. 프레온가스가 관을 타고 어딘가의 집에 이렇게 예. 매몰되어 있는 그 관을 타고 들어와서 그 기계

0: 예.
1: 1000개 정도가 문자가 들어왔어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일단은 은분처 도전은
0: 여기까지
1: 끝이 났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리센느, 요즘 리센느 친구들이 뭐 잘하더라고요.
1: 예. 리센앞이며?
0: 아니요, 리센느라고 이렇게 사투리도 잘하고 또 뭐 거제 야호 형. 자,
1: 아, 예,
0: 예, 그 친구들이에요.
1: 아, 그분들.
0: 예. 그분들의 예. 러브 어택 함께 듣고 우리는 2부에 분노할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0: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안 먹어? 아이 그럼 굶어.

0: 아니 어제 회식을 해갖고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저께 그 찌개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달걀 토스트 냄새는 느끼해가지고 기름 냄새 맡아도 토할 것 같은데요.
1: 속이 많이 안 좋아요? 토마토 주스라도 갈아줄까요?
0: 아유 됐어요 안 먹고 출근할게요. 갈게요.
1: 그래도 빈속에 저러고 가면 힘들 텐데. 아유
0: 아 나도 저 정신 못 차리고 술 좀 떡이다 그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회사 다니는 거야? 뭐 술 먹으러 가는 거야 저거? 여보 아유 근데 이거 저 아침부터 토스트가 좀 뻑뻑하긴 한데 내일 아침은 저기 그 찌개 같은 거 간단히 끓이라고 엄마가 준 멸치볶음 남았지? 그래 그 반찬 꺼내서 간단하게 먹지 뭐.
1: 그래서 다음날 아침은 된장찌개에 돼지고기 김치볶음까지 한상 차려서 내놨는데요.
0: 아우 야 많이 하셨네. 잠깐 좀 물 좀 마시고요.

사이다를 흔들어서 주라고요. 그래야 난리가 났지. 박혜림님,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고 띄어있게 다시 해줘요. 아가 씨 왜 저 모양이고 라고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자 8503님은요 넌 꼭 너 같은 시누이 셋 있는 집으로 시집가라. 어? 1124님은 뜨거운 토스트로 양 싸대기를 그냥 팍 그냥 진짜. 건강비결님, 우리 아가씨랑 똑같네요. 시누이도 신랑도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너도 시집가서 너보다 더한 시누이 만나라 진짜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이다는요 8503님 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진짜
1: 물론 우리 뭐 힘들겠지만 육아.
0: 네. 네. 그래요. 4271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이고 자 우리 유경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인데요. 재미라고는 찾지 못하는 직장 생활에서 두 시간이 순삭되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재미없나 보다. 나는 가끔 그런 좀 임상 그런 게 재밌던데 이거랑 이거랑 네. 해서 뭐 근데 맨날 하면 지겹겠지.
0: 그렇죠 형. 연구원이 네. 뭐 그거 맨날 그거 뭐 섞음 뭐 합니까? 그거 힘들죠.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그 뭔가를 딱 발견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엄청나게 또 큰 보람과 또 그런 게 있겠지만
1: 그렇죠.
0: 그 끝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
0: 진짜.
1: 예. 이게 뼈를 깎는 고통이 네. 수반된다 그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0: 네.
1: 와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뭐 그 정도는 돼야
0: 예.
1: 진짜 그리고 막 좌절 그 다음에 막 열받음, 뭐 분노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응어리져야 한 획을 긋는 최고의 그 희열이 오죠.
0: 그래요. 유경희님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두 시간만큼 24시간 중에서 두 시간만큼은 꼭 순삭시켜드리겠습니다.
1: 아우 재미라는 거는 찾지도 못하는 직장 생활이라니까 좀 속상하네.
0: 예.
1: 그래도 좀 희덕대고 좀 얘기도 하고 그죠? 같은 곳을 향해 달리는 직원들끼리 좀 대화도 그럭저럭 맞는 사람도 있고.
0: 그래.
1: 그럼 좋은데.
0: 연구실에서는 또 말도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네. 네.
0: 함수진님 안 그래도 허리 아픈 월요일 날까지 찝찝부둥 긍디견이 두 분 입담 힘으로 오늘도 견뎌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 순일 씨 허리가 또 안 좋군요. 아, 제 아내랑 또 비슷하시네. 우리 예. 수업을 또 여러 시간 하다 보니까 예. 서서 가르치다 보니까 허리가 되게 아프다.
0: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우리 다들 허리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허리는 뭐예요?
1: 업 해야죠 허리업.
0: 허리업.
1: 네.
0: 오케이. 허리요.
1: 네, 허리요.

0: song.
1: 진짜 술 취해서 KBS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같다 진짜. 맞아.
2: 미스터 라디오.
1: 밤에 장군처럼 밖에서 장하면서 한 세 명. 예. 남자들 세 명에서 떠드는 소리 아닙니까?
2: 맞아.
1: 아, 참 창피하다.
2: 자, 아무튼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우리 사이사이님 감사드리고요. 자, 박주민님, 6월 맞이해서 다이어트 마음 먹고 시작해 보려고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했더니 2일 만에 2kg이 빠졌어요.
1: 와우.
2: 또 1회 미라 다시 듣기 하면서 러닝머신 했는데 역시 미라 들으면 다 이루어지네요라고.
1: 와, 야, 2일 만에 2kg.
2: 잘하셨다. 그래요, 진짜 박주민님. 미스터 라디오 들으면 다 됩니다. 아까 들으셨죠?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미스터 라디오 듣고 메달 땄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미스터 라디오 듣고 결혼, 출산, 임신, 승진, 뭐 퇴직, 뭐 이직, 본인이 원하는 취업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터 라디오 들으십시오.
1: 기억나십니까? 미스터 라디오에도 다이어트를 함께하는 탈출 통통 클럽 멤버들 20명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닭가슴살 받아간 거 기억나시죠?
2: 닭가슴살 꿀꺽하고 지금 어디인지 모릅니다.
1: 인증하셔야 되는데 그 닭보다 더 통통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2: 예.
1: 죽은 닭보다도.
2: 근데 아직 닭가슴살이 안 갈 수도 있어요.
1: 아직 아,
2: 그래? 왜냐면 이건 업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요.
1: 그래도, 우리가 바로 그래도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2: 아니요, 진짜 한두 달 걸려요.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서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닭가슴살 꿀꺽하고 그렇게 튀지 마십시오.
1: 네.
2: 인증하고 여러분들 살 한번 쫙 빼봅시다.
1: 오늘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네. 이공훈 씨도 방금 아까 그 연구원 문자에 공감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인데 미라 두 시간 없으면 숨이 턱하니 막혀서 웃을 일이 없거든요. 이고운님, 이고운이었구만.
2: 그대 고운 자, 미소가 예,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하시네요.
1: 이고운이었구만. 예. 이고운 씨, 근데 웃을 일을 만드세요.
2: 그럼요.
1: 저는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제가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한 80 먹어도 게임을 할까?
2: 어.
1: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80까지는 모르고 70 먹어서도 그 게임기 들고 할아버지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2: 예.
1: 근데 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뭐 우리 또래부터 밑에 또래 그다음에 뭐 위에 선배 할아버지 이르기가 전부 다 휴대전화 보고 있잖아요.
2: 그러니까.
1: 뭐 너튜브 보고 있고 뭐 주식 보고 있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한 70
2: 형,
1: 먹어도
2: 형,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1: 노래 나오고 있어요?
2: 예, 말이 너무 길
1: 할 것 같아.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2: 예, 말씀이 너무 기신 것 같다고.
1: 알겠어요.
2: 예, 자, 노래 들을게요. 뉴진스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구속.
1: 구속시키지 마라.

0: 윤정상 씨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TS푸드
1: 모두투원 네트워크
0: 셀로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1: 카페인 베이커리페어
0: 베스트슬립
1: 오토링크
0: 코끼리 베이글이 도와줍니다.
1: 아유 뭐 많네요.
0: 김지현 님께서 예.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듣고 있어요. 장염이라고 학원을 빠졌는데 표정은 좋으네요. 김선정 씨의 문자가 바로 답을 해줍니다.
1: 예.
0: 그러게요. 미라 들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자 남창희 씨 네. 2부가 끝나갑니다. 3부 첫 곡 어떤 노래가 나올지 남창희 씨가 먼저 선창을 해주시고 여러분 제목 맞춰주십시오.
1: 네 좋습니다.
0: 스타트.
1: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내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고요
0: 조남지 사운드.
1: 네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이리 바랍니다.
1: 김근아님, 내 눈에는 배는 게 없어 침침해. 4778님은요, 내 눈에는 사랑의 콩깍지 씌어버렸어. K8121님, 내 눈에는 미라의 그림 좀 보여. 김현아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라에는 미라클 해주셨습니다. 네. 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0: 저는 저에게 옛날 개그를 생각나게 했던 네. 양한나님.
1: 양한나님.
0: 내 누나는 많이 먹어, 내 누나는.
1: 네. 네. 저는 이미아님 드릴게요. 내 눈에는 싱크대 및 음분처 자리가 보여. 예. 네. 많은 우리 미라클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나 우유와 초콜릿 받으실 분 정답자 세 분 발표해 주세요.
0: 네. 이은혜님, 4807님, 7651님. 세 분 뽑혔어요. 축하드립니다.
1: 네.
0: 6773님께서 다음에 우리 제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갑자기 조남재 사운드로 들렸어요. 우리 막내 제부가 이름이 조남재입니다.

0: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0: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0: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0: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자, 월요일의 분열은 미라마트입니다. 고객 여러분을 위한 준비한 오늘 간식 이벤트 시원한 여름의 맛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많이 팔리겠네요. 수박주스, 수박주스가 꽁!
1: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수박주스 쏠 수 있...
2: 수박주스 쏩니다. 수박주스 와, 써요.
1: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2: 자, 조충현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쪼르디 조충현입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아유, 우리 차주 형님께서 쪼르디 화사하니 오늘 떠라 더 멋있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오전에 해가지고 점심 때 딱 그 끝나는 행사 하나 딱 치고 왔습니다.
2: 아, 뭘 또 짧게 또 하나 딱 치고 왔군요.
1: 아, 오늘 머리가 세팅이죠.
2: 짭짤한 날이네요.
1: 아유, 뭐. 예. 네,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아유, 우리 뭐 한 주 동안 별 일은 없으셨죠?
1: 아, 뭐. 네. 무탈하니요. 예. 감사하게
2: 예, 아무탈하게
1: 예, 예, 육아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일하면서 예. 오늘만도 기다리면서
2: 어, 왜 이렇게 오늘을 기다리세요?
1: 두 분을 기다리면서
2: 예.
1: 아니 뭐 갑자기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올 수 없잖아요.
2: 아, 예, 예, 좋습니다.
1: 제가 올 수 있는 날에만 네. 미라마트 기다리면서 여러분
2: 좋습니다.
1: 기다리면서
2: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경의 손녀님께서
1: 예, 예.
2: 아까 형 제부 얘기 나왔었잖아요.
3: 네.
2: 조남재님,
1: 네.
2: 저희 제부도 연결 한번 부탁드려요.
3: 강경손녀? 예. 뭐라고?
2: 조남규입니다. 저희 제부는.
3: 근데 조남 들어갔다고 다 하긴 좀
2: 조남규
3: 어려워요.
2: 사운드라고 네.
3: 조남규 사운드 이것도 아.
2: 조남재까지는 조남지랑 비슷하니까.
3: 조남재 사운드 그건 되는데 예. 조남규 사운드 그냥 그
1: 기억이.
3: 사람
1: 예. 아.
3: 그 사람의 그 시스템 조남. 컴포넌트예요.
2: 네.
3: 예, 그래서 예. 어, 사운드.
1: 네. 어, 네.
2: 자. 홍차와 스콘님은 두 분 곁으로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말장난이 딱 내 스타일이네요.
1: 그렇죠.
2: 킥킥대는 이 시간들이 좋아요라고.
3: 8년째 말장난 하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오늘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얼굴 왜 이렇게 비비세요?
3: 아,
1: 어.
2: 오늘 어디 다녀오세요?
3: 이제 나이가 들면요.
1: 아,
3: 얼굴 혈액순환.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이제 잘 안 돼요. 아, 완전 이렇게.
2: 그래요.
1: 아.
3: 지금 얼굴 보세요. 빨개졌잖아요.
1: 빨개졌어요. 엄청 빨개졌어요.
2: 자, 우리 홍차와 스콘님.

0: 거예요. 근데 하면은 진짜 좋죠.
1: 근데 건강한 도파민이 있고 네. 건강하지 않은 도파민이 있어요.
0: 어. 네. 저 뭐 저 게임이면 건강한 도파민이죠. 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그냥
2: 짧게.
0: 예. 네.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제 일할 거 다 하고 네. 집 치울 거 다 치우고 네. 샤워 한 다음에 네. 네. 딱 자기 전에.
1: 그렇지 좋지.
0: 저 보리차 한 잔 떠놓고.
1: 야 보리차.
0: 살펴겠다고 보리차 한 잔 떠놓거든요. 예. 게임 끝나고 나면은. 네. 오징어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1: 아, 오징어 찢었어요.
0: 맥반석. 예.
1: 와,
0: 맥반석.
1: 형은 오징어를 딱 뜯으면서 도파민 터지는 거지.
0: 오징어 제 맥반석스는 뜯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아주 편의점 어디 제가 가는 데 예. 있는데 거기 그게 들어와서
2: 편의점 참 잘 이용하세요. 아.
1: 그래요, 저, 좋습니다.
2: 어떻게 저 도파민 안 물어보세요?
1: 뭐 터져요?
2: 아, 뭐 옆만 물어봐 주세요.
0: 뭐?
2: 저는 이렇게 온에어가 켜지는 이 순간이 전 도파민.
0: 그건 넌 욕망이야.

0: 그죠? 어. 도파민 터져. 아 이거 무슨 날이 있는 건가?
1: 예. 네, 저도 10월 31일인데 예. 10월 31일 가끔
0: 딱 보잖아요. 그러면 와 나 이거 야 오늘 무슨
1: 신기해.
0: 뭐 좀 될 것 같은데 그, 이런 기분 있죠?
1: 창희도 그런 느낌.
0: 그럼요. 어,
1: 정수영님 그런 거 없습니까?
2: 전 내일 44분에 오줌이 마려워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1: 네, 전립선 어떻게
2: 꼭 시원하다 4시 44분 이렇게
1: 건강 잘 챙기죠.
2: 근데 이제 예전에 4시 44분은 어둑어둑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1: 아 밝아졌어요. 예, 아침에 어, 예.
2: 해가 슬랑말랑
1: 공이 트면서 맞아요.
2: 뭐 새소리 야. 새소리도 약간 들리고
1: 네, 새소리 맞아요.
0: 아 이건 입에서 내는 소리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1: 그리고 다들 축구 보고 와서 졸고 있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돼요.
2: 아니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축구 보고 안 졸아요. 요번 11시 이래서 안 졸 거예요 아마 다 그냥.
1: 오히려 그럴 것 같아.
2: 예, 생활하시는 시간에 새벽 축구가 없으니까.
1: 그래도 거기서 깃발렸기 때문에. 예. 자, 해지기 직전에 살짝 졸리지.
2: 네, 저 밖에서 메시지 왔습니다. 회의 나중에 하시고 사연 소개해 주세요. 예. 주현 씨.
0: 네.
2: 중심을 잡고 하시라고요.
1: 아니, 이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3: 아니야?
1: 아니, 그렇게
2: 왜 그러세요, 진짜.
0: 알겠습니다. 예. 아, 이런 관심 너무 도파민 터져요.
2: 예.
0: 쌍알님. 쌍알님이 아들 부부가 7년 만에 셋째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도파민이 팡팡 터졌네요. 그런데 걱정은 됩니다.
2: 그렇지.
1: 야, 걱정만 하고
0: 축하드립니다.
1: 정말 축하드립니다.
2: 야. 예. 아. 셋째라니.
0: 셋째 대박이다.
2: 셋째라니.
0: 야, 대박이다.
2: 네. 아, 예.
0: 그래도 옆에서 또 잘 서포트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예. 같이 또, 아, 너무 귀엽겠다. 그죠? 네. 그래요. 축하드리겠고요.
2: 네.
0: 자, 이어서 박가연님. 전 최근에 영화 군체에서 구교환 씨 보고 도파민 터졌어요. 정말 얄밉게 나왔거든요. 마지막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2: 아우, 제 친구 교환이.
0: 어? 나도 내 친구야.
2: 어떻게요?
0: 중학교 동창이에요.
2: 와. 리얼로?
0: 네.
2: 와. 네.
0: 근데 진짜 아세요?
2: 아 저는 이제 몇 번 봐가지고
0: 아, 그렇구나. 예,
1: 방송 같이 했을 때요.
2: 예, 진짜 친구는 아니고 그냥
0: 아, 안부 한번 전해주세요. 예.
1: 저 주현 씨가 무슨 중학교예요?
0: 동작 중학교.
1: 동작 중학교.
2: 주현 씨.
0: 네.
2: 아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0: 아, 네.
2: 중학교 동창
1: 거죠?
0: 맞아요.
1: 네가 나랑 다를 게 없다. 나도 한영주랑 동창이야.
2: 저보다 못하네요.
0: 아니 아니요. 또 만나면 진짜 반갑게 인사해.
1: 한영주 동창인데 네. 난 나이도 달라.
2: 아 그래요?
1: 동창인데도.
0: 네. 어 그렇구나. 근데 뭐 얼마나 얄밉게 나왔길래.
2: 아 우리 빌런이었기 때문에.
0: 그렇구나.
2: 여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 친구 교환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교환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예. 저도 네. 너무 좀 보고 싶다고 예. 전화 통화 한번 하자고.
0: 어 그 진짜 충현이 안부 좀 전해주라고 전해주세요.
2: 죄송한데 저도 볼 일이 없어요. 지금
0: 아니, 전화
2: 당장 전화번호 없어요.
0: 없어요?
1: 핑계보나 예. 뭐 유저 예, 방송 나와
2: 어디선가 만나야 돼요. 일단은 우연히 몇 번 더 있어야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예, 예. 그 나중에 보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친해지라고.
2: 제가 보는 게 더 빠를
0: 아,
2: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나 예. 도파민 떠지네.
2: 제가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1: 정말 리얼 제 친구들 같으시네. 진짜 내 네. 친구들 좀 어이없어가지고
2: 예 네. 왜요 친구들이 왜요
1: 아니 뭐 좀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예. 아 예.
0: 자 그리고
2: 자, 아니요
0: 아, 갈까요
2: 이제는
0: 아, 노래
2: 예 4부에 노래는 아니에요 4부에 아, 이제 네. 4부에서 저희가 또 여러분의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런 게 도파민 터져요
0: 그러니까요 아 이수다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그 김 김 돌리는 그 추첨을 했어요. 근데 누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한 100장을 넣었나 봐. 그 신문 전단에서 뽑아가지고 아, 자기 이름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그 안에 응원 꽃 넣는 거야. 알겠지? 아니 어디 신문사를 뒤져서 왔는지 100장 정도를 갖고 와서 거기다 100개를 찢어놓은 거야. 와, 한 17개인가 그 사람이 나오는데
1: 대박이다.
2: 근데 와. 거기는 뭐 이제 중복 당첨 다 줬어요?

0: 그리고 이어서 김웅성 님이 저는 와이프가 아이들과 친정 가서 자고 온다고 하면 도파민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렇죠. 네.
1: 우리 이걸 읽고 추현 씨 얼굴이 미소가 많이 돕니다.
0: 아니, 창희 씨 너무
1: 공감을 하시나 봐요.
0: 아, 창희 씨 너무 웃어서 왜 이렇게 웃지 하면서 웃었어요.
1: 그런 거죠?
0: 그럼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주말에 아이들이 낮잠 잘 때 낮잠 타임이 예.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때 참 잠을 탁 들었을 때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자거든요. 네네. 잘 잤어. 야, 3시간 이거 3시간 각이다. 그때 그 순간 너무 기뻐요.
1: 그때 기쁜이죠.
0: 나 뭐 해야 되지? 뭐 샤워라도 빨리 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예. 그때 전 그 느낌인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예.
0: 자, 그리고 천민지님, 도파민이 팡팡! 세탁 옷 정리하다가 5만 원 발견. 어차피 제 돈인데도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가끔 그럴

0: 이게 사실 식당들에서 식당들 측에서 좀 약간 교묘하게 네. 맞추기 어렵게 좀 해놓잖아요.
1: 어떻게요?
0: 아니 15,900원이면 메인 음식이 14,900원이야. 천 원이 약간 벼. 그러면 쓸데없는 소스 같은 걸 사야 돼 또 괜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 네. 이런 거 난 이런 게 좀 약간 좀 메인 그 가격이 있으면 메인은 무조건 그 가격에 맞추는 게 난 좋다 이렇게 생각을
1: 하거든요. 아, 또 그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네. 오, 그렇습니다.
2: 네. 그 100만 원 말을 얘기하니까 속이 편안하네요.
1: 아우 그래도
2: 그 한 네. 20년을
1: 야, 20년 전 이야기예요.
0: 그분은 안 듣고 안 듣고 계세요?
2: 아 그러니까 아주 돈이 아쉬울 때였지. 야. 20, 30년 전에. 그래.
1: 야, 그 100만으로 그때 당시에 뭐 주식을 하나 샀으면 지금
2: 에이, 뭐 아유.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했으면 다 찾아서 썼겠지. 먹고 살이나 도쳤겠지.
1: 자, 그리고 이어서 이유경 님은요. 최고의 도파민은 결혼식 행진할 때요.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동의하십니까, 두 분? 결혼식 행진! 할 때 그때 도파민 막 터지셨나요?
2: 아니요.
1: 뭐야? 왜 너무 행복해가지고
2: 아니, 사람들 다 앉았나? 뭐 아~ 이런 거 그런 거 걱정밖에 없었지.
0: 맞아, 결혼식 때는 네. 사실 둘만의 어떤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2: 아 그래서 나 진짜
0: 손님들이나 뭐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2: 아니 그래서 어디 저 멀지 않은 곳 있잖아요. 괌이나 사이판 가서 예. 한번 둘이 그냥
0: 그거 좋다요.
2: 한번
0: 바닷가에서 네, 그냥 예쁘게 하는
2: 늘
0: 거
2: 늘 보던 그런
0: 아니면
2: 거
0: 그런 그 외국의 성당 같은 데서 그냥 하는 거
2: 그렇게 안 비싼 거로 안 비싼 걸 비싼 거 말고
0: 네 그거 그냥 섭외해서 네. 그 약간 신부님 같이 네. 이렇게 성직자 신부님 같은 분 섭외해서 아니 하는 있더라고
1: 아 그렇구나
0: 진짜 네. 있어요
1: 신부님이 아니에요
2: 원주민 부족장 해줘도 돼
0: 네 그 누구나 해줘도 돼 근데 이제 아니 어쨌든 아니 그분도 이제 뭐라도 옷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 거마비 드려야지.
1: 아, 네.
0: 그래서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1: 알겠습니다. 예.
2: 왜냐면 아니 너무 그냥 지나갔어 일처럼.
1: 아니 그 뭐
2: 우리는 촬영팀도 있었는데 뭐.
0: 그렇죠. 아, 형 그러면 리마인드 웨딩으로 해서 1주년 때 한번 하시죠.
2: 아니 그 네가 정하지 마.
0: 아 그건 정하지 마요.
2: 네가 왜 정해? 이거 와이프가 들었을까 겁나.
1: 리마인드 웨딩 할 때도 옆돌기 하실 거예요?
2: 에?
1: 옆돌기 하실 거예요?
2: 몰라요. 그냥 아, 정말 오롯이 네. 가족만 생각하면서 해야죠.
1: 가족만 생각하면서.
0: 네. 그냥 예 어떻게 괌에 요즘에 형 사람이 많이 없대요.
1: 그거 많이
0: 얼마 전에 같이 놀러 갔다 온 친구가
1: 아, 실제로도
0: 그러고, 실제로도 진짜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형 가서 편하게 하세요.
2: 네. 예. 알겠어요.
0: 네.
2: 뭐 돈도 좀 있어야지 뭐 그냥.
0: 아니 그렇죠. 뭐 그냥 꽁으로는 못하죠. 네.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엑소K의 중독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오버더스.

0: 여자들끼리 싸워서 깽판 났지만요. 도파민 제대로 터진 날이었어요. 정정호님.
1: 정정호님께서.
2: 네, 정정호님.
1: 네, 아이고.
2: 근데 선생님 전부 당신을 택했다고요?
0: 정정 부탁드릴까요?
1: 정정호님.
2: 여자들끼리 싸웠다.
1: 예.
0: 싸웠다.
2: 여자끼리 싸웠다.
0: 막 미치는 줄 알았대. 아. 뭐, 와, 나 때문에.
1: 정정호님, 저희는 저기 못 믿어요. 예, 끝. 자, 아니 네. 아까 형 네. 우리 시골 성당 같은데 외국에서
2: 아니 외국에서
1: 뭐, 예 그렇게 네. 얘기했더니 우리 황현주님께서 국내 시골 성당도 저렴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2: 네 맞아요.
1: 형 그럼 거울 한번 가세요.
2: 네
1: 가셔서 한번
2: 여보 혹시 듣고 있다면 그렇게 해요.
0: 오.
1: 네.

0: 아 문자 왔어요? 아, 뭐라고요?
1: 네? 그래요?
2: 그래 읽어주시죠.
0: 예? 아, 네. 저 잠시만요. 예. 예.
3: 아 듣고 계셨구나.
0: 아 형이 보내놓으셨구나. 어 와이프가 들었어요. 똑똑히 들었어요. 괌 1주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주셨는데.
1: 그 밑에 예. 예.
0: 좋아 좋아.
1: 보냈는데. 네. 황현주 씨가 국내 시골 성당도 저렴합니다. 아니 예. 국내 시골 성당으로 저렴하게.
0: 그래요 형. 해만. 형 그러면 예. 국내 시골 성당으로 괌 말고 감.
3: 도파민 터진다 이거.
0: 감. 네. 감. 예.
1: 또 우리 남자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 사는 얘긴 또 우리 와이프가 잘 들으니까.
0: 예. 근데 저는 아니 뭐 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진 한 장 또 남겨놓는다는 것도
3: 예쁘죠, 예.
0: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또 이렇게 사랑을 또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난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 저도 아니, 하고 싶네. 형 하고 싶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1: 알았어요.
0: 예.
1: 그냥 적당히 넘어가. 자꾸 뭐 하려지 말고.
3: 그냥 너무 아니든 예, 불편하신 거 예, 같으니까.
0: 그다음에 형, 그 하세요. 그럴 때 예. 하고 그냥 하세요.
1: 그 정정호 씨가 여섯 예. 명이 자기의 선택하고 여섯 명끼리 예. 싸웠다라고 했는데 교무부장님은 열 명이 한꺼번에 자기한테 또 고백을 했다. 예. 와. 이게 도파민이에요, 뭐.
0: 이러다가 의자왕도 저희한테 문자 보내겠어요.
1: 도파민이에요. 아니면 네? 허풍왕이에요. 뭐예요?
3: 허풍이.
0: 그만하세요, 다들. 예.
3: 네. 자,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635님. 25년 전에 사랑했던 여인과 손잡았을 때 도파민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라고.
1: 아까 그 상품을 탄 온전한 정신의 우리 대학생 그 기가 양이 기가 군인지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꿈 제대로 꾸신
3: 아, 아까 그 두 분.
0: 네, 우리 정정우님에게 네. 꿈이라고.
1: 그렇습니다.
0: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목소리.
3: 예. 자,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3: 황동일님은 저는 그 생맥 한 번 원샷 때렸을 때.
1: 아, 그 인상.
3: 그 시원함에 도파민 한번 많이 써가지고 도파민 두 번.

0: 이야.
1: 이거를 한 번에 그
0: 첫 잔을 아. 10km 마라톤까지는 아니어도 10km 러닝하고
2: 예.
0: 맥주 반 캔을 마시면 맥주를 종이컵에 3분의 2, 그다음에 사이다 3분의 1 해서 와. 쫙 마시면 맥사. 이게 정말 마치 혈관을 타고 들어간 아. 느낌처럼 시원합니다.
2: 오. 오. 이런 도파민.
0: 10km까지 아니어도 한 5km, 10km만 해도 네.
2: 땀을 흘리시면.
1: 예, 아 우리.
0: 그런 진짜 비싸지도 않고 그럼. 돈 많이 안 드는 얼마나 좋아요.
1: 우리 정정훈님께서 근데 다시 연락 왔어요. 세 명으로 정정한대요.

0: 해야 돼요.
1: 와, 진짜 기분 너무 좋으셨겠다.
2: 와,
1: 대박이다.
2: 자, 그리고요.
0: 자, 보겠습니다. 양지연님, 놀이기구를 고딩 때 타보고 안 탔는데 얼마 전에 월미도 바이킹 탔다가 도파민 터지다 못해 진짜 저 세상 갈 뻔했어요. 또 한번 신나게 신나게 타보고 싶긴 하네요.
2: 저도
3: 월미도 바이킹
2: 어떤 방송 아니 유튜브로 보다가 어떤 분께서 그 사우디아 아라비아에 네? 새로 생긴 놀이공원에 가셨어요. 야, 근데 그 기구들을 보는데
0: 장난 아니에요? 거기?
2: 와, 도파민 터지더라. 진짜 한번 타보고 싶긴 하더라. 근데 진짜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0: 와, 사우디. 예.
2: 저도 원래 놀이기구 타는 거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좀 무서워요. 근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 장난 아니더라고.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 예. 도파민 터질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자, 그리고
3: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것도 예술이에요.
0: 아, 그래요?
2: 형은 또 그거 해봤잖아요.
3: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는 이제 건물 밖으로 철길을 좀 빼놔서 이 기차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요. 한 10m 정도, 10m까지 아니고 한 3m 정도? 네. 와!
0: 와!
3: 근데 마지막에서 도팡이 터지는 게 쭉 빠져나가면 건물 밖에 있는 거잖아요, 기차가. 그럼 제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근데 그 기차끼리 또 약간 밑으로 푹 꺼지면. 진짜 이게 고장났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
0: 와. 그 비싸요, 그거 한번 타는데?
3: 난 모르겠어. 방송국에서
0: 그러니까, 그러니까.
2: 예, 형, 우리 그때. 김태호 PD랑 같이 갔었죠?
3: 김태호 PD랑 마지막 작품이고 예. 그다음 무한도전에서 김태호 PD 잘 풀리고 30년간 한 번도 못 만났어.
0: 진짜. 오, 이 얘기 제작진 빵 터졌어. 죄송한데 이 얘기 야 이런 얘기 도파민 터지시나 봐요. 제작진들은
2: 그 정도면 이상가족 아니에요?
3: 우리 제작진은
0: 예. 아, 여기까지
3: 남이 들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안 된 얘기를 들을 때 아주 도파민 빵빵 터져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안 됐을 때.
2: 그러니까.
3: 예.
2: 네,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3: 아.
2: 네. 자, 좋습니다.
0: 네.
2: 도파민 터진 얘기 해드릴까요?
0: 네.
2: 가세요.
0: 아, 뭐야, 가야 돼요?
2: 예.
3: 시간 뭐지?
0: 뭐야, 뭐지, 이분이.
2: 예.
0: 지금 너무 시간 빨리 갔어.
3: 저 중에 어떻게 했냐면, 자, 다음 문자 할까 하는데,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8: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응달진 곳을 따라 걷다가 바람 부는 곳에서 잠시 멈추고 얼음 가득 시원한 음료에 목을 축여봐도 다시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 숨바꼭질하듯 요리조리 피해봐도 항상 등 뒤를 따라오는 더위에 금세 녹초가 되곤 해요. 앞으로 한동안 이렇게 뜨거운 태양과 마주해야 할 텐데요. 그래도 문득문득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에 머물면서

0: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굴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0: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생방송 1부입니다. 4703. 지난달 이직한 회사에서 매달 1일이면 직원들 위해 과자 파티를 열어주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요. 입사하고 처음 마주한 과자 파티는 제게 정말 신선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릴 때만 해보았던 과자 파티, 어른이 돼서도 할 수 있다니. 사장님의 깜짝 배려에 저 오늘 당 충전 가득하고 행복하게 퇴근 중입니다 하고 찍어주신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과자 파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운동 중에 뭐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다이어트는 두 끼는 지났지만 저녁 한 끼 남았고, 와,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6시 14분인데 암요? 허필수 씨, 퇴근길 이른 더위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시원한 물 한 개가 나오더라고요. 잠시 버스도 안 타고 더위를 식혔습니다. 외국인들이 감탄한다는 K 배려템, 저도 오늘 덕 좀 봤어요. 와, 이런 나라가 많지 않은가 봐요. 우리는 뭐 그냥 당연해서 그냥 뭐 일상적이어서, 아니 당연히 이렇게 더울 때는 이렇게 막 물 한 개 뿌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아니 그냥 공원에서 우린 일상인데, 그죠? 4218, 회사에서 저에게 영업 실적이 좋다며 칭찬과 함께 봉투를 주셨어요. 약간의 인센티브가 들어있었어요. 저 혼자 비상금으로 써도 되는데 아내에게 주려고요. 이런 건 정말 아내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 그냥 혼자 쓰셔도 되냐, 환급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혼자 쓰셔도 되는데, 이건 왜냐면 봐요, 나 혼자 쓰면 그냥 나까지만 기쁘지만 아내를 주시잖아요. 아내까지 기뻐지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은, 실적으로 인정받은 인센티브라면 아내도 아마 동네방네 친정에, 시댁에, 친구들의 이런 건 같이 쓰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축하합니다. 4218,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오면 옆 부서의 어느 대리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 괜히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신 건 그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뭔가 기회가 왔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일인지 인간관계인지 뭐 이성의 문제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예. 네.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하는 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도 기분 좋... 되겠다, 되겠다. 뭔가 되겠네요. 8934 이분 응원해 드립니다. 금일아떼 한 잔 전해드릴게요. 정미조, 손태진, 통영 4059 신청곡 한 곡 더 들을게요. 포레스텔라의 함께라는 이유.

0: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산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7: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8: 맞아요
7: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죠?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

0: 손만 살짝 들어도 움찔했던 나였는데 그가 손을 내밀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으니까. 수업을 마친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자던 사범님.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같이 갔고 오랜만에 웃기도 했다.
1: 웃는 게 훨씬 예쁘네요.
0: 그런 말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1: 진심인데?
0: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잘 알지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게 여전히 무서웠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초반에 등장하고 그 후엔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친구분.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유도학원을 갈 수 있었고 그 보조사범님하고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남다른 관계가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는 아, 참 이 따뜻한 분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아 진짜 친구분 고맙네요. 2841 위험했던 순간에 마치 수호천사처럼 짠 하고 나타나준 사범님 찐이신데요. 사범님 손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장유희 씨, 사범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네요. 굳게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 사범님이 다 낫게 해주셨을 듯 해요. 사범님 지금도 든든히 옆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겠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후기가 있어요.

어깨 소유 권정열이었습니다. 저 오늘 칭찬받았어요. 이현정 씨 얘기입니다. 도배 일 시작한 지 석 달쯤 됐는데요. 도배 경력 30년 차이신 분이, 와, 대선배님이시네요. 석 달 3개월인데 30년? 저보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고수님이 그런 말 해주니 힘을 내서 계속 해보려고요. 팔, 다리, 목, 어깨 아프지만 힘을 내보겠습니다. 와, 진짜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파스 다 붙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야, 이 자세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 야, 진짜 건강 잘 챙기세요. 금이라떼 한 잔 이현정 씨께 보내드립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0: 판매원 휴원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난한 퇴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도 회복이 된 곳도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다 풀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의 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양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아직 차가 많은데요. 일산 쪽으로 계양 부근부터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반대 판교 방향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보니까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 강남권의 정체가 살펴지는데요.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부근이 혼잡하고요. 이후로도 동호대교까지는 불편하겠습니다. 일산 쪽 동호대교 부근 지나는 차량들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3: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6: 마리오 아울렛.
8: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9: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10: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0: 번째야. 근데 여기선 벌써 3년째다. 이제 너도 여기서 둥지 틀고 열심히 일해봐.
1: 그 말처럼 대리님은 내가 이 회사에 있고 싶게 만들어주셨다.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술 한 잔을 사주셨고 잘하고 있을 땐 아낌없는 칭찬으로 내 의욕에 불을 붙여주셨다. 덕분에 윗분들에게도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 얼마 전 창립기념일에는 모범상까지 받았다. 감사패와 함께 상금도 받았고 그 돈으로 김대리님에게 면도기를 선물했다. 여기까지 온 건 모두 대리님 덕분이었으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주변에서도 다들 알아봐 준다. 우선 아내. 요즘 내 덕에 스트레스가 줄어 살이 빠진다면서 좋아했고 친구들은 10년만 채우면 양복 한 벌 해주겠다며 응원이 담긴 내기를 걸었다. 인내심과 끈기 없는 사위를 못마땅해 하시던 장인어른 장모님도 사람이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다며 용기를 주셨다. 이제야 적성에 맞는 회사를 찾은 것 같아서 일할 맛 나는 요즘이다. 작은 실수에도 꾸짖기보다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김대리님. 그분이 상사라는 사실이 든든하고 행복하다. 1년을 채웠으니 이제는 10년을 향해 걸어가 보려 한다.

0: 24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1년, 2년 잘 지내시다 보면 어느 순간 10년 훅 지나가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24년 계속 근무 중이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더 가죠.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어집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스마일보이 로이킴. 나 이것만큼은 금메달. 저는 라면 끓이기 금메달이요. 죽은 라면도 살려냅니다. 크크. 와, 엄청난 분이 우리 청취자시군요. 8050. 지인들이 분식가게 해보라고 많이들 그러십니다. 와, 진짜 이거는 요 타이밍 그리고 물의 양 조절. 이게 아무리 그 봉지에 써 있는 대로 해도 저는 이렇게 잘 안 먹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끓여보면 진짜 물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만큼 물 넣고 분수도 다 이렇게 딱 알람 해놓고 해도 아 제가 생각하는 맛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8050 이분 진짜 부럽네요. 6370 저는 기억력이 금메달입니다. 저한테 서운한 말 했던 사람들 몇 년 전 일도 다 기억해서 가끔 재소환해서 또 따져요. 그 이분하고는 진짜 이분하고 있을 때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나도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예, 조용히 조심조심 말해야 될 것 같아요. 6370 이어서 3697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금메달이요. 아내랑 팀장님이 속 터진다.

쏙 이렇게 들어가, 야, 그걸 찾으셨다고요? 금메달 맞네요. 1680 정미정 씨. 저는 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회사 식당 들어가기 전 복도서부터 오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크크. 진짜요? 다들 인간 오이 탐지기라고 신기해요. 양념 묻힌 오이가 더 찾기가 쉽습니다. 냄새가 심해지거든요. 크크. 오, 반대일 것 같은데. 그냥 생 오이 보다 양념이 더 향이 짙어지는군요. 근데 오이를 좋아하시는 거죠, 정미정 씨? 저는 좋아하는데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 한 분이 오이라면 비누 중에도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우, 그런 것도 너무 싫다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미정 씨는 좋아하는 거죠? 이상미 씨. 회사에서 점심 메뉴 정하기 금메달이요. 처음엔 상사분들 입맛에 맞추어서 정했는데 모두들 만족하신 후 이젠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요. 와, 이거 권력자십니다. 회사에서 다 같이 먹는 점심 메뉴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이거 보통 사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인데 얼마나 메뉴를 잘 정하시면 센스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데 연령대별로 뭐 그거를 다, 야, 다들 모두들 만족하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놀라운 재능입니다. 비법이 뭡니까? 궁금하네요, 이상미 씨. 고윤아 씨. 저는요, 화장실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듣기 금메달입니다. 가족들이 꼭 끄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크크크 제 방에서 소리칩니다. 화장실 불 꺼! 제 방과 화장실 정반대되는 곳에 있는데 묘하게 들려요. 크 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냐, 뭐 귀 좀 밝은 분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내 방은 문간이고 화장실은 저쪽 안방 쪽이야. 근데 그걸 듣는다고요? 보통 화장실 문 닫으면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문 닫아도 들려요? 뭐지? 이게 음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에는 그 음역대가 뭐가 발달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음역대가? 야. 고윤아 씨였고요. 이은비 씨. 저는 복스럽게 먹기 금메달입니다. 가족, 친구들은 물론이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샤이니의 재연이어서 WSJ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때로였습니다. 8343 얼핏 8343이라고 아차상 한 것 같은데 맞나요? 한 달 동안 문자를 보내면서 제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바빠도 잠시 시간을 내며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보았고요. 사실 혹시나 해서 알람까지도 맞췄어요. 하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하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여행을 총 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0: 판매 대상 기업 한총물
1: 굳히는 세종 기프트
0: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1: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달력을 한 장 넘긴 날에는 새롭게 다짐하죠. 이번 달은 좀 다를 거야. 근데요, 마음만큼 잘 안 돼요. 오늘도 평소처럼 하루를 흘려보낸 분들 많으신가요?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력을 넘긴 지 아직 하루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조금 더 천천히

합니다. 이번 달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6월은 어떻게 흘러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날씨가 급격하게 좀 더워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정수경님은

0: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코리안테라피
2: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형 잘할 수 있다고, 형은 멋지게 해낼 수 있다고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혹시 듣고 계세요, 형님? 형님, 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지치면 좀 쉬었다가 자신만의 템포로 완주하면 되죠. 잘 다녀오세요. 잠시 후엔 빵 나왔죠?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월요일, 주말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온다는 걸 아는데도 여전히 힘들지 않나요? 든든하게 드시고 힘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칠리크랩 샌드위치 빵야! 월요일부터 지각했어요. 자격증 시험이 고지라 벼락치기 중입니다. 아이들 목욕시키면서 한바탕 물놀이 했어요 등등등.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9334님 쩡디, 오늘 제가 운전해서 처음으로 아버님 모시고 식당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초보 운전이라 무지 떨렸네요. 운전 한번 했는데 힘들어서 집에 누워있어요. 당춘전하고 싶습니다 쩡디 해주셨네요. 이게 운전도 운전인데 뭔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아우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긴장이 엄청 들어갔나 보다. 9334님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계시고요. 샌드위치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6953님, 직원분들이랑 진짜 너무 이제 라포가 많이 쌓여 있었으면 사적으로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힘드셨으니까 샌드위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2부는요, 요즘 내 마음을 날씨로 표현해보는 오늘의 일기예보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원슈타인 피처링 도경수의 I'm Gonna Love You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스, 수박 주스. 오늘도 언니랑 집 앞 카페에 달려가서 수박 주스를 주문했다. 달달하고 시원한 음료를 받고 빨대로 쭉 들이키니 행복이 별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으로 시원함이 퍼진다. 그래,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지. 그래야 수박 주스도 더 맛있게 느껴질 테니까

망고를 이렇게 냅뒀다가 스케줄 끝나고 진짜 너무 힘든 날 망고를 꺼내서 막 먹고 잠들었거든요. 다음날 배탈 난 거예요. 망고를 너무 뭐 껍질을 너무 제가 막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저희 막 스태프분들이 아니 망고 먹고 배탈 난 사람 언니밖에 못 봤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열심히 밖에서 노래하고 들어가서 막 망고 엄청 먹었던 그 기억이 또 나네요. 박소라님은 저는 여름에 거의 매일 오이냉국을 먹어요. 새콤하고 시원한 국물 들이키면 행복이 별건가 싶어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이냉국 어렸을 때 진짜 싫어했거든요? 학교 다녔을 때꼭 오이냉국 주잖아요. 이렇게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땡기는 게 있어요. 큰일이야. 입맛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고, 막 능이백숙 이런 거 어렸을 때 진짜 싫어했어요. 능이? 되게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능이. 근데 능이백숙 너무 맛있어.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 이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쩡픽에 선정되신 2668님. 청춘함에 떠오르는 노래거든요. 청춘 만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이 와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게 또 생방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김영수님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것도 어울리네요. 조판성님은 부석순의 청바지 해주셨는데 청춘에 관련된 노래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만든 노래가 이런

님, 드디어 지난 주말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했는데요. 막상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며칠째 입맛이 없더라고요. 편의점 테라스에서 마시는 캔맥주 한 잔이 딱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또 안 먹다가 먹으려고 하면은 괜히 땡기지가 않고 배고프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아깝달까? 또 살이 바로 져버릴까봐? 결혼식 너무 잘하셔서 고생 많으셨고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5610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뿌리는 모기약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저는 모기도 잘 물리는데 쩡디도 모기 싫어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모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모기는 소리도 너무 싫고 물리면 너무 며칠 동안 가려우니까 너무 괴롭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보자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하나, 둘, 셋, 넷!

님, 3주간의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사무실 출근했는데요. 일이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직 다 못했지만 일단 퇴근합니다. 제주도가 꿈인지 이곳이 꿈인지 괜히 헷갈리는 하루였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3주 동안 제주도에 있으셨구나. 그러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 3주 정도면 밖에 나가면 왠지 막 바다가 있을 것만 같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으니까 커피 쿠폰

이렇게 봉들이 다 나와요. 지금 제가 핀대는 인왕산. 바로 나왔죠? 인왕산. 이거 가지고 다니면 이 등산러의 자부심이 딱 올라갑니다.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산 안 가신다고. 8992님, 8892님, 운동 3주차입니다. 퇴근하고 가기 싫다가도 줄어드는 몸무게를 보면 열심히 하게 되네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3주 만에 벌써 몸무게가 줄어들 정도면 운동이 잘 맞으시나 보다. 저는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몸무게가 금방금방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식단으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8891님, 이거는 그냥 루틴이라고 생각하고 운동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3, 4분은 최우정의 비밀 정원, 드라마 닥터 선보이로 돌아온 배우 신예은님과 함께합니다. 예은님에게 궁금한 것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쿨의 이 여름 서머.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아울렛 뾰로로로로
2: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3: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4: Yes, I will.
5: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0: 이선우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이선우님 오늘 자꾸 심장이 쿵쿵 크게 뜁니다. 앤디 때문에 제 심장이 쿵쿵이라고 해주시네요.
0: 그러니까요. 쿵쿵 엄청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진짜로.
2: 아, 그래요? 앤디라고 하시는 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앤디와 정대의 만남.
2: 그러니까요.
0: 2768님은 너무 눈부신다 눈부셔 보라를 못 보겠어요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예쁜 거 눈에 담으셔야죠.
2: 근데 우리 효정님은 항상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출근하세요?
0: 저요? 제가 직접 메이크업 하고 와요, 이렇게.
2: 너무 예뻐요.
0: 제가 직접 메이크업 하면 괜찮나요?
2: 완전 잘하신다. 저는 항상 이렇게 모자 누를 수가 없거든요.
0: 이렇게 화면이 너무 이렇게 위에서 조명 쏘니까 네. 이게 머리를 이렇게 모자 쓰거나 하면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렇죠. 네. 대영님께서 읽어주세요.
1: 네. 눈웃음 너무 아름답잖아요 라고 하시네요.
0: 진짜 그래. 눈웃음이 예쁜 여배우님 중에 진짜 거의 상위권이시죠.
2: 정말요?
0: 진짜. 알고 있잖아요. 너무 예쁜 거.
2: 사실 알아요.
0: 너무 예뻐.
2: 사실 몰라요.

0: 수영이라
1: 말할 수 없나 보다.
0: 말할 수는 없지만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노래 물을 좀 무서워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작품 속에서 물에 들어가서 수중 촬영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쵸. 레슨을 받았어요.
1: 이제 네. 극복을 좀 네. 하셨구나. 네네네. 대단하다. 아니 주인공 유카리라는

0: 복무를
1: 하고 있잖아요.
0: 하고 계셔서 저 혼자 나왔습니다.
1: 그 도지라는 역할이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군인이지만 네. 이제 을병으로 맞아요, 활동을 맞아. 하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예고편 보시면 막 군인 막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매달리고 맞아요. 막 이런 게 나와요.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 그러고 계실 거잖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 제작 발표회를 그 판넬과 함께 하신 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0: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덕분에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예은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은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말요?
1: 사실 그 판넬이랑 정말 그 사랑스럽게 사진을 찍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유. 예은님은 진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0: 네, 같이 계속 해야죠. 이렇게
1: 열심히 각도 조절까지 하시더라고요. 안은경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예은님, 재용님이랑 같이 연기한 건 처음이신가요? 호흡은 잘 맞으셨나요?

0: 겁이 엄청 많은 인물로 나와요. 근데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대본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래요. 너무 어떡해 이러면서 무한 공감을 하시고
1: 대단하시다. 네,
0: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역할이 이제 조금 감정이 다양하고 좀 깊은 이제 감정을 끌어내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슬프다고 저 대신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1: 진짜 완전 F네. 100%다.
0: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완전 T거든요.
1: 저도.

0: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1: 그럼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신예은 배우님께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한로로의 00.

0: 명령 듣고 왔습니다. 2885님, 섬이니까 맛있는 회 많이 드셨나요? 기억나는 음식이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1: 네.
0: 어떤 음식 가장 많이 드셨나요?
1: 우선 회 많이 먹었고요. 확실히 진짜 너무 신선하고 그쵸? 맛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0: 거듭날수록 젓가락의 실력이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말하는 순간 이제
1: 그것만 볼까봐
0: 말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젓가락도 원래도 그렇게 못한 거는 아닌데요. 더 잘하게 되었다.
1: 그럼 마지막 증강은 완벽하게 거의 네. 무사합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진짜? 네. 저는 근데 그 저도 아직은 어렵더라고 젓가락 완벽하게 하는 거가. 그게 이게 청소년기의 근육이 발달을 그렇게 돼야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응. 이게 다 크고 나서 그 근육이 발달하니까 이게 힘들다니까 생각보다.
0: 근데 이게 막 연기할 때 젓가락질을 이제 이게 그런 걸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엄청 거슬릴 수도 있다고.
1: 맞아,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바로 고쳐야겠다 해서.
1: 역시 열정.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어요? 해주셨는데
1: 재용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
0: 진짜요?
1: 네.
0: 오, 재용님 되게 재밌으시구나.
1: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저는 좀 차분했었고.
0: 오?
1: 네.
0: 차분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 예은님이 차분했다고요?
1: 저는 사실 원래 엄청난 분위기 메이커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활력을 이렇게 불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0: 또 그렇지 않을 때나
1: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그게 잘 어렵더라고요.
0: 그래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죠 뭐.
1: 그런 건가요?
0: 네, 그럼요.
1: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있었지만 우리 재용님께서 아주 분위기를 확실하게 잘
0: 잡아주셨구나.
1: 이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0: 그렇다가 또 기분 좋으시면 또 같이 이렇게 하셨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예은님 성격상 가만히는 안 있으셨을 거예요.
1: 딱 주면 아 신난다 이렇게 신난다.
0: 되는 거죠. 2908님.
1: 네. 드라마에서 울기도 많이 우셨나요? 이것도 스포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0: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상상 속 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나셨나요, 엔디?
1: 아, 엔디는요. 일단 잠이 좀 많아가지고 좀 잠자는 섬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 10시간 자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15시간 자도 뭔가 아 너무 많이 잤나 이런 생각 안 들게끔 모두가 잠만 자는 그런
0: 모두가 잠만 자는 섬. 네. 좀 눈치 안 보고.
1: 네네네.
0: 그것도 괜찮네요. 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리조트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리조트 섬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서는 테니스 치고 여기서는 오. 수영하고 저기서는 헬스하고 그러면서 나를 돋구는 나의 체력을 돋구는 섬.
1: 어쩜 이렇게 열정이 많으실까?
0: 모르겠어요.

0: 진짜 반짝반짝 나올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네. 더 뭔가 우리 막 음악방송 조명이 더 세고 막 이러니까 아, 여기보다 더 세니까 나중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878님 예능이 네. 탐내는 인재 예능 프로그램 제의 많이 들어왔나요? 언젠가 고정으로 하실 생각 없어요? 해주셨는데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뭔가 많이 들어온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정말 와 이거 너무 하고 싶고 하면은 할 생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0: 진짜 네. 매력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PD님이 만난다면.
1: 근데 진짜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도 이제 서른을 향해 가는데 그 파릇파릇 젊었을 때 그 물론 지금도 젊지만 네. 그 에너지가요.
0: 좀 달라요?
1: 네, 잘 안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까 봐 그거를
0: 아니에요. 요즘은 내추럴하게 그 자체로 하는 걸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매력으로 또 삼을
1: 그런가요?
0: 수가 있죠. 그럼요. 그 나름 또 매력 있는데 성숙한 옌디 그렇지 않아요? 예뻐 예뻐. 슬기님 예은님 최근에 짜장면에 빠지셨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자주 드시나요? 해주셨어요.
1: 아니요 요즘은 또 이제 그 벗어났어요.
0: 짜장면에서? 그럼 뭐 드세요 요즘 빠진 거?
1: 요즘은 배는 너무 고픈데 입맛이 없어요.
0: 날이 더워서 그런가?

0: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감자튀김은 마요네즈랑 찍어 먹어야 돼요.
1: 맛있대요?
0: 네.
1: 허, 진짜 안 먹어봤어요.
0: 네. 전 항상 마요네즈를 달라고 합니다.
1: 마요네즈랑 한번 드셔보세요. 유진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본인의 모습이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생각보다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1: 감성적인 부분을 좀 발견하셨구나. 네.
0: 왜냐면 저는 진짜 그 재용님이 하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실 때 큰일 났다. 내가 이 임무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눈물 버튼이 그냥 되듯이 하리를 생각하면 이제 막 눈물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 완전 이게 심취가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0: 그런가 봐요.
1: 완전 빠져서 했구나.
0: 행복했습니다.
1: 2497님의 챌린지 연습 안 하시나요? 드라마 홍보 겸 하나 연습해보면 좋을 듯요 해주셨네요.
0: 어떤 챌린지예요?
1: 뭐 어떤 챌린지든 요즘 드라마 이제 나오면 좀 요즘 유행하는 것들 같은 많이 거. 이제 하는 건데 아 예은님이랑 어울릴만한 거 많은데 너무 귀여운 거 요즘 많은데
0: 그래요?
1: 네. 요즘 그 르세라핀 분들 노래에서 처음에 이렇게 인트로 이렇게 약간 옆에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막 춤 막 몰래 추다가 이렇게 하다 다시 이렇게 춤 추려고 준비하는 그 르세 있거든요. 그 예은이 형은 짱 귀여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0: 언제요?
1: 언제든요.
0: 아 제가 아 전 같이 하자고 하시는 줄 알고.
1: 아 저요? 네. 아니 예은이 형 혼자 얼굴만 딱 나오게.
0: 어디서요?
1: 어디서든.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아하시. 내가 요즘 느낌을 안다니까.
0: 그래요?
1: 예은이 팬들 좋아하시잖아요.
0: 네, 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약간 예은님의 그 짱구력이 딱 나올 것 같아. 장구력이. 여진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예은님 볼륨을 높여 애청자였습니다. 제가 그땐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취직한 지 1년 된 사회초년생이 되었어요. 인디의 따뜻한 응원을 받고 꿈을 이뤄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항상 감사하고 저희 은하수입니다.
1: 완전.
0: 네.
1: 근데 이렇게 막 은하수 만나면 되게 느낌이 뭉클할 것 같아요.
0: 이렇게 오래 이제 알고 지낸 팬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뭔가 더 마음 이렇게 편하고
1: 같이 약간 통하는 맞아요. 뭔가가 있는
0: 같이
1: 것 같고
0: 살아온 세월을 살아온 느낌?
1: 지금 이제 일도 하시고 정착하셨네요. 4566님 의리를 지켜야죠. 볼륨 끝나면 꼭 볼게요. 기대됩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닥터선보이 사실 예고편만 봐도 사실 땡기는 드라마긴 했어요.
0: 그래요? 감사합니다.
1: 예은님이 나온다고 하시니 더 보고 싶고 오늘 얘기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벌써 헤어질 시간인데 오늘 저랑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쩡디 너무 지난번에도 너무 잘하셨지만 확실히 이제는 완벽한 쩡디가 되신 것 같아서 너무 멋있고
1: 감사합니다.
0: 더 너무 예뻐지신 것 같고 아유.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제 50분인데 이제 10분 뒤에 이제 볼륨도 빠이빠이 인사하시고 네. 저희 이제 닥터 선보이로 넘어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앤디 또 놀러 올게요.
1: 네, 닥터 선보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살짝 앞글자만 알려주시면 들어가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0: 네, 2로 시작하는
1: 네 2로 시작하는데 들어오시면 빠르게 네네. 찾으실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1: 왜냐면 처음에 인트로 놓치면 좀 그렇거든요.
0: 맞아요.
1: 빠르 들어가야 돼서 스토리가 그럼 저희는 옌디 또 언젠가 만나는 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0: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신나게 떠들 거니까요. 내일도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선예의 Mayb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여행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어떤 카페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커피 주문 시 영어 안 쓰면 공짜. 일단 커피가 COFFEE 영어인데 과연 몇 분이나 성공했을까요?

영어 안 쓰고 커피 주문하기 이 미션 여러분께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분께 얼음과 차가운 우유가 들어간 갑에 공짜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한키라 가족들의 재치와 센스를 기대하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참고로 에스프레소는 영어는 아니고요. 이탈리아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영어 안 쓰면 커피 주문 시 공짜. 아까 그 가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좀 개화기 시절에 커피를 가베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요즘 언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원두 갈아 만든 액체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이게 간혹 이게 많은 분들이 쓰진 않는데 부산에서 약간 그 아저씨분들이 그 아메리 한 잔 주이소. 아메리라고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요거는 영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건 영어 아닌데, 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소망님, 영어 안 쓰기 어려워요. 커피는 검은 물이죠. 검은 물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검은 물은 제 기준에서 조금 무섭거든요. 이 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우리 소망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전재훈님, 1. 그거 주세요. 2. 사람들 가장 많이 먹는 거 라고 하셨고요. 아, 요거는 조금 통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각 지점마다 이 커피가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우리 하지만 우리 재훈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탄산 음료도 영어를 쓰지 않았네요. 커피콩님. 커피콩님이 보내셨네. 커피 대신 까만 원두차라고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고요. 아, 까만 원두차? 아, 뭔가 좀 아쉬워. 까만 원두차는 원두를 그냥 물에 좀 물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2104님, 샴디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신 김태훈님 사랑눈 뮤비에 나온 샴디 5분 24초에 이분 맞죠? 광대가 샴디였어요. 찾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고 사진 첨부까지 보내주셨는데, 오, 저거 누가 봐도 저네요. 저 맞습니다. 저 맞고, 아 저기 완전 찰나인데 저거 어떻게 찾으셨지? 약 한 3, 40분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셋째 줄에서

Boy Next Door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김지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외국어 공부를 끝까지 해본 적 없는데 일본어 공부 학습지로 해볼까 말까 결제해드렸거든요. 뭐 외국어 공부를 끝까지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언어에 뭐 관심이 원래 공부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해보고 싶네, 뭔가 좀 재밌겠네 할 때 빠르게 쓱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또 언어마다 느낌이 다르고 나한테 또 맞는 언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재밌네. 뭐 진짜 다른 언어보다는 일본어가 나한테 좀 맞네? 이런 좀 의외성을 또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뭐 가보는 거는 완전한 찬성이고요. 우리 김지민님 올해는 그래도 언어 하나 좀 제대로 시작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6월의 첫날입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 강지수님 하세요. 공부는 다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인가 봐요. 하세요. 라고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제해 주셨고요. 지수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터뜨려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마오님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와 라고 하셨고요. 아, 우리 한키라 청취자분들 중에 일본 분들도 꽤 계시죠. 우리 또 오픈 스튜디오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특징이 다들 너무 한국어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소통에 아예 문제가 없다. 한국어로 해도. 제가 좀 일본어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마오님도 한국어 너무 잘하시고 마오님만큼만 우리 지민님께서 일본어 하시면은 뭐 그 정도면은 완전 뭐 더 할 나위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신지은님, 샴디, 양희은 선배님 성대모사가 조금 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라고 하셨고요. 제가 뭐 양희은 선배님 성대모사 따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찰나로

0: 팬분들이 어. 보내주신 아니 그 올려주신 영상들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찍은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네. 제가 네. 공연 첫날에 네. 되게 그 뭐 마지막에 소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 아,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고 내일 네네. 공연도 열심히 할게요. 막 그래서 좀 울컥했어요.
1: 어, 그럴 수 있지.
0: 네, 그래서 막 그 영상 보고 그래 내가 그랬지 했는데 남대문이 열려 있는 거야.
1: 내가 진짜?
0: 오,
1: 진짜?
0: 왜? 내가 어, 아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막 했는데 그 활짝 이야, 열려 있었던 거예요.
1: 아유, 세상에.
0: 근데 제가 그 영상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그 얘기하시면은 이제 다들 이제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0: 아 그럴라나?
1: 당연하죠. 아 그럴라나가 말이 됩니까, 선생님? 아니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것도 커밍아웃을 하시면은
0: 그 뭐지 저희 네. 이제 소통 어플을 네. 잠깐 그거 이제 아. 안 하고 있는데 그 네네. 전에 네. 그 일본 팬분이 옹씨 그거는 혹시 열어놓으신 거냐고 일부러 아. 그 이런 식으로 왔었어가지고 아. 막 되게
1: 일부러 열어놓으셨냐
0: 맞아요
1: 아닙니다 베리 빅 미스테이크
0: 어 진짜로 어,
1: 빅 미스테이크였고 네. 아 아무튼 뭐 이런 또 소소한 TMI 네. 있었군요 아, 감동이 빠지려다가 화들짝 놀랐
0: 화들짝 놀랐어요. 들어가고 나서도 아유, 몰랐는데
1: 앞으로는 좀 이제 간수 잘하시고 어, 좀 단속 잘하시고
0: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1: 네. 아, 그 감동적이었을 거네. 아니 우리 아기 공유 환영이 너무 많은데
0: 아이고야.
1: 황아미님 내가 진짜 월요일이 좋은 유일한 이유가 옹이 오빠 때문임이라고 하셨고
0: 감사합니다.
1: 어, 9171님이 네
0: 9171님이 아기 공유와 거대 정예인
1: 거대 정예인 하니까 무슨 약간 저 진격의 아, 진격의 거인 같은 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그렇습니다.
0: 아, 재밌네. 어,
1: 이 세상 생명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조금 있고 내진님께서 아니 이준기님은 진짜 닮았다라고 해주셨고
0: 아 이러시면 너무 안 되는데
1: 공유는 아니다.
0: 아, 거대 정예인이다.
1: 아니 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왜 이렇게 저 거대하게 잡아놨어요?
0: 아 거대 정예인이다.
1: 진짜 거대 정.
0: 와 근데 진짜 커 보인다.
1: 아 진짜 커 보이네. 안 그래도 큰데 이거 커 보이고.
0: 왜 너무 폭력적이다.
1: 네. 어, KBS 조금 줌 아웃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연님 아니 저는 오늘 미모 무슨 일임 도라방스라고 해주셨고
0: 헐,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오늘 또 핑크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고
0: 맞아요. 핑크 셔츠를 입고 싶어서 머리를 네. 살짝 좀 까봤는데 네. 어, 너무 안 예쁘게 이렇게 돼가지고
1: 어, 너무 예쁜데?
0: 그래서 지금 좀 자신이 없어요.
1: 아니 엄청 좀 자연스럽고 아, 그리고 지금 어깨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깨 너무 넓어 보인다. 오늘 운동하고 어. 왔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0: 아니요 운동 안 했는데 네. 이 셔츠가 좀 그렇게 보이나 아, 봐요.
1: 약간 딱 이게
0: 고맙게도.
1: 네. 아 세상에.
0: 어, 고맙다 그럼 자주 애용해야겠다. 어,
1: 이러면은 이제 몇 번 더 입죠.
0: 몇 번 더 입죠. 합격입니다.
1: 어, 조금 이제 자신감 있고 싶을 때 한 번 더 입길 바라면서.
0: 어, 예, 예.
1: 미진님께서 어머 남대문 열린 거 몰랐는데 찾아봐야겠다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0: 활짝 막, 열려 있어요.
1: 활짝.
0: 어, 활짝.
1: 그럴 경우가 간혹 있어.
0: 간혹
1: 있어. 뭐 괜찮습니다. 뭐 이제 뭐 안에 속옷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0: 아 속옷은 안 보여요. 그냥 아, 그 열려 있다
1: 열려
0: 지퍼가.
1: 있다 정도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1: 괜찮고요.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어, 예, 예, 예.
1: 우리 코너 시작할 때 소개한 사연이었는데 매운 걸 먹으면 땀을 흘리면서도 모든 음식에 청양고추를 넣어 먹는 남편 제보해 주셨는데 이렇게 매운 거 못 먹는데 좋아하는 분들
0: 맞아요.
1: 간혹 있어요.
0: 꽤나 있어요. 꽤나 있죠.
1: 저는 못 먹어서 잘 안 먹거든요.
0: 어.
1: 웅 씨 매운 거 잘 먹는다 그랬나?
0: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1: 그쵸?
0: 저는 그 푸라면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는 스프를 다 넣지도 못
1: 아, 그 정도로?
0: 그 정도로 아예 못 먹었었는데 어. 그래도 좀 요즘에는 좀 먹고 있긴 한데 아 근데 이건 좀 어렵네요. 모든 음식에 청양고추.
1: 심리가 뭘까? 그러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가?
0: 그리고 그 매운 게 또 중독이잖아요.
1: 중독이지. 맞아. 이 예진님께서 제가 진짜 매운 걸 너무 좋아하는데 웬만한 청양고추로는 성에 안 차거든요. 근데 인천에 모 감자탕집에서 주는 청양고추가 엄청 맵길래 너무 탐나는 거예요. 결국 이모님께 정보 공유 받아서 농산물 시장까지 가서 사왔답니다 라고 해주셨고
0: 와.
1: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있는 고추는 이제
0: 내 성에 안 찬다.
1: 안 차니까 이제 이거는 뭐 찾아 나선 거지.
0: 이거는 매운 꺼드러기네요. 아. 매운 쪽에 꺼드러기.
1: 매운 쪽이 원래 꺼드러기 굉장히 심한
0: 엄청나죠.
1: 영역이에요.
0: 엄청나지.
1: 매부심 있는 분들 진짜 많아 가지고 야,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0: 그치,
1: 예전부터 많았고 우리 예진도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네.
0: 그러게요.
1: 어. 예진 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팡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예.

0: 우리 사연 주신 정님님께도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고요. 웅씨 희한의 코너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1: 네, 제가 아는 형은 챌린지를 진짜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랑 아일릿의 이치미 챌린지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춤사위가 좀 아 킹콩의 분노 같았고 그 형이 좀 원래 민망하면 찡긋거리는 표정이 있는데 이치미는 좀 근엄한 표정으로 추더라고요. 놀랍게도 자신이 있었나 봐요. 진짜 희한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0: 거대 킹콩 스타일. 거대 킹콩 스타일로.
1: 거대 킹콩.
0: 아 이게 생각보다 코어 힘이 중요하더라고. 나는 발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리를 쫙 펴고 허리도 곧게 세우고 해야 돼가지고.
1: 그리고 되게 대담한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전 민망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기세로 가는구나.
0: 아, 기세로 가는 거죠.
1: 멋있었어요.
0: 아무튼 우리 아일릿 분들에게는 안 닿길 바라면서 그 영상이 좀 무사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면서 사연 받는 동안 웅씨의 어제와 닮은 오늘이 생각보다 따뜻하니까 듣고 올게요.
1: 감사합니다.

0: 그냥저냥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방학 동안 부산 친척 집에 다녀오면, 오빠 부산 재밌었어? 해운대도 갔다 왔어?
1: 뭐 갔다 왔는데 사람이 뭐 천지삐까리다.
0: 뭐 말투 뭐야? 뭐 천지삐까리?
1: 아, 그 사람이 억수로 많다고.
0: 이 오빠 부산 좀 다녀왔다고 사투리 쓰네.
1: 아 왜? 내 부산말 쓰는 게 앵꼽나?
0: 앵꼽?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뭐 나도 부산 사투리 잘하는데. 마 누구 수장 남천동 살제?
1: 아, 니는 니 쓰지 마라. 니 영 파이다 파이다.
0: 아, 이렇게 한동안 부산 사투리만 쓰다가 서울을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1: 웅아, 너 밥 먹었어?
0: 밥 먹었는데 오빠 서울 다녀오니까 말투가 좀 스윗해졌네.
1: 응? 내가? 야, 뭐가 스윗해? 나 졸려가지고 먼저 갈게. 다음에 봐.
0: 아니, 몇 달 살다 온 것도 아니고 며칠만 다녀온 건데 어떻게 그랬던 걸까요? 다시 생각해도 언어 천재 같은 사촌 오빠 진짜 희한하지 않나요?
1: 이분께는 선물로 아이스크림 한 통 쿠폰 보내드리고요. 부산에 다녀오면 부산말을 쓰고 서울에 다녀오면 서울말을 썼다는 사촌 오빠 사연 만나봤는데 약간 공감이 되네요.
0: 그래요? 아, 근데 형은 부산 분이시니까.
1: 부산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 극적이게 바뀌진 않는데 부산에 좀 다녀오면은 사투리가 살짝 남아 있어요.
0: 아, 그래서 서울 올 때까지 좀 배어 있구나.
1: 좀 배어 있어.
0: 그러다가 다시 서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1: 한 2-3일쯤 되면 이제 완벽하게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게 조금 있어요.
0: 신기하다.
1: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갔을 때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니 왜 서울말 쓰는데?
0: 이상해졌다 그러고.
1: 아니 부산 애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

0: 껴? 이렇게.
1: 아, 잘 껴?
0: 어, 잘 껴?
1: 아,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냥 기분 따라나 아니면 좀 특수한 상황에 쓰는 거고 일상에서 어, 잘 껴 말 껴 이러진 않잖아.
0: 아 그래? 어 저는
1: 한 그럼 우리 코너도 할 껴 말 껴지 할까 말까 말고.
0: 아 그렇구나. 오 오케이.
1: 아 오케이.
0: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나는 사투리를 쓰는구나.
1: 있는 거 다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0: 좋네요.
1: 장유경님 유난히 주위 언어톤에 금방 영향받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0: 맞아. 제 친구 중에서도 부산 친구랑 엄청 오래 살아가지고. 네. 부산 사투리를 좀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는데
1: 있어요.
0: 네. 듣기 싫어요.
1: 많아.
0: 근데 듣기 진짜 싫어요.
1: 부산 사투리 흉내낸 사람들이 많아.
0: 맞아.
1: 특히나 부산 친구들이 좀 있는 친구는 그 부산 사투리가 좀
0: 이상하게 그렇죠.
1: 묻어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미치겠습니다.

0: 가지고 먹으라는데.
1: 근데 형은 진짜 무슨 사람인데. 큰일 났네.
0: 그러니까 미치겠습니다 저도.
1: 김나영님께서 너무 신기해요. 황시열님은 아직 완전 구미 사람 그 자체인데 두 분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세요.
0: 아 블루베리 스무디는 진짜 너무 잘하죠.
1: 블루베리 스무디는 그거잖아요. 아, 형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0: 이제 막 사투리를 하면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러는 아. 건데. 아 이거는 지금
1: 블루베리 스무디
0: 나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1: 그치
0: 이 조롱이에요 조롱.
1: 블루베리 스무디 아,
0: 이거는 다 학습이 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뭐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아, 2의 아. 2승
1: 그거 말하는 거야. 2랑 알파벳 2랑
0: 알파벳 2.
1: 그 알파벳 2는 어떻게 좀 더 올리는 거야? 2승
0: 2 그 숫자 2. 2는 그냥 2 알파벳 2는 2
1: 아
0: 그런 게 있습니다.
1: 2의 2승 2의 2승
0: 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1: 아 어렵다.
0: 예. 성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조하고 비슷한 거라서. 김대웅님 전라도 사투리는 해당께 아따 이렇게 끝나서 구수한 맛이 있어요.
1: 맞아 맞아
0: 하셨고
1: 전라도 사투리도 되게 정감가 많이 가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0: 어 근데 나도 막 이렇게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 진짜 못한다 그러더라고.
1: 어려워.
0: 난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1: 이채영님께서 저도 친구들이 다 다른 지역 사투리를 써서 제가 짬뽕된 사투리를 써요.
0: 그러니까 채영님 같은 분이 이제 좀 영향을 받는 거야.
1: 그치 그치.
0: 주변 말투에서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맞아 맞아.
0: 아무튼 뭐 각자 지방의 언어 쓰는 거 전혀 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너무 좋아요.
0: 네,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대로 쓰시길 바라겠고.
1: 맞습니다.
0: 오늘 좀 증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란 걸.
1: 증명된 거예요? 지금 그 방금 계속 못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0: 프루브 했습니다.
1: 계속 못하지 않았어요?
0: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희한의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거제 야호 밈으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네. 혹시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아, 저희가 사투리 사연을 계속해가지고 좀 오고 있습니다. 슈비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슈비님께서 저는 회사 연수원 생활 한 달 동안 제주도 동기 사투리가 흡수돼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밥 먹언? 이렇게
0: 밥 먹언? 이게 제주도 사투리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슈비님도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리기 세미자백. 보도 탄산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주도 사투리도 매력적이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0: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0: 이게 너무 너무 찐으로 나와가지고
1: 찐으로 받아가지고 어. 아, 미안합니다.
0: 아유 미안합니다. 네.
1: 0406님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웅이 오빠 때문에 잠 못 자요. 아직도 콘서트에 영훈이 가시질 않아요. 전우 얼굴이 나라 살린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월요일 한혜 키스더라디오 ABC 전웅 씨와 함께하는 희 한혜. 그럼 오늘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네. 청취자 34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친한 친구 7명끼리 모임을 하는데요. 그중 한 친구가 희한한 준비를 해옵니다.

0: 제가 나는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한해는 턱 쉐딩이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해 턱 쉐딩상 작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쉐딩을 가장 많이 쓴. 제가 한 턱을 거의 다 써가지고.
1: 쉐딩을 가장 많이 빵꾸낸.
0: 가장, 예, 가장 많이 쓰죠. 한참 또 작년에 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아, 여러분 계셨어요? 올해 뭐 이런
1: 쉐딩상을.
0: 뭐 이제 아니 뭐 아이 메이크업상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니면 제일 자주 받은 올해 개근상부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쉐딩상 부분에
1: 오, 자극적이다. 제가,
0: 아, 자극적이죠.
1: 오, 좋은데.
0: 그래, 그런 게 좀 비슷한 게 아마 이런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1: 재밌네.
0: 아니 웅씨 친구들도 범상치 않잖아요. 아. 뭐 우즈, 키노, 장준, DX 등등 다 모아서
1: 진짜.
0: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1: 아 근데 이렇게 모이면 아마 그 하나로 안 뭉쳐져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너무 그치. 이게 딱 이미
0: 바빠가지고
1: 이렇게 봤는데 너무 기가 빨려요. 벌써부터 힘들어.
0: 난 딴 건 몰라도 진행은 준이가 했으면 좋겠어.
1: 아 너무 재밌잖아.
0: 장준 씨가
1: 준이

0: 있는데 우리는 그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경님께서 AB6IX 멤버들이 콘서트 마지막 날에 감사패 받은 거 생각나네요.
1: 아 맞아요.
0: 아 이런 걸 좀 했었구나.
1: 네, 저희한테 이제 팬분들이 아마 준비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패로 뭐 저희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다 한 명씩 주셨거든요. 받고 나서 엄청 감동받았죠.
0: 아 감동받지. 또 눈물 나오지.
1: 맞아요.
0: 7214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아본 신기한 상이 있어요. 현모양처상 받고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0: 현모양처상? 고등학생한테?
1: 그러게.
0: 약간 좀 약간 그 관상으로 했나? 진짜 관상으로 현모양처상이어가지고 상을 주었나?
1: 되게 좀 순하게 생기셨을려나?
0: 혹은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집에서 뭔가 되게 가정적인 느낌을 줬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관상으로 줬는지.
1: 그러게.
0: 고등학교 때 받기는 힘든 상인데.
1: 묘하다.
0: 그렇죠. 현모양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1: 뭐 받는 게 좋은 거니까요.
0: 받는 게 좋은 상인, 거죠.
1: 상은.
0: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뭐라도 받는 게 좋습니다.
1: 그래요.
0: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보내주시고요.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드립니다. 이게 832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이 노래가 보통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 신청곡인데 지금 들어왔네요.

0: 그 집을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리고 요즘에는 카드로 할 수 있는 거 알죠, 형?
1: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0: 어, 그러면 네. 카드로 10판 네. 하면 10,000원 이렇게 하면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계속 써요.
1: 그럼 온통 지뢰 맞히겠네. 요새 그런 인형 뽑기 집 너무 많던데.
0: 맞아요.
1: 곳곳에 있어.
0: 미치겠어. 그래서
1: 돈 진짜 많이 쓸 텐데 이거.
0: 엄청. 이게 진짜 저 좀 큰 지출이에요 저한테. 이거 끊으면 뭐 곧 집사 진짜 거의 진짜야.
1: 아 게다가 술 취하면 당연히 못 뽑지. 맞아. 왜냐면 그 집중을 요하는 게 많잖아.
0: 맞아요.
1: 뭐 무슨 타이밍 맞추는 것도 있고 막 집게로

0: 이건 광기인데요. 제 기준에.
1: 아작아작 먹어버려요. 나 너무 무서워.
0: 아니 무슨 뭐 레몬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1: 나 너무 무서워.
0: 차라리 레몬을 하나 가져와 그냥.
1: 그래.
0: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냥 땡길 때마다 자기가 그냥 씹어 먹으면 되지. 이거 뭐야.
1: 아 웃기네.
0: 그렇죠. 참. 젠틀맨 한남동님 한번 읽어주시죠.
1: 아, 네. 젠틀맨 한남동님께서 네. 저는 매운 걸 너무 즐깁니다. 뜨거운 국밥에 베트남에서 온 빨간 고추를 곁들여 먹을 때 특히 그 입안에 매운맛이 퍼져 있을 때 그 뜨거운 물 혹은 국물을 먹는 게 최고입니다. 와, 그 짜릿함은 진짜 스트레스 쭉쭉 날아갑니다.
0: 이거 와, 이거 쉽지 않은데.
1: 그러게. 이건

0: 이제 또 3개월이나 됐으니까 아직도 뭐 적응 중 혹은 약간은 좀 이제 익숙해졌을 텐데 아 확실히 웅씨가 월요일
1: 네,
0: 코너직이잖아요. 그게
1: 맞아요.
0: 좀 웅씨 때문에 힘을 얻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1: 제가 그래서 이런 거볼 때마다 진짜로 열심히 텐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0: 그치.
1: 되게 많이 하거든요.
0: 아 월요일 사실 얼마나 지칩니까? 이게 뭔가 주말을 지내고 다 이게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럴 텐데
1: 맞아.
0: 월요일 날 웅씨가 이렇게 그만큼 힘을 많이 준다는 점.
1: 여러분의 따뜻한 말 덕분에
0: 네.
1: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그러니까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갑작스런 고백 파티 벌어졌고 5389님 그래도 클러버 찾는 게 인형 뽑기보다 돈안 드는 주산다라는
1: 그니까
0: 의견이 있습니다.
1: 저 진짜 인형 뽑기 끊어보겠습니다.
0: 아 그러네. 클로버 찾으세요.
1: 그래, 차라리 클로버 찾을게요.
0: 클로버를 좀 찾으세요.
1: 낭만 있게.
0: 지금 딱 날씨 좋을 때야.
1: 차라리.
0: 여의도 많을 거예요. 여기 여의도 공원 가면은 네잎클로버 투성입니다.
1: 저기 쭈그려 앉아 있으면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0: 1731님 다음 주에 봐연 아공이라고 해주셨고 오늘 또 연 사건
1: 연으로 한번
0: 때문에
1: 들썩했죠.
0: 네 아공은 우리 아기 공유 한번
1: 아,
0: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구나.
0: 네.

하고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뭐 제 열정이 좀 표정으로 드러난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웅씨 보내드리면서 한 3분 내외로 챌린지

상처가 아니고 다 이렇게 그냥 제한테 저한테 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 우리 승환 씨 볼 만큼은 안 되겠지만 저도 한 말랑말랑합니다. 스스로 말랑 인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귀척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마시길. 오해 마시길. 아, 지난주에 내한 공연 온 분입니다. 저도 영상 몇 개 봤는데 다니엘 시저의 Who Knows 듣고 내일의 맛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한 통이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요즘이지만 글씨로 직접 써야 전해지는 말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일은 그 사람을 닮은 엽서를 골라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려

피처링 정은지 여름 아이스크림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213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김용택 시인의 그랬다지요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제 봄이라고 우기고 싶던 5월은 깨끗이 지워지고 누가 뭐래도 여름인 6월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화사한 봄날에도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싶으셨겠지만 원래 인생은 어느 계절이든 아 이거 아닌데 싶은 게 기본값이죠. 그래도 살다 보면 이거다 싶은 날도 반드시 오니까요. 6월엔 이거다 싶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 해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원 정부와 함께합니다.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오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쇼리실라

0: 기록이 금비.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태연님 잘못 아니야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태연님 편 들어드렸는데 당황스러우니까 아무튼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강두나님 오늘 내성발톱으로 고생하다가 수술하고 왔어요. 마취 주사가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유유 발톱 뽑으신 건가요? 어우 그거 진짜 아프다던데 아무튼 내성발톱은 또 재발 많이 한다고 하니까 관리 잘 하시고 그 마취 주사 그거죠. 발톱이랑 발 그 살 사이에 주사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밖에서 우리 피디님이 너무 끔찍해하고 계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혁오의 공들이 그리고 보아의 밀키웨이.

0: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0: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이런 속임수를 쓴다고 하네요.
1: 아빠, 여기 병원이야?
2: 여기는 소아과야.
1: 아, 엄마, 나 오늘 주사 맞아?
3: 오늘은 예방접종만 할 거야.
1: 아, 다행이다.
0: 오늘이 벌써 또 월요일이야? 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아빠의 마음으로 제가 한마디 날리겠습니다.
1: 내일 모레는 또다시 빨간 날이야.
0: 어때요? 좀 낫죠? 월요일 아닌 것 같죠? 그러길 바라며 폴킴의 가요광장

0: 네.
1: 안녕하세요. 아들이에요. 오혜정님께서, 아, 너무 말 안 들을 것 같은 아들 목소리세요. 네. 저, 제 뭐 어릴 때 목소리가 약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말 잘 안 듣기도 하고요. 박드근님, 아빠 마음이라면서 애기 목소리, 또, 네. 틈새 웃음, 잃을 수 없잖아요. 1239번님, 이틀 뒤에 제주도로 떠나요. 짐을 싸니까 실감이 나네요.

일단은요, 뭘 먹어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몇 번 배달 음식을 잘 많이 시켜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라디오 하면서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외식도 좀 몇 번 했었고요. 집에 못 가고 밖에서 이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시켜서 먹는 일이 많았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또 월드컵에는 저는 일단

또 이 사무실 되게 좋은 곳이다. 되게 보는 눈 있으시다. 네, 커피 네 잔 드릴게요. 송이님께서, 송이에요. 장롱 면허 탈출했어요. 지방에 사는데요. 처음 서울 가요. 도착해서 커피 마시고 싶어요. 아, 저도 처음 서울에서 운전할 때 정말 그 30분이면 갈 길을 1시간에 걸려서 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턴 같은 거 할 때 서울은 되게

네, 호탕하다 보여주시니까 감사하네요. 0503님께서 폴킴님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캠핑 나와서 점심부터 고기 굽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6월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와 정말 이거는 진짜 단백질 식단이 맞습니다. 네, 단백질과 지방 골고루 너무너무 좋은 식단입니다. 이렇게 탄탄지 안 되고요 여러분. 뭐죠? 지금 저게 지금 우삼겹인가요? 저게 뭔가요? 우삼겹 같죠? 뭐 차돌 우삼겹 이런 거 같죠? 네, 우소파, 우소파 좋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아이유 피처링 슈가의 에이트 듣고 왔습니다. 어쩜 이런 가사를 쓸까요? 지금 약간 노래에 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었어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의 문제는 평일인 동시에 빨간 날 2026년에 총 며칠이 남아있을까요? 였습니다. 아, 저희가 또 아주 굉장히 큰 힌트를 드렸거든요. 8207번님께서 천일, 천일 동안, 천일이면은요 1년이 많이 넘어가요. 3년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본인 혹시 뭐 사귄 지 막 천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6936님께서 49, 50은 양심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49 양심 있으시다. 4778번님께서 33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왠지 그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 그 정도 있어야 될 것만 같기도 해.

0: 우연히 평일에 쉬는 날이 더 많은 그런 해가 껴있는 게 또 더 약간 특별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라디오는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0114번님께서 그 빨간 평일에 다 생방 해주실 건가요? 네. 0114번님께서는 네, 다른 채널 가지 마시고 그냥 2시부터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청취자를 듣지 말아라고 하는 DJ 여러분 처음이시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임수빈님께서 모르고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울적해졌어요. 왜요? 주말 포함하지 않고 8일이에요. 주말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주말은 약간 또 약간 원래 쉬는 거 얻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아쉬울 수 있죠. 네네.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쿨하게 넘기기로 해요. 쿨의 애상.
1: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2: 옛날 옛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쿨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쿨이 됐단다.

어릴 때 했던 것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춤으로 네, 수학여행에서 춤을 췄었답니다. 네. 김예원님께서 폴킴님 노래 부르시는 것만 보다가 라디오 진행 처음 듣는데 상당히 활발하시네요. 깜놀 진지한 사람으로만 봤는데 멋지세요. 네, 네 아직 여러분들은 저의 많은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네. 저는 집에서만 놀아요. 그래서 밖에서 안 놀고요. 집에서 주로 거울 앞에서 혼자서 네, 이렇게 놉니다. 정성민님께서 전 가요광장이 가을 과자로 들려요. 과자가 드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가을 과자. 가을 과자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을 과자 하면 약간 손가락 끼워 먹는 그 과자 저 떠오르는데요. 네, 그런 거. 약간 이렇게 약으로 이렇게 홈런 치는 그런 공도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아무튼, 제 이 가요 광장. 광장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요 광장. 가요 광장, 광장. 네, 좀 발음 연습 좀 해볼게요. 8334번님께서 폴킴님 제 점심이에요. 취나물 넣고 비빔밥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와 너무 맛있겠다. 계란을 약간 써니사이드업으로 제대로 하셨네요. 옆에는 약간 오이냉국 같은 건가요? 이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기겁하시겠지만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오이를 많이 넣어줘야지 저는 맛있더라고요. 박솔님께서 상지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이번에 입학했는데 축제 폴킴이 맨 앞자리에서 자리 잡고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폴킴님 자랑을 하고 다녀서 동기들도 같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폴킴님 노래로 합니다. 축제 때 발라드를 부르며 흠뻑쇼를 만들어주셨던 폴킴님 저희 곧 시험입니다. 하하 힘주세요. 상지대학교 오랜만입니다. 우리 박솔님 제가 물을 뿌리는 그 순간 계셨군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신나는 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발라드를 부르며 제가 물을 한 번씩 뿌려드려요. 네, 너를 만나 차 비가 차 이렇게 또 더위를 제가 식혀드립니다. 네, 네.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45번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주민님께서, 아니 부끄러움은 저희 몫이니까 막 쳐주세요. 그니까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현정님께서, 안 볼란다. 그래요 여러분, 보지 마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보지 마요. 1234님께서, 미쳐 정승환. 1000번 1000님께서, 폴킴님 정승환님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수정님께서, 아 고막 핑클단. 고막 핑클단 하면 아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누가 성리를 할 거야? 누가 요리 할 거야?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수정님께서, 아 이주영님께서, 아 둘 다 초등학생 같고 너무 귀엽다 하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0: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1: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거 좀 그렇지.
0: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0: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뭐 아직 나올 차례가 아닌데요. 네, 두 분 마이크 일단 열어놓을게요. 네. 고용배 정승환님 두 분 만날 생각에 너무 신이 납니다.
2: 전혀 네.
3: 지금 가짜로 하네.
1: 아니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2: 방송 너무 가짜로 하는 것 같아요.
1: 0451번님께서 월요일부터 폴킴 가요광장 들으니까 힘이 막 솟구쳐요. 소라님과 정성아님도 빨리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2: 아, 아유, 네. 빨리 왔습니다.
1: 6066번님, 네. 아, 이 꽃이 그 배 타고 오고 있다던 꽃인가요? 예. 여러분, 그 이제 해외에서 바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고 예. 있었던 그 꽃이 드디어
3: 제가 씨앗을 사가지고
1: 네, 배송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누구와는 다르게 또 함께 샀다고 말까지 해주시고
3: 승환 씨랑 함께 샀어요.
2: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1: 네, 아 어떤 꽃이 오고 있나 좀 기대를 했거든요.
3: 고거였습니다.
1: 아, 네. 너무 예쁩니다.
3: 나도 꽃 핀 건 처음 보네.
2: 심해서
1: 아, 심기만 했으니까.
3: 씻다 샀으니까.
1: 네. 아 그러네요. 네.
2: 직접 심으신 거니까.
3: 그렇지.
1: 이상희님께서 꽃 바구니 너무 예뻐요 하셨고요.
2: 좀 바구니는 제가 한 게 맞긴 해요.
3: 아니, 바구니는 승환 씨 픽이에요.
1: 너무 같질 않네.
2: 감사합니다.
1: 오수진님이 영배 오빠가 벌써 웃겨져서 폴보검 앞니 개방 웃음.
2: 제가 폴보검이 뭐예요?
1: 제 닉네임이 폴보검입니다. 박보검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2: 그거는 좀
1: 박보검이랑 약간 구분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3: 몇 주 만에 실수하네.
1: 그래서 안 되겠는데. 폴보검이라고 불러주세요.
3: 폴버벅?
1: 폴보검이라고 불러주세요.
3: 맛있겠는데요?
1: 네, 버거 좋습니다.
3: 휴먼 대충 넘기네.
1: 1번님께서
2: 형 조만간 내용 증명 나올 수도 있어요.
1: 살려주시고 휴먼 561번님 오늘 세 남자의 웃음 디스전을 보게 되다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벌써부터 지치고요. 벌써부터 기가 쫙쫙 빠집니다. 네, 소라.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0: 우리 형, 내 동생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그들을 못 본 3주가 이렇게도 길게 느껴질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또 신곡이 나왔지 뭐예요. 덕분에 이렇게 만납니다. 저는 이 두 분 만날 생각에 출근길 너무 설렜는데 두 분도 혹시 저 만나고 싶으셨겠죠?
2: 네.
3: 네. 그럼요.
2: 너무 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3: 너무 오고 싶었고. 네,
1: 그동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2: 아, 다 안녕히 계세요.
1: 고용배, 정승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강 초대석.
4: 너를 만나지마.
1: 영배님 그리고 승환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라 통해서 한번 인사도 같이 해주세요.

0: 저 첫 방송께서 첫 방송을 선식해주고 네. 두 번째 날에 맞아, 형님 맞아요. 와주시고
1: 저도 봤습니다.
0: 그거. 네. 우리 7805번님께서 아니다 이거 읽으려고 그랬어요. 최현수님께서 박보검은 10년 전부터 정승환인데요.
1: 아 제가 오랫동안 이제 뭔가 신뢰를 예, 하고 있죠. 그래서 형이 폴보검이라고 했을 때 좀 놀랐어요.
0: 그래서 신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회복을 시켜드리려고.
1: 아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많이 또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제가 그래도 10년 정도 그분의 네. 이름을 감히 네, 이렇게 등에 업은 입장으로서
0: 어떤가요?
1: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그 이름의 무게는.
0: 아, 저는 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저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 네. 한번 이제 조만간 나와주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네. 이제 얼박샷으로 해가지고 어머. 이제 어머. 얼굴 비교샷 들어갈 거거든요. 네. 나와주신다면
1: 판타빌레 한번 안 나가셨었나요?
0: 안 나갔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또 이제 쌍둥이를 오해하실 수가 있기 어머. 때문에 어. 제가 어머. 안 나갔습니다.
1: 어, 저보다 더한 사람이네요.
2: 어머. 저는 두 분 대화 보면서 제 16년째 신뢰하고 있는 이병헌님께 죄송하다 죄송하다라는 생각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이게 거울 치료 확실하게 되네.
0: 실례 아,
2: 선고대제 하고 싶어요. 병원님께
0: 상당히 네. 오랫동안 실례를
2: 16년째 실례를 했어요. 요즘 참고 있는데

0: 맞아요. 네.
1: 아, 감사합니다.
2: 그럴 수 있어.
1: 0930님께서 아까 승환님은 잠깐 등장해서 춤 함께 추셨는데 영배님도 춤 한번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승환님이 등장 춤을
1: 아까
2: 추셨어요?
1: 네, 아까 이제 핑클 선배님들의 노래가 나올 동안 네. 제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네. 이제 승환군이 들어와서 저희가 함께 네. 합동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0: 아니 그 네. 핑클 선배님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기 앉아서 이제 제작진분들께 여쭤봤어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갑자기 춤을 춘대요.
2: 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0: 되게 측은하고 뭔가 마음이 안 됐어가지고 아, 막 너무 못 추니까 춤을
2: 같이 들어줘
0: 들어와서 제가 좀 잠깐 속성을 레슨 좀 해드렸죠.
1: 야, 아, 레슨 네. 네.

0: 아~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안 날아가요. 3분의 1은 이렇게 마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흘리고 네. 아~ 요 정도 남았을 때 꽉 잡으면서
1: 꽉 잡고
0: 쫙. 아~ 그리고 둘째
1: 그 타이밍은 어떻게 보통?
0: 타이밍은 아 네. 이게 문제야. 아, 네. 아, 승원 씨 노래가 쉽지 않아. 아~
1: 너였다면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0: 너였다면
2: 쫙. 오 괜찮다.
0: 요거예요.
1: 괜찮아. 아, 각자가 인템포로 가야 되는구나.
0: 그렇지.
1: 너였다면 쫙 어떨까
0: 맞으면서 그리고 걱정했잖아요. 다 맞고 싶을까 걱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0: 때문에 자꾸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등장하시니까.
1: 나는 하던 사람이 하니까 점점 힘든데 안 하던 네. 사람은 물만 뿌려도 화제가 되잖아. 얼마나 좋아.
2: 아니 그런가? 우리도 오토바이 타고 올라와서 그 오토바이 위에서 발라드 부르자.
1: 그래.
0: 에?
2: 하자. 우리도 할 수 있어.
1: 그럼.
0: 그렇죠. 네. 좋아요.
1: 그래. 오토바이 만나 하면 되잖아.
2: 네. 박드그님께서 영배님 기획력 장난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0: 아, 공연을 맞습니다.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2: 아 진짜 이런 아이디어 형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 계속 그 너튜브 보다가
0: 아이디어를 모으시는구나. 근데 이런 속성과

0: 누군지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구지?
1: 아 진짜?
0: 누구지? 엄청 근데 댓글에 다양한 사람들 이름이 달리더라고요.
1: 근데 맞추시더라고 그거를.
0: 근데 어떻게 미원 씨랑 하게 되셨어요?
1: 일단 음색이랑 노래 실력이 너무 좋으시니까 솔직히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음악을 들어보시고 직접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인연이 닿게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 모르는 사이였어요.
0: 저도
1: 한적 있죠.
0: 아이들의 우기님이랑 한적 있어요. 이제 승환 씨까지 이제 아이들 분이랑 함께 하게 되면은 이제 박보검과 아이들.
2: 왜 저러는 거야? 어떻게 해줘야 될지
1: 모르겠어. 좀 말려줘. 박소년단이 좀 말리세요.
3: 제가 어제 형이랑 전화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 고영배 그리고 내 동생 정승환 두 분 만나고 있습니다.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이거 지금 어떤 지금 이분 닉네임이 안 보이는데 지금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미연님 스케줄 안 될 땐 10cm 권정열님 추천합니다. 같이 그래미 가자. 두 분이서 같이 안경 벗고 그러면 유통 벗고 이제
1: 막 엄청 땡기진 않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0: 9245번님께서 와 미연님이랑 음색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무 이 톤이 되게 잘 어울리는 진짜. 것 같아요.
1: 미연씨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더라고요. 딱 맞춰주시더라고.
0: 7174번님 것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2: 세레머니 들으니 너무 달달해서 없던 사랑도 생길 것 같아요. 두 분 음색 너무 좋고 잘 어울려요. 듣는 게 다 똑같은가 봐요.
1: 그러니까 4845번님은 미연 목소리가 얹어져서 소란소란 아니고 도란도란 느낌이 땅.
0: 당 없,
3: 언어의
0: 없는데요?
3: 마술사.
1: 느낌이 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느낌이 더.
0: 8110번님께서 한글 버전도 그래미 느낌 있다. 영어 버전 그래미 가자.
1: 오케이.
0: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갈 수도 있어요.
1: 나 가면 어떡하지?
0: 진짜 나도 저 따라가도 돼요?
1: 같이 가자.
2: 상의 탈의 안경 벗고 상의 탈의.
0: 제 옆에서 그러면 제가 춤이라도 출게요.
1: 오케이.
0: 네네.

0: 아 진짜?
1: 제가 지금 일단은 도전장은 한번 내밀어 놨습니다.
0: 어, 왜 이렇게 요즘 세상에 다 시비를 걸고 다니시는 거야?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1: 휴일 라디오 때문에 휴일이 없어요. 아, 쉬는 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0: 그러네.

0: 그냥 뭔가 거창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냥 눈 한 번 더 맞추고 손 한 번 잡고 그러겠다 이런 내용을 써야지 하고 썼는데 네. 영화 If Only가 좀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됐죠.
1: 예, 뭔가 이렇게 가정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너였다면 마지막이라면 뭐 면이 많네요.
0: 근데 이게 저는 뭔가 이게 쓰면서도 아 이게 좀 너무 섣부른 약속, 다짐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 좀 그 거부감이랄까.
2: 아 그래요?
0: 약간 좀

0: 이거 약간 진짜 악기 없이 되게 잔잔한 피아노에다가 좀 키 좀 낮춰서 이렇게 하나 노트북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럴까?
2: 그걸 영화 버전으로 하세요. 같이 같이 그래미 가자.
0: 같이 그래미 가는.
2: 같이 가자.
0: 근데 너 꼭
3: 전 안경 쓰고 상탈을 하겠습니다.
0: 너 상탈 꼭 해야 돼. 그래.
3: 전 선글라스 쓰고 물안경 쓰고 상탈.
0: 머리 볼륨 띄워야 됩니다.
2: 어 좋아. 네. 갑시다.
3: 가기만 한다면 저야 뭐.
0: 나는 그래미에서 우리나라가 망신살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야 지금.
3: 어차피 제 몸은 굉장히 화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2: 와우. 네. 앵그리.
0: 6086님 것도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6086님이 이프온리 영상에 마치 오늘처럼 음악이 깔린 영상도 공개됐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다들 100번 1000번 봐주세요. 유유.
0: 맞아, 그것도 좋더라고요.
2: 안 봐도 좋다.
3: 감사합니다. 네.
0: 벌교 왕자님께서 소란 10cm 이석훈 폴킴 오존 넉살이 함께하는 꼬막 사랑단 어디까지 왔나요?
3: 저도 궁금해요.
0: 이거 형 이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3: 뭐 전혀 이게 유부남들 뭐 그런 거
2: 맞아요. 맞아요. 네. 꼬막 소년단 이제 겨냥해서.
0: 네. 혹시 이 팀에 함께하고 싶으면 네. 빨리 식 하나에서 그 노래 본인 노래 부르고 오세요.
3: 아 그럼 좀 빨리 팬들이랑 결혼식 올리고 오겠습니다. 아. 자, 어스랑 같이 결혼식 올리고 꼬막 사랑단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를 만나를 짓누르겠습니다.
2: 그래.
0: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좀 해주세요. 저 진짜 기대하고
3: 진짜
0: 있잖아요.
3: 진짜 기대돼요.
2: 진심이세요?
0: 어, 저 진짜예요.
2: 난 그럼 어레인지 그러면.
3: 저 제가 매니저 할게요. 매니저.
2: 어, 좋다.
0: 아, 좋아 좋아. 네,
3: 매니저. 네.
2: 그 첫 스케줄은 벌교에서 역시 하나 깨면서 시작해야겠죠.
0: 좋아요 좋아요. 저
2: 꼬막을 실제로.
0: 좋아요. 오, 갑시다.
2: 한번 해볼게요.
0: 자몽. 막변 형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3: 그냥 막 뱉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0: 지금
3: 뱉은
0: 다음에 지금 PD님이 벌교 정우 뭐냐 뭐 공개 방송 준비하시겠다고 주셨거든요.
2: 아 진짜요?
3: 너무 재밌겠는데?
2: 아 일단 보류.
0: 아 왜 보류해요?
2: 일단 장소 섭외해 놓지 마세요. 근데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0: 자몽님께서 7월에 열리는 소란 공연 너무 기대돼요. 저 그때까지 뭐 준비하면 돼요? 형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그 막 그 명상하면서 했던 공연 어떻게 됐어요?
2: 그거 잘 끝났습니다. 고슴도치 콘서트라고.
0: 고슴도치 콘서트. 그
2: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를 한번 네. 했어요. 오!
0: 핸드폰
3: 디톡스,
0: 다 걷고.
3: 디지털 디톡스
2: 콘서트. 입구에서 폰을 다 걷었어. 그리고 수첩에 적게 하고. 잘 끝났어요. 다 좀 효과가 있대.
0: 이거 몇 번 더 해주세요. 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자리 없어서 못
3: 어떻게
0: 갔어요.
3: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2: 그렇게
3: 거예요?
2: 해가지고 노래 끝나면 땡 치고 명상하고 감상을 이렇게 적는 거.
3: 멘트가 없어요?
2: 멘트 이제 하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톤으로
0: 잔잔하게.
2: 그리고 뒤에 이제 막 웃거나 떠들면 죽도 들고 있는 사람. 실제로.
0: 아 무서워.
2: 실제로.
0: 어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2: 네, 했는데 네. 어 괜찮더라고. 나중에 한번 또 하게 될 때 두 분 꼭 모실게요.
3: 어 저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시면.
2: 어 진짜 딱이다.
3: 네네네.
0: 저 옆에서 그럼 저 그때 칠게요, 종 칠게요.
3: 좋아, 나 좋아. 그때 히트곡 안 부르고. 아. 저 진짜 잔잔한 노래.
2: 완전 좋아요.
3: 네네. 네.
2: 그거야 딱 그거야.
0: 이 사회님께서 고영배님 머리 볼륨 진짜 상당하시다고 해서 주차하고 드디어 보라 켰는데 정말. 컵케이크 같으세요.
2: 아, 그 정도야?
0: 아니 근데 형 근데 아까보다 좀 내려왔어요.
2: 아 그래?
0: 오 진짜로.
2: 봐봐.
0: 약간 밤 되면 딱 될 것 같아.
2: 저녁 7시에 딱 이쁜 머리예요 이게.
0: 맞아. 역시 선생님이 제대로.
2: 너무 이렇게 띄워놓자 맞아왔어.
0: 아, 근데 저희 이제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3: 뭘 벌써 인사를 나눠요.
2: 거짓말이지?
3: 그러지 마세요.
0: 좀 빨리 가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형. 형 그러면 자 이거 정해준 거 봐요. 세레머니 뭐, 한국어 네. 버전으로 들어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2: 아, 일단 한국어 버전을 밀어야죠.
0: 아.
2: 그 외국어 버전, 영어 버전은 네. 약간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내가 모르는 히트를 노리는 거예요.
0: 아.
2: 그걸 지금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 그래미 보고 싶은데.
2: 알아서 자생하게 놔둬봐.
0: 아,
2: 마치 저 꽃에 씨를 뿌려둔 것처럼.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디선가 배달이 오고 있을지도
2: 싸긴하게 놔둬보자고.
0: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오랜만에 너무 또 감사했고요. 이제 빨리 그냥 가주세요.
2: 네. 그럴게요.
0: 네. 그럴게요. 네. 아 그리고 그 4893님께서 형 7시에 셀카 올려달래요.
2: 어, 지독해.
0: 볼륨 진짜.
2: 어, 지독해.
0: 다음 앨범 볼륨으로.
3: 괜찮다 괜찮다.
2: 오늘 볼륨을 높여야 돼 아주.
0: 아니 남의 지금 라디오 나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 폴킴의 볼륨을 높여야 돼.
0: 말이 심하시네. 자 아무튼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0: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0: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0: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1: 과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여러분, 잠시 후 2시부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 타임.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0: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1453님께서 오늘 가요광장 역대급으로 재밌었어요. 영배님, 승아님 주기적으로 계속

이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두 분 말고 이분들이 매일 왔으면 좋겠다. 피프티피프티와 만나볼 예정입니다.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즐겨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소란의 사마죄,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아직 정신 차릴게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I can se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응달진 곳을 따라 걷다가 바람 부는 곳에서 잠시 멈추고 얼음 가득 시원한 음료에 목을 축여봐도 다시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 숨바꼭질하듯 요리조리 피해봐도 항상 등 뒤를 따라오는 더위에 금세 녹초가 되곤 해요. 앞으로 한동안 이렇게 뜨거운 태양과 마주해야 할 텐데요. 그래도 문득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에 머물면서

최유리의 숲, 6월 1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택배 기사입니다. 8176, 오늘도 얼마나 덥던지. 그래도 가끔 고객님 댁 문 앞에 택배기사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시원한 음료 한 개씩 꺼내서 드세요. 이 말이 적힌 아이스박스를 보면 구슬땀 흘린 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힘든 것도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마음만 있고 하지는 못하는 저 같은 사람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아, 저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요. 8176 기사님, 정말 더위 잘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이제 다가오는 6월이니까 여름이죠. 뭐 이 여름도 잘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금이라떼 한 잔 시원하게 드세요. 8176 기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풍경, 매주 한 가지 주제 정해놓고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 편하게 말해요. 3부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금메달 하고 오늘도 외쳐주시는 분들

0: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생방송 1부입니다. 4703. 지난달 이직한 회사에서 매달 1일이면 직원들 위해 과자 파티를 열어주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요. 입사하고 처음 마주한 과자 파티는 제게 정말 신선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릴 때만 해보았던 과자 파티 어른이 돼서도 할 수 있다니 사장님의 깜짝 배려에 저 오늘 당 충전 가득하고

박지혜 씨, 6월의 첫날 올해도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네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운동은 다음 주부터 라며 미뤄왔는데요. 아, 달력만 성실하게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6월 1일 새로운 핑계를 만들기엔 딱 좋은 날이니까요. 새로운 핑계도 좋지만 새로운 시작도 좋지 않아요? 지혜 씨, 다이어트하고 운동 중에 뭐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다이어트는 두 끼는 지났지만 저녁 한 끼 남았고, 와,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6시 14분인데 암요? 허필수 씨, 퇴근길 이른 더위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런데 버스정

데이브레이크 루시 오에였습니다. 8394 언니 점심에 책을 보는데 이런 분 좋아요. 점심시간에 책 보고 이런 분. 아, 저도 사실 항상 책을 좀 한 권쯤은 끼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오, 좋아요 좋아요. 이 세상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다라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딱 그래요. 매일 하는 출근인데도 괜히 두근거리고 설레요. 특별히 두근거릴 만한 일은 없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썸도 흐지부지 끝났는데 이상하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혹시 저 미래를 예감한 걸까요? 보통 이런 사연이 오면 옆 부서의 어느 대리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 괜히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신 건 그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뭔가 기회가 왔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일인지 인간관계인지 뭐 이성의 문제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예. 네.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하는 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도 기분 좋... 되겠다. 뭔가 되겠네요. 8934 이분 응원의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이혼 도장을 찍던 날에도 손이 떨렸다. 화가 나면 물건을 던졌고 손찌검을 하던 남편은 처음에는 사과했지만 그가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내 팔목은 그의 손찌검 흔적이 짙게 남았다. 결국 나는 살기 위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친구의 제안으로 유도장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서로 붙잡고 넘어뜨리는 모습만 봐도 숨이 턱 막혀와서 꼼짝 못하던 그때 누군가 나를 슬며시 붙잡았다.

정인 오르막길. 와, 멋지네요. 그 따뜻한 손으로 평생 안아주세요. 3162 그러셨고요. 심재동 씨. 역시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치유를 받는군요.

0: 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김종국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1943 신청곡

0: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세워본 적 없던 내가 지금 회사에 뿌리내리겠다고 다짐한 날이 작년 6월 1일이었다. 입사 첫날 상사로 만난 김대리님이 그러셨다. 나도 이 회사가 7번째야. 근데 여기선 벌써 3년째다. 이제 너도 여기서 둥지 틀고 열심히 일해봐. 그 말처럼 대리님은 내가 이 회사에 있고 싶게 만들어주셨다.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술 한 잔을 사주셨고 잘하고 있을 땐 아낌없는 칭찬으로 내 의욕에 불을 붙여주셨다. 덕분에 윗분들에게도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 얼마 전 창립기념일에는 모범상까지 받았다. 감사패와 함께 상금도 받았고 그 돈으로 김대리님에게 면도기를 선물했다. 여기까지 온 건 모두 대리님 덕분이었으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주변에서도 다들 알아봐 준다. 우선 아내. 요즘 내 덕에 스트레스가 줄어 살이 빠진다면서 좋아했고 친구들은 10년만 채우면 양복 한 벌 해주겠다며 응원이 담긴 내기를

지혜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김대리님. 그분이 상사라는 사실이 든든하고 행복하다. 1년을 채웠으니 이제는 10년을 향해 걸어가 보려 한다.

마법과도 같은 손이랍니다. 이건 보통 엄마 아빠가 아기들 등 긁어줘서 잠재우는 건데 성인도? 성인 남녀도요? 그 비법이 뭘까요? 자장가를 불러주시나요? 아니면 손이 따뜻한가? 궁금하네요. 5884 저는 항공권 호텔 저렴하게 예약하는 것만큼은 금메달입니다. 12개 사이트 싹 조사해요. 저 자격 있죠? 네. 이런 분이 총무해야 됩니다. 같이 여행 갈 때 이런 분한테 맡겨야 돼요. 이정수 씨, 저는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맞히는 재능이 있어요. 10년 만에 연락 온 군대 후임도 첫 마디 듣고 알아맞혀 친구들이 신기합니다. 이건 저도 신기합니다. 10년 만에 목소리 들으면 근데 그걸 안다고요? 와. 자, 여러분은 어떤 것에 금메달이십니까? 이런 자랑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리모컨이나 안경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저를 먼저 찾습니다. 얼마 전엔 소파 밑 깊숙한 곳에서 무려 1년 동안 사라졌던 반지까지 발견해 온 가족의 박수를 받았어요. 이건 우리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반지 이런 거 찾기 어렵잖아요. 금속 탐지기가 있지 않은 한 와, 그 어디 쏙 이렇게 들어가, 야, 그걸 찾으셨다고요? 금메달 맞네요. 1680 정미정 씨. 저는 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회사 식당 들어가기 전 복도서부터 오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크크. 진짜요? 다들 인간 오이 탐지기라고 신기해요. 양념 묻힌 오이가 더 찾기가 쉽습니다. 냄새가 심해지거든요. 크크. 오, 반대일 것 같은데. 그냥 생 오이 보다 양념이 더 향이 짙어지는군요. 근데 오이를 좋아하시는 거죠, 정미정 씨? 저는 좋아하는데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 한 분이 오이라면 비누 중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우, 그런 것도 너무 싫다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미정 씨는 좋아하는 거죠? 이상미 씨. 회사에서 점심 메뉴 정하기 금메달이요. 처음엔 상사분들 입맛에 맞추어서 정했는데 모두들 만족하신 후 이젠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요. 와, 이거 권력자십니다. 회사에서 다 같이 먹는 점심 메뉴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이거 보통 사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인데 얼마나 메뉴를 잘 정하시면 센스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데 연령대별로 뭐 그거를 다 야 다들 모두들 만족하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놀라운 재능입니다. 비법이 뭡니까? 궁금하네요. 이상미 씨. 고윤아 씨. 저는요, 화장실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듣기 금메달입니다. 가족들이 꼭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6월 첫날 월요일 저녁 생방송 4부입니다. 자, 여러분 5월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금, 매, 달, 금이요. 매일 달리기 9호 이벤트 결과 발표합니다. 이벤트를 처음 시작했던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금메달을 외쳐주신 분들 가운데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를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 한 분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장유희 씨 축하합니다. 사실 제가 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며칠간 자리를 비웠는데 그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금메달을 외쳐주셨어요. 코너 참여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선물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유. 아차상도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번 빠지신 분들, 아차상 받으실 분들 가운데 두 분, 아니 세 분 추첨하겠습니다. 하대순 씨 축하합니다. 최원일 씨 축하합니다. 8343 축하합니다. 세 분께는 제주도 호텔 숙박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 매일매일 열심히 참여했더니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이 찾아옵니다. 축하한다는 글이 지금 계속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푸짐한 선물, 재미난 이벤트 앞으로도 언젠가 또 불쑥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귀 쫑긋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석 아로하 최재현 씨 신청곡이에요.

말에 그랬어요. 쌀이 천섬이면 근심이 900섬이라고 했어요. 다 그게 다 근심이에요. 근심. 누가 살펴주고 누가 챙겨주냐고요? 그냥 우리끼리 챙깁시다. 그리고 힘들 때 사연 남겨요. 같이 읽어볼게요. 금일 라떼 한 잔 보내드려요. 샤이니 재현.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계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상상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상상에 힘이 더해지고 결국 현실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하는 걱정보단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나를 더 멋지게 빛내줄 일들만 자주자주 떠올려 주자고요.

생각을 했을 때 아나운서가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좀 유치한데 네, 제가 좋아하는 박효신, 가수 박효신을 인터뷰하는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아직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지만

0: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메디힐
1: 토너패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0: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0544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제때 못 먹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와구와구 두 배로 먹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회사를 때려쳐야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공감되는 사연이네요. 저도 막 점심을 건너뛰고 아니면 저녁 먹는 시간이 되게 애매해서 퇴근하고 집 가서 막 9시 넘어서 좀 폭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양을 먹어도 점심에 먹으면 하루 동안 남은 하루 동안 그 먹은 거를 소진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밤에 먹으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소비되지 못해요.

막 빈대 나오고 막 난리 나서 그 금액을 지불할 바에 차라리 그 가방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더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과한 건가요?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빈대 너무 싫어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토이, 우리.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5위 그리고 12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많이 잠잠해졌으니까 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가야죠. 대신에 조금 기가 빨릴 순 있겠지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시간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썩 그렇게 신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나름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메뉴가 뭐예요? 메뉴가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라도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4868님.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또 솔직한 가사에 집중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알려드리니까요.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일어나면 할 말이 다 사라지죠. 두 번째, 내 감정을 잘 안 털어놓죠. 세 번째, 당신 때문이에요. 네, 영국 출신 듀오 혼의 2024년 곡 Songs in My Head 라는 곡입니다. Songs in My Head, 내 머릿속에 노래들 정도로 먼저 해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죠. 일어나면 할 말이 다 사라지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Well.

정말 감성적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When I wake up, 깨어나면, 일어나면, the words are all gone. 이 표현 들으셨죠? 미션 문장입니다. 그 말들은 다 사라지죠. 할 말이 다 사라지죠. 라는 뜻이에요. When I wake up, the words are all gone. 예, 깨어나면 할 말들이 다 사라지죠. 그 다음, There's no music, 음악도 없고, No sign of a song, 노래의 흔적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깨어나기 바로 직전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꿈속에서는 그 상대방을 위한 아름다운 곡을 막 썼나 봐요. 아름다운 가사로 고백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나니까 할 말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노래의 흔적도 없다, 음악도 없다라는 가사였습니다. Nothing one day that we'll sing along. Nothing one day 언젠가 that we'll sing along. Sing along이라고 하면 그쵸, 같이 따라 부르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를 만한 노래가 nothing 들으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Cause I keep writing you songs all night long. 왜냐하면 내가 all night long, 밤새 I keep writing you songs. 당신에게 줄 노래를 계속 쓰니까요. 아, 내가 머릿속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를 만한 노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표현을 못한다라는 말이겠죠. 이제 두 번째, 내 감정을 잘 안 털어놓죠라는 미션 문장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0: keep writing songs in my head. I keep writing new songs in my head.
1: 오, 정말 아름다운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부분입니다. 멜로디가 그랬죠. So many evenings, 많은 밤 동안 I don't share my feelings. 미션 문장이었어요. I don't share my feelings. 나는 내 감

instead. 그 감정들을 내 마음속에 가둬 두죠. How can I tell you I love you to death? 저는 이 부분의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How can I tell you I love you to death? 당신을 너무나

예, you are my passion.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passion, 열정. my fire and flame, 나의 불과 불꽃이다 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I'm in love and you're to blame. 나는 사랑에 빠졌죠. and you're to blame. 이 부분이죠.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you are to blame. 아, 그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예. I'm in love.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은 you are to blame. 다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맥락이었어요. How will I know if you feel the same? How will I know?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If you feel the same. 당신이 같은 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If I keep storing you songs in my brain. 내가 계속 내 brain,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줄 노래를 If I keep storing 이라고 했죠. 그래서 담아둔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줄 노래를 담아둔다면. 아, 그쵸. 그냥 좀 직접적으로 I love you to death. 이 말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죽도록 사랑해. 이 말 한마디로 충분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까요? 혼의 Songs in My Head.

그럼 유용한 표현들 리뷰 타임. 첫 번째, 일어나면 할 말이 다 사라지죠. When I wake up, the worries are all gone. 이 표현이었습니다. When I wake up, the worries are all gone. 이거 대신에 When I wake up, I lose all my worries. 이렇게도 표현해 보시고요. When I wake up, I forget everything I was going to say.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다 잊어버린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When I wake up, I forget everything I was going to say. 두 번째, 내 감정을 잘 안 털어놓죠 라는 가사는요. I don't share my feelings. 이거였죠. I don't share my feelings. I don't open up about my feelings. 아,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분들. I don't open up about my feelings. I'm not good at expressing my emotions. 이렇게도 표현해 보시고요. 세 번째, 당신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죠? You are to blame. 그렇죠. You are to blame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 가사 흐름을 살려가지고 대체 문장을 표현을 해본다면 It's because of you. 이것도 좋을 것 같고 You're the reason. 이 문장도 가능할 법하죠.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일어나면 할 말이 다 사라지죠. When I wake up, the words are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최경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어요. 올 여름 또 모기랑 전쟁 치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으르렁 되게 되네요. 엑소 으르렁 신청합니다. 아, 벌써 모기라니. 진짜 여러분들은 모기 잘 물리세요? 저는 모기들이 사랑하는 살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저도 같이 으르렁 되게 됩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엑소 으르렁.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9363님, 저도 미라클 운동러예요. 햄디에 이어 식디 방송까지 들으며 운동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할게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운동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낯선 사람이 제일 편할 때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 네일아트 예약했는데요.
1: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언니?
0: 네.
1: 혹시 생각하신 디자인 있을까?
0: 아,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뭐 여름이니까 시원한 색깔?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사장님.
1: 아유, 언니는 얼굴도 예뻐가지고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리지. 여기 6월 디자인으로 나온 거 있는데 제가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
0: 네.
1: 학생이세요?
0: 아유, 저 학생 아니고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1: 어머, 언니. 나 대학생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오늘 그럼 연차 내신 거예요?
0: 네네, 연차라서 저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요.
1: 요즘 많이 힘드셨구나. 혹시 사람한테 데이셨나?
0: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1: 그러니까 왠지 부장님이나 뭐 그 윗분들이 좀 힘들게 한 것 같다 맞죠?
0: 와,

0: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되게 더 좀 편한 거를 선호하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아 나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좀 근데 그러면 진짜 편하겠다.
0: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다른 거 때에 따라 다른 게 왜냐하면 이게 또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또 친구하게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털어놓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이 사람은 생판 모르는 남이고 이제 안 볼 것 같은 사이 하루에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이면 가끔 털어놓을 때가 있는 것도 예를 들면 남자친구 얘기라든지
1: 아, 아예 대나무숲처럼 그렇게
0: 그렇죠,
1: 얘기를 하는구나.
0: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그러다가 아, 다 털어놨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예를 들면 네일샵인데 너무 잘해. 그래서 다음에 또 가야 돼 하면 이제 고민이 들어. 아, 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내 직업도 다 아는데 뭔가 여기에 단골로 삼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아.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1: 네. 진짜 그러겠다.
0: 가끔은 내 얘기 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놓고 싶다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
1: 저는 원래 속 얘기를 잘 안 해서.
0: 진짜.
1: 아내한테만 밑줄 거줄 털어놓고 전 잘 안 털어놓거든요.
0: 좋은 편 네. 맞아. 하긴 내 편인 아내가 있으니까.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7: 쇼리 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됩니다.

볶음 된장찌개 맛있겠다 벌써 배부릅니다. 3, 2, 1. 호박꽃이 보인다고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호박 전 호박 볶음 된장찌개로 사연이 끝이 났습니다. 전개가 그죠?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든 바로 그 생각,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느낌을 좋아합니다. 기승전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의 사연이 또 우리가 다 같이

네, 6월 둘째 날, 6월 2일 화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김경민님의 오늘의 주제곡 엑소의 파워로 시작했고요. 김경민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최설아 씨가 식디 청남방 어디서 샀지? 예쁘다. 물 끓네. 라면 면사리 넣어야지. 오전에 7시에 라면, 또 좋죠. 이경아 씨, 파란 하늘에 있는 흰 구름을 보며 솜사탕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민트쟁이 님도 호박 박수, 수박 박수 보내주고요. 포로리 님도 파워 중에 최고봉은 에네르기파.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서도 최고봉이라는 표현 굉장히 구수하고 좋네요. 파워 중에 최고봉. 예. 정다영 씨도 아무 생각 없이 보라를 켜며 식대를 바라보고 든 생각.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에헤라디아 하셨고요. 조혜정 씨도 배고파서 맛있는 건 먹고 싶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이랑 체리뿐이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기서 이 오이랑 체리를 먹어야지 의식의 흐름이 완성인데. 야, 제가 이제 그 늘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며 탁 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먹을 때는 하는 스타일인데, 그, 좀 이제, 밤늦게 먹지 말자 하고, 이렇게 어젯밤에 한 5시쯤에 저녁을 딱 먹고 기다리다가, 취침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지금 우리 예정씨 오이랑 체리 있듯이 진짜 소시지랑 김치볶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저는 딱 밥을 다 데우고 해서 탁탁 먹는데, 진짜, 항상 이게 나의 실패의 원인이다 해서 그냥 소시지랑 김치볶음을 세 젓가락씩 딱 집어먹고 그냥 잤어요. 예. 좀 의식의 흐름대로 디제잉하고 있는 거예요.

0: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 조정식 뭐 FM
2: 大明星大家全心菜 FM 大明星
3: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4: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4: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댕진. Thank you.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축하 사연들은 이따가 한꺼번에 모아서 8시 되기 전에 축하 축하추에서 축하해드립니다. 첫 코너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조정식식 음악 퀴즈,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왔던 아이비 씨의 노래,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를 또 샘플링한 곡이기도 했죠. 띠리리리리리리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 좀 특별. 네. 이렇게 또 동작 힌트까지. Do it. 이거 가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 이 노래가 그 노래인가? 시작할 때 Ivy? Iva? Ivy? 뭐 이렇게 하는 남자 그 목소리가 들리는 노래가 이 노래가 맞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Do it.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나게 불러주시는 분이 또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4부 큐티 인사이드 이호선 교수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7868님이 호선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여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식식이들의 마음을 챙기러 와주십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4부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또 문자가 많이 옵니다. 김명선 씨가 식디 오늘 아침으로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아들이 회사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니 주려고 가져갔나 보네요. 아, 이건 서운한데. 제가 그 몇 번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좋아하는 사람 줄 때는 엄마가 만든 거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만든 거 가져가는 거지. 엄마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엄마도 또 드시려고 했는데. 김민지 씨, 식디 면접 보러 갈 때 입으려고 준비했던 옷 언니가 학교 가면서 또 입고 갔어요. 아니 근데 민지 씨도 면접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저번에든 제가 민지 씨 편 들어드렸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언니한테 단단히 얘기를 해놓던지 아니면 좀 숨겨놓던지. 민지 씨도 문제야. 저번에는 제가 민지 씨 편을 완벽하게 들어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게끔 이게 딱 그 매짐을 지어야지. 언니만 아니면 그냥 안 드는 건데 막내라 서럽네요. 이게 뭐 저한테 이렇게 또 그 응석 부리지 마세요. 아, 민지 씨도 이제 자물쇠 사야 돼요. 옷장에 넣어놓고 그 자물쇠로 잠근. 중요한 날은 평소에 다른 옷들은 이렇게 공유를 하지만, 예, 민지 씨도 이제 면접 날 전날은 긴장하세요. 예. 뭐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지 않습니다. 따끔할 때에는 좀 따끔하게 또 말씀도 해드리고 그래요. 서미월님, 식디 제 성격이 너무 피곤합니다. 뭐든지 제가 다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줘도 제가 다시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남편이랑도 자주 싸웁니다. 왜 자꾸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스트레스 받을까요? 답답합니다. 이거 어쩌죠? 하셨는데. 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함이 문제네. 아, 성함이 서미월. 미월! 미월! 다 미월! 이름을 개명을 해야 돼. 미월. hate 서에서 이제 좀 like 서로. 서주얼, 주얼로. 네, 닉네임이라도 서주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름에서부터 내가 서미월에서 서주아가 되면은 장난기가 생기고 딱 그 어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니까 한번 해보세요. 닉네임만이라도 서주얼로. 네. 자, 조정식식 음악 퀴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주얼.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음악 퀴즈.

0: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85님이 저 알아요 하셨어요.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지금 어떤 상황이 어디입니까?
1: 아, 지금 인천에서 택배 배송 끝내고 퇴근하는 길에 연락했습니다.
0: 기분 좋은 타이밍에 연결이 됐군요. 지금 예. 그 혹시 차량 안에 계십니까?
1: 예, 정차하고 주차하고 대기하는 곳이었어요.
0: 그러면 우리 퇴근을 축하하면서 한번 신나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노래 아시죠?
1: 예.
0: 네, 저희가 숨소리 들으면 다 아니까 그 간단한

0: 어차피 알겠습니다. 지금 정차 중이니까
1: 예.
0: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정 씨가 먼저 식으로 부를게요. 가사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원, 투, 쓰리, 포.
1: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0: 아 잠깐만 이거는 애매한데 아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어
1: 똥마리뚜이
0: 오 딴뚜리뚜리
1: 딴뚜리뚜리 이 밤을 새끼 따라라라라라라라 내 맘을 비춰 다 내게 보여줘
2: 어디서
0: 어 자신있게 아니 더 자신있게 질러도 되는데 유혹한 거는 돼 Somebody, 아 진짜 이 노래는 2008년이었나 2009년 아무튼 엄청난 노래였는데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가 정답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3385님께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드리면서 식식플레이스로 렛츠고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상속증여세에 대한 오해들 풀고 가시죠. 국세청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0: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축의금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비과세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보내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마치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보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법, 2번
1: 인사까지 연습했는데
0: 이거 멜로 틀렸네.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1: 인사까지 연습했는데
0: 자이언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이게 복이에요. 2번 이게 복이에요. 3번 식디 요즘 목청 좋네. 제법 이렇게 세 개의 보기를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네임드 청취자치고는 조금은 억지의 멜로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해피투미님, 시스타로 도전합니다. My Bob, oh my Bob, baby. 아, 애매한데. 아, 근데 닉네임이 해피투미. 일단 아까 전에 우리 서 미월 씨 그 사연을

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진희 씨가 나는 받을 게 없는 상속세, 네가 몰라도 되는 세법. 일단은 물려받을 게 있는지 먼저 물어봐라. 저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김수현 씨가 남편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선정됐다고 하네요. 그동안 일과 육아 모두 힘써줘서 고맙고 축하해.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다 비핵심 인재로.

0: 주씨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2: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0: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맞다 이 말이지.
1: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읽어보고 버리는데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종이가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0: 맞아, 빳빳하고 그냥.
1: 혜진이 형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그 세상이 빠르게 그렇게 어떻게 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날씨를 통해서도 알고 또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1: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또 날씨 얘기를. 지난 주말부터 좀 뜨겁긴 하던데 오늘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셨길래?
0: 오늘이 그 6월 2일 그러니까 6월이라는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참으로 한여름과도 같은 이러한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 더워요, 더워요.
0: 에. 제가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강원 강릉 지역에서는 그 며칠 전에 올해 들어서 그거 더운 거 밤에 더운 열대야. 관측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1: 아니.
0: 강릉에서.
1: 얼마 전에만 해도 이거 비 오고 하면 춥고 막 그랬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열대야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0: 강릉에서 그랬다는데.
1: 강릉.
0: 대전은요?
1: 대전도 덥대요?
0: 아 이건 모르는구나. 아니요. 네.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1: 네.
0: 이것을 그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열대야가 무려 19일이나 빠른 그런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준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기후 변화 진짜 참으로 무섭고 이렇게 순식간에 한두 한 주 두 주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바뀌고.
0: 네.

신나게 축하 축하 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좀 있어 보이게 우리의 일을 포장하는 네, 설명 보내달라고 해드렸는데요. 정식이랑 옴녀념 갑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여러분의 활력을 리셋 시켜줄 수 있는 드링크 비타민 음료를 드립니다. 옴녀념념념념.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녀념.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가보도록.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또 알고 싶기도 했었고, 아 오늘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아, 0390님, 저는 뼈를 가지런하게 정리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자탕 뼈를 초벌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뭐 도스 치료 하시나 했는데, 아, 감자탕 뼈를 초벌하는 0390님 감사합니다. 선물 드립니다. 3662님, 저는 사냥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어떤 혈관을 사냥할지 기대가 되네요. 전문 혈관 사냥꾼 간호사입니다. 혈관 사냥꾼. 오케이. 좋습니다. 3662님 선물 드립니다. 잘하시네 다들. 잘하셔. 김고명님, 저는 비프 디자이너예요. 비프 디자. 소 키우신다고? 소 농장에 고명 씨 선물 드립니다.

0: 청취자분들 이렇게 잔소리도 좀 드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포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6262님, 손때 묻은 공구와 기름 잡내 속에서 가장 빛나는 가치를 만드는 당신의 차량 주치 최문석입니다. 문석 씨 멋지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노래 소개를 따로 안 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멜로디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1: 뭐야? 분위기 처지게 이게 뭐야? 공기 반 소리 반 마야씨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그냥 그저 그런 발라드야 뭐야? 너무 처지는데? 선곡 잘못한 거야 뭐야?
2: 이젠 그대 아닌지.
1: 아 너무 처지는데요? 내일 또 쉬는 날인데.
2: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1: 아 겨우 올려놓은 분위기를

꽃을 뿌려드리겠습니다. 날 잊지 마시고 이 영변의 양산 진달래꽃, 진달래꽃 아니요 진달래꽃, 진달래꽃 밟으면서 가라 이 자식아.

0: 조정식의 FM댕진 2부는 메디힐, 토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셀레나제, 공무원시험 합격 해커스,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패드 쏘리실라.

고 만보기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10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이따가 분만실에서도 씩씩하게 순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아, 태명이 만보기구나. 네, 복을 가지고 태어난 내 만보기가 축하축하축! 50대 동갑내기 부부 정희씨와 쭌 서방님이 오늘 19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쭌 서방님, 정희씨가 마누라 말 잘 듣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쏘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축하축하축! 어우, 축하 시원하겠네요. 대근씨 인생 두 번째 해외여행을 앞두고 공항에서 엄청 설레고 있습니다. 아이 신나네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십시오. 축하축하축! 파리 땡땡땡 올림픽공원점 최이주 반장님, 주임 승진시험 붙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끝번호 2636님이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축하축하축! 대만 여행 중인 대순 씨의 따님 천소라 씨가 오늘 생일입니다. 밀크티랑

이동하기는 그리 나쁘지 않으시죠? 분당서로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코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맞힌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선물 골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선물은 여행용 캐리어, 곰팡이 제거제, 블랙박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이 준비가 돼 있고요. 6월에 좀 이제 선물 라인업이 새롭게 바뀌었고요. 꽝이 하나 포함이 돼 있지만 정답을 맞히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퀴즈 고스톱. 번호를 잘 골라서 선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이 퀴즈 고스톱에서 꺾기가 나왔어요. 꺾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회가 한 번인데 이제 언제든 또 문제에서 꺾기가 나올 수 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꺾기로 두 분 다 탈락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새로운 도전자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49님이신데 또 특별해요. 6월 6일에 결혼을 하신대요. 지금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축하축하추에서도 축하를 해주셨는데 제가 신부 이름을 빼먹었어요. 이름도 크게 불러주고 싶고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위한 세레나데도 할게요. 근데 뭐 저희도 또 시간 관계상 저희의 또 입장도 있는데 여기 세레나데를 하시겠다고.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일단은 결혼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닉네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2: 보리로 하겠습니다.
1: 보리는 어떤 이름이에요?
2: 보리는 저희 고양이 이름인데. 네. 저희가 아직 아기는 없으니까 보리로 일단 하겠습니다.
1: 보리로 네. 하고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2: 목적지는 성남입니다.
1: 성남으로. 네. 얼마나 연애하고 결혼하시는 거예요?

0: 1년 남짓 안 됐습니다.
1: 1년 정도?
0: 네.
1: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0: 모임에서 어떤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1: 네.
0: 너무 종사하는 직종도 비슷했고,
1: 오.
0: 네, 그리고 또 되게 철벽녀였어요.
1: 처음에는 철벽녀였어요?
0: 네, 굉장히 철벽녀였고, 제가 그 철벽을 한, 철옹성을 한 20번 정도 도전하다가, 결국 이제 허물고 제가 제 여자친구로 맞이하게 되었죠.
1: 아니, 근데 만난 지 1년 되셨으면, 네. 그 20번 넘게 이렇게 시도를 하셨으면 굉장히 좀 급하게 계속 두드리셨네요.
0: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졌고, 요새 없을 것 같은 친구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엄청난 노력을 좀 퍼부었습니다.
1: 그렇군요. 아까 전에 그때 축하 축하 추에선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분 그 성함을

0: 그리고 뭐 이제 메시지와 함께 세레나데도 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1: 네, 맞아요.
0: 그 세레나데 저희가 뭐 정말 특별히 한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세레나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어떤 노래로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조정식디니까 저는 조정석의 아로아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아로아, 네. 아로아, 오케이,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미롭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진달래꽃 때문에 다들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부드럽게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네.

0: 영준아 사랑해.
1: 오. 야, 아니 저는 대화할 때 목소리에 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0: 아, 네.
1: 근데 노래를 잘하시네요.
0: 굉장히 긴장되네. 아, 네. 그냥
1: 혹시 결혼식에서도 네. 뭐 이렇게 축가 이런 게 있습니까? 신랑 축가?
0: 아, 뭐 준비를 해 봤는데. 아. 아니, 듣고 있을 건데.
1: 보니까 노래를 잘하시네. 하실 것 같았어요. 그 결혼식

0: 고마워. 항상 고맙고 사랑해. 오늘 퀴즈 파이팅!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 어머, 벌써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아니, 그리고 그 철벽녀였다고 하셨는데 그 철벽이 완전히 또 이렇게 허물어지고. 네. 지금 그리 우리 그 보리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딱 느껴져요. 메시지에서도.
1: 아, 네. 내가 너무나 저만 바라봐주는 좋은 반려자인 것 같더라고요.
0: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도대체가.
1: 일단 굉장히 그 사람한테 곁을 쉽게 주진 않았는데 네. 저한테 제가 이제 제 사람이 된다라고 느끼니까 저한테는 한없이 다 공유해 줄 수 있고 마음을 다 열어주는 친구였고 네, 요새 없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경제관념도 너무 뚜렷하게 있었고
0: 아니 그 철,

0: 문헌정보학과를 나왔거든요. 아, 사서신가? 네. 여보세요?
1: 아,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네.
0: 네. 닉네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1: 아, 저요. 시은으로 할게요.
0: 시은은 이제 애기 이름인가 봐요. 그죠?
1: 아, 시은이요.
0: 시은이.
1: 네.
0: 시은이가 그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1: 첫째예요.
0: 아, 보통 네. 이렇게 닉네임은 다 첫째 이름으로 하시더라고요. 막내 이름으로 아, 할 것 같은데. 어, 시은이랑 네. 둘째 이름은 뭐예요?
1: 둘째는 채은이요.
0: 시은이, 채은이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아,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1: 아, 경기도 여주요.
0: 여주로 가고 계시고요. 혹시 네. 그 사서세요?
1: 아, 네, 맞아요.
0: 오, 그렇구나. 네. 그 여주 쪽에서 지금 사서로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1: 아, 네.
0: 오, 아, 저도 또 사서 자격증이 있어요.
1: 아, 네, 알고 있어요. 네.
0: 오, 그렇구나. 어, 이렇게 또 전공을 살리셔가지고.
1: 네.
0: 예전부터 이렇게 좀 책을 사랑하셨나요?
1: 아, 막 사랑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거 도서관에 일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0: 이게 진짜 이게 또 취업하기가 네. 정말 도통 쉽지 않은 곳인데 그죠?
1: 네.
0: 운도 따라줬네요.
1: 아, 네, 운도 많이 따라준 것 같아요.
0: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시은님과 퀴즈 도전 가볼 거고요. 도서관에서 일해서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1: 도서관 좋은 점이요. 일단 네. 내가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0: 볼 수 있고
1: 접할 수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0: 네, 그리고요?
1: 그리고 주말 근무가 저희의 약간 숙명 같은 그런 아... 부분이 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애들이 크고 나니까 이제 주말에 도서관에 이제 애들이 와서

0: 이제 사랑이가 사랑이가 아니라
1: 야, 채은이 잘했다, 채은아. 아니 또 골드 캐대헌 골든을 불렀네. 어, 영어를 엄청 잘하네. 어, 채은이가 장난 아니고. 채은아.
0: 네.
1: 치킨을 좋아해요? 피자를 좋아해요?
0: 치킨이요.
1: 아, 또 확실하네요. 치킨 선물로 삼촌 보내드릴게요.
0: 네.
1: 아, 엄마 감사합니다. 파이팅 외쳐주세요.
0: 네.
1: 엄마 파이팅.
0: 엄마 파이팅.
1: 아, 좋아. 자, 아, 시은님.
2: 아, 네네.
1: 어, 우리 채은이가 오늘 좀 그 실력 발휘가 됐나요? 엄마가 봤을 때?

떠 있는 위성을 통해 태평양 너머의 국가들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제 통신망이 처음 구축된 건데요. 이 전파 신호를 주고받는 기구,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 라디오, 자동차에도 부착이 돼 있는데요. 무선 통신의 핵심 부품이자 국민 MC 유재석 씨의 소속사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테나, 2번 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 3번

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많은 양의 수증기를 밀어올리며 지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고요. 충청 남부에도 오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이고요. 춘천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남부 내륙에는 내일

0: 구를 찾아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당사부터 시작해서 충남을 돈 뒤 경기 화성을 갔다가 다시 충남을 찾아 막판 운동에 나섭니다.
1: 네, 오늘은 뭐 후보들이 좀 바쁘게 네. 하루를 보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마지막 뉴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이른바 깜부 회동으로 화제가 됐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번 주 한국을 다시 찾는다는 소식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젠슨 황 CEO가 지난해 APEC 계기 방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데요. 이게 타이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행사에 참석한 뒤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5일로 예상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깐부 회동이 좀 화제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성수동에서 재계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도 한다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젠슨황 CEO가 누굴 만났는지도 관심인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삼겹살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네,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방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0: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4: 매일 오후 4시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6: 무서워, 너무 무서워.
7: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6: 갔어야 했어요.
7: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6: 이렇게 내려놔.
8: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사람이 좋아진다는 건 그 가족이 함께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가족들의 기쁨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1: 그런 약간 나비 효과처럼 그죠? 선한 영향력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느낌. 네.
0: 뭐 영향력보다 그냥 좋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1: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진짜 괴롭지만 사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게 정말 힘들잖아요.
0: 아, 근데 마음 아픈 사람 치고 몸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1: 이어지는 거예요.
0: 그럼요. 또 몸 아픈 사람 치고 마음 편안한 사람 없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게 일종의 다들 전인 건강이라 이 나와 내 안과 밖과 이 환경 이 모든 것과의 일종의 조화로움이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가 아프면 대부분 다 전체가 아파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 그 활기 넘치고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적절히 쓸 수 있는 게 그 이모티콘이라고. 이는 뭐 이모티콘 네.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네.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고요.
0: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이런 제가 사실 이런 얘기 부끄러워 잘 못하는데 제 수익의 전체 다 이제 기부되거든요. 네. 자립준비 청년들 위해서 기부가 되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이 나름 이 캐릭터가 있는 거라 가지고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또 이호선 네, 교수님 캐릭터가 행복해요. 좀 세서 그 이모티콘 쓰면은 메시지 전달도 좀 잘 될 것 같고.
0: 뭐 세기보다 귀여워요.
1: 자, 네. 이모티콘 많은 관심. 또 좋은 일에 쓰이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귀티 인사이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호선 교수님 이모티콘 구매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0: 고맙습니다.
1: 네, 동아 씨도 교수님 이모티콘 좋아요.
0: Thank you.
1: 네. 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려군요. 배려.
0: 네.
1: 네. 여기저기 참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이 배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고 또 배려라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했던 작은 배려 혹은 받았던 기분 좋은 배려들 또 배려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불편했던 경험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인터넷 콩과

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배려를 했어. 네. 근데 상대방이 내 배려를 몰라. 그러면 이건 섭섭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0: 어, 그죠. 네,
1: 배려는 그냥 이제 사실 그런 걸 아예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형태 아닐까.
0: 아, 무엇보다 네. 네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네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1: 그건 진짜 희생도 그래요.
0: 어, 그죠. 네. 아, 그래서 누칼협이란 말이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어? 그거 아닌데 너 왜 네가 해놓고 왜 섭섭하니 어쩌니 하느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에너지는 비게 되어 있잖아요. 네. 나로부터. 그러면 뭔가가 이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같은 거라 누군가 내 배려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살펴주고 발견해주기를 사실 간절히 기다리는 건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배려를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섭섭해하면 안 된다.
1: 연인 간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0: 있죠.
1: 예, 뭐 또 초창기에도 그렇고 뭐 무르익은 인연 연인도 그렇고 이제 좀 한쪽이 배려나 뭐 이렇게 사랑을 자기 입장에선

0: 복지사. 안 궁금해 어. 우리는 너의 전화가 안.
1: 그게 근데 이제 배려군요.
0: 네. 근데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친구들한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복지관에 연결 해줄 테니까 거기 독거 어르신들 많이 계신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어.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한 개인에게 연락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락처를 받아서 뭔 연락을 하기도 어려워. 아니면 본인이 거기 자원봉사자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러기 이럴 만큼 또 그렇게 이렇게 손발이 또 부지런하진 않아요.
1: 그분도 이제 뭐 자원봉사보다도 이렇게 주변에 내가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게 기쁘신 거겠죠.
0: 그렇죠. 네. 그 연결되는 게 좋은 건데 이제 주변 친구들은 바쁜데 아침에 더군다나 6시 반에 그러니까. 다들 잠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게 따뜻하고 고맙긴 한데 이게 약간 오지랖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1: 그러니까 뭐 전화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선물이나 네. 뭐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보내더라도 이거는 뭐 온전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받는 사람 또 입장에서는.
0: 제가 아는 분이 네. 자꾸 저한테 풀을 보내주세요. 풀.
1: 이제 뭐 아, 상추 키우시거나 네, 뭐 이러시는구나.
0: 상추 이런 걸 보내주시는데.
1: 상추도 워낙 잘 자라니까.

0: 닭발 20kg면.
1: 저희 엄마는 반찬을 20kg씩 보내주세요. 제가 웨이트를 합니다.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막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막 이 또 여름철에 이렇게 네. 밖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막 저 또 음식 왔다고 막 이제 네. 밖에서 일 봐야 되는데 막 들어가서
0: 그러면
1: 옮기고 막 하다가
0: 심지어 막 나 20kg 보내는데 나 혼자 자취해. 막 그러면 이게 음식을 참 너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다 먹기가 어려운데 어른들은 또 손이 크시거든요.
1: 그러니까 아, 부두의식 너무 웃기다. 근데 이런 게 좋은 배려의 예일 것 같아요. 김병수 네. 씨가요.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우리 직원이 회식 자리

0: 끊을 수 없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약간 배려 아까 희생도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것도 이제 뭐 드라마에도 많이 네. 나오고 이렇게 돼서 또 막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1: 이게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혹은 또 내 인생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마저도 내가 뒤로 미루는 채 너 함께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야죠. 야, 나는 내 거 포기하면서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넌 나에게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반드시 페이백 서비스를 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섭섭하더라도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난 평생을 내가 나의 인생을 내 청춘에 집을 내어서 너를 먹여서 이제 남은 건 한 주름이고 지난 건 한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녀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었다.
0: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좀 그쵸. 속상해지고.
1: 근데 이런

0: 배가 불러서 들어가.
1: 속도 부대끼고 그쵸. 바로 자고 푹 자고 싶은데. 그쵸. 근데 이제 한두 입 정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와 너무 맛있다. 야 대박이다. 진짜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그쵸. 없어 하고 내가 일단은 지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다 먹을게.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아요?
0: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아. 김이 막 무럭무럭 올라. 어? 그럼 아. 좀 곤란하잖아요. 가리비 쪘어 막 이런 거잖아요. 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기야 내가 내 생활 패턴이 이래. 생활 패턴이 이래서 나한테 저녁에 준비해 줄 때는 딱 요만큼 이렇게 준비해 주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나 아침에 이거 다 먹고 갈 거야. 이렇게.
1: 그렇게 지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0: 패턴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당신 자기처럼 날 왜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다? 내가 오늘 당신의 사랑을 먹어줄게. 뭐 이런 거 있죠.
1: 좀 늦게.
0: 뭐 우리 인간이 약간 느끼하게 해서 살아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강정님 씨 것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남편 샤워 마치고 뭐 물기 제거나 이런 거 안 치우고 나오면서 당신 샤워할 거지? 이걸 배려라고 하신다고. 이 문자 아유, 소개해드리면서.
0: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4분.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이 선거일이죠. 오늘은 연휴 화요일과 비교해서 출근길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체 풀리는 속도도 빠른 편인데요. 이럴 때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를 지나서 사고 있었습니다. 천호대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의 소통 나아지고 있는데요.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서울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의 정체도 심하지 않아서요.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가는데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인데요.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나 광암터널에서 송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